0: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수원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대체로 동의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어떤 차등을 둘 건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참석자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땐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추진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공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기며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추가로 토론회장을 마련해 현장 의견과 제안을 듣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화성 동탄구를 비롯해 이번 달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번 주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화성 동탄구의 집값은 이번 주 0.25%만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 0.73%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함께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의 상승률도 0.49%로 전주보다 0.1%포인트 줄었고 경기 구리의 집값 상승폭도 지난주 0.31%에서 0.27%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규제 지역 인근 일대에선 화성 병점구 집값이 0.3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6%포인트 키우면서 풍선 효과 조짐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도 이어졌는데 성남 분당이 0.58%, 용인 수지가 0.5%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고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 조치가 9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충청 이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낮에 경북 포항은 38도, 대구 36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80%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이름표를 붙여줘.
2: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죠. 예정됐던 시간보다 훨씬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확실한 건 보유세 강화였습니다. 거래세 완화나 공급 대책 같은 측면에서는 다소 물음표가 남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특정 계층에는 더욱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청년층입니다. 고용 사정은 나쁜데요. 집값은 치솟아, 전세는 없어, 월세로 가려고 해도 가격이 급등했어, 여기에 대출도 안 나와, 금수저가 아니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요. 막상 어제 토론회에서는 청년층의 목소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오늘은 다른 자산시장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반등했죠. 코스피는 7,000선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중동 불안이 다시 커졌고요. 브렌트유가 100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딱히 해결될 조짐도 안 보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업의 주가 좋긴 한데요. 실적도 좋았는데 시장의 우려를 달랠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는 중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아침 코스피 2.7% 하락하면서 다시 7,000선을 내준 채 시작을 했습니다.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상 첫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이 손을 들어서 발언 기회를 갖는 모습. 뭐 많다고 했지만 한 20여 명 정도 했으니까 참석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각자의 생각, 판단도 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청년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 다녀오신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최한 활동과 연결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소개할까요?
0: 예, 소개하세요. 네.
1: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있는 주거권 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한입니다.
0: 오, 예. 민달팽이 유니온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1: 아,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면 그 달팽이는 집이 있지만 민달팽이는 집이 없잖아요. 이러한 세입자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청년 세입자들이 처해 있는 주거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을 얘기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청년 주거 대책을 주로 연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라고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진짜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주변에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청년층은 네. 지금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처럼 돼버렸거든요. 지금 네. 청년들의 주거 대책,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 네. 대부분 청년 세입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불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청년 세입자들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 사기 그리고 보증금 위반한 그리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분들한테 가장 힘든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그렇다면은 지금 뭐 기성세대라든지 이쪽에서는

0: 이런 말도 할것 같아요. 그럼 집을 사라. 그런데 요거 청년층 입장에서 할말 있으시죠?
1: 아, 집을 사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0: 예.
1: 집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뭐,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 그렇게 집을 사서 너희들의 주거 안정을 만들어내라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집이 없어도 세입자로서 좀 안정하게 오랫동안 살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권리가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것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소유하도록 하는 거 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저도 기성세대지만 기성세대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년층의 상황 우리 때랑 달라요. 자, 청년층의 입장에서 지금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랑 보증금 위반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저희 최근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세입자 집담회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0: 예.
1: 거기서도 정말 많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는데 두 가지 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불안 덜어내겠다고 만든 청년 안심주택 혹시 알고 계실까요?
0: 네네.
1: 네네. 그런 공적주택에서조차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0: 아,
1: 있었는데요.
0: 그래요? 네.
1: 네네네.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이제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들어갔잖아요. 이름조차 청년 안심주택이니까.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책임감 있게 해결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자들이 정책과 사회에 대한 깊은 냉소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세입자 집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동네 재개발 소식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재개발 지역에 사는 한 청년 세입자가 있는데 청년 세입자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0: 아, 비교적 저렴하니까.
1: 네, 집이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동네에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길래 아, 그래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하면서 그 설명회를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랑 토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설명회에서는 뭐 세입자들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재개발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나는 도대체 어디로 또 떠밀려 가야 되는지 이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지 이런 허탈감을 내비치셨거든요. 사실 이런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집주인 분들은 개발 이익을 얻어서 그 동네 개발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그 동네에 실제로 살고 있던 청년 세입자들은 그냥 이사를 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1: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게 청년 세입자들의 현실이고요. 그 외에도 뭐 곰팡이나 누수, 임대인과의 갈등 등 무수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기상천외했는데요. 모두들 한 번씩 겪어본 보편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뭐,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전세 대출 완화로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로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청년 세입자들한테 굉장히 큰 무력감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지금까지 너무 큰 시장만 봐왔던 건 아닌지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사실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참석하셨죠?
1: 네, 참석했습니다.
0: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청년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1: 아, 청년 발언 대부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것들이 모든 청년 세입자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0: 네.
1: 그 청년 세입자들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청년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세입자 권리 보장이에요.
0: 네네.
1: 그런데 대토론회에서는 뭐 공급 금융 세제 이런 것들이 워낙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다 보니까 이런 청년 세입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네,
0: 매크로 쪽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쪽을 많이 놓친 것 같은데.
1: 네,
0: 자,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언권을 드려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만약에 발언권을 얻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1: 아, 우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아니,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1: 네네. 예.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것처럼 세입자 권리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불안해하지 않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주거권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전에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 세입자들이거든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빼놓고는 결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중심의 대책을 넘어서서 세입자 주거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고요.
0: 네.
1: 네. 세입자로 살아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세입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집을 소유하게 부추기는 것보다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세입자 청년들이 전세 사기나 보증금 위반한 뭐 임대인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 진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전세사기 예방, 뭐 세입자 보호 강화 등 주거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이런 대토론회 말고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를 정부에 계속 전달하셨을 텐데 정부 쪽에
1: 맞아요.
0: 답변이 있습니까?
1: 저희가 뭐 2025년 대선 때도 뭐 요구안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0: 네.

0: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항력 시점을 조정을 한다거나 대항력 시점이 지금 전입 신고를 한 이후 0시에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전세 사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거나 최소 보장 최소 보장제나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은 해둔 상태인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뭐 진전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청년 투표율 좀 높여야겠어요. 그래야지 정치권에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자, 진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 달라라고도 주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는 가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0: 아, 그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민간에게 지원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기업형 민간임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대규모로 공급하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들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수익화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공공임대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만드는 집들보다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미 수많은 피해를 낳은 전세사 그리고 수많은 피해를 낳은 전세사기 사건의 상당수도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근데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청년과 신혼부부만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런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그런 주거 취약계층 들의 배분들이 늘어나야 된 공공임대 주택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는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너무 적다 보니까 그 파이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수익화가 안 되면은 민간은 나서지 않을 거고 공공은 규모나 속도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고 어려운 문제네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다음 주에 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한 번 더 열린다고 해요. 거기도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0: 아, 거기는 아직 섭외가 안 들어오긴 했는데요. 섭외가 만약 온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가서 저희들 이야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꼽자면 어떤 걸까요?
0: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과거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세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들이 세입자들한테 정말 좋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뭐 전세사기 예방입법, 그러니까 세입자 권리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1: 활동가님 지금 그 세대가 어떻게 되시죠?
0: 저 20대입니다.
1: 20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까?
0: 아, 주변에서 많이 하시죠. 다들 집 구할 때 너무 힘들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때 하는 말이 아니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금융 세제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조금 먼 미래의 얘기 같은 게 있죠. 저희들한테는 지금 당장 나는 쫓겨날 위기에 있고 전세 사기 처할 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지금까지 최하은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지금 라이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태현의 생생경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YTN 경제 라디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이래도 1,000명 넘었어요. 저희 방송 중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돈이 풀리면 물가 오르고 당연히 집값도 오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맞긴 맞는데 의식주 문제는 또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체 해답은 뭔지 어제 열린 3시간 토론이 아니라 사실은 뭐 석 달 내내 토론을 해도 그 답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삼행시로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신 분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방송 말미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가 저도 만들어보라 그래갖고 급하게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부동산 부동산 잡겠다며 동네마다 규제를 붙였더니 산 사람만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정도로 성격에 맞춰서 시니컬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네, YTN 라디오 생생명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이슈가 참 많았죠. 이게 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0불을 넘어섰고요.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텔은 빛났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인텔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는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 실적도 좋았고요. 테슬라는 확연하게 실망스러웠고요.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 시간이 오는 거냐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로봇도 전기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데 오늘은 또 별로 안 좋습니다. 다양한 주식시장의 이슈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먼저 뉴페이스부터 문남중 팀장님께 네. 아 간밤에 인텔 요 실적을 보니까 일단은 잘 나왔어요.
3: 네, 인텔 실적. 네. 잘 나옵니다 항상 이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네. 너무 잘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제 주가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보면 좀 아쉬운 마음 그게 항상 드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알파벳도 그렇고 테슬라는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왜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괴리돼 있는 겁니까?
3: 일단 알파벳을 가지고 좀 설명이 드는 게 가장 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알파벳 실적 발표 전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캐펙스 투자를 좀 늘려주면 AI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실적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네. 막상 알파벳 실적을 확인하고 나니까 앞으로의 해결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보다 캐펙스 투자 금액을 늘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네. 주가는 안 좋았죠. 네.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알파벳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1: 그만 좀 써라.
3: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주가의 향방 역시 일정하게 흐르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번 달 발표되는 미국의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실적은 사실 잘 나와도 시장에서 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여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증시가 안정된 대타는데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알파벳 실적에서 이제는 성과를 내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됐던 건 알파벳이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삼성 하이닉스 별로 안 좋아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3: 저는 이제 매크로 관련해 가지고 항상 네. 주가 지수 좀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6월부터 3분기 때는 우선적으로 좀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게 한국의 증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새로운 관세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강제 노동 분야를 가지고 이제 관세 부과하는 것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또 불확실성 키울 수 있는 대목이 산업, 가잉생산 분야의 관세 부과. 그거는 지금 16개국을 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앞으로 나올 게 또 있다.
3: 예, 예, 언제 예. 또 관세를 부과할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금일 한국 증시 반도체주 주가가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뉴페이스 문남중 팀장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허재환 상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상무님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면서 지켜보셨던 게 유가였잖아요. 그런데 네. 간밤에 보니까 국제유가 다시 브렌트유 100불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까지 튀어올랐는데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것도.
2: 아, 그럼요. 그 유가가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주가 워낙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는데 7월 들어서 WTI 국제 유가가 30% 올랐고요. 네. 브렌트유가 거의 38%. 그러니까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 거의 개전 뒤에 막 올랐던 그 수준이네요, 지금 또.
2: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월 말 그 이란 전쟁 전에 WTI가 65불, 70불이 조금 안 됐었는데 이제 거의 120불까지 갔었잖아요.
1: 그렇죠.
2: 117불 네. 정도 같이 갔다가 다시 70불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0불이니까 유가가 꽤 높아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있다가 이게 이제 다른 물가들로 약간씩 이제 전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1: 아, 예.
2: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뭐 FOMC에서 다음 주에 FOMC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또 생각보다 덜 나오고 고용도 덜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10월이든 11월이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 아, 이번만 안 올린 거다 그냥.
2: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해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뭐 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에는 어쨌든 이런 금리나 유가와 같은 매크로에 대한 걱정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빅테크 실적에서 나오는 이제 이미 높아진 눈높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허들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한 어떤 허들이 아직은 조금 그 좀 무게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7000까지 깨지고 오늘은 한 3.6% 빠지면서 6800선까지 내려섰는데요. 요게 지금 바닥이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바닥은 바닥 일단 바닥이 맞는지 바닥이 맞다고 해서 반등할 여지가 있는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거는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견해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 예.
3: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0: 주가의 손실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좀 있으신 것
1: 이게
0: 같은데.
1: 좀 약간 그런 때인 것 같긴
0: 예,
1: 해요.
0: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현실을 직시를 해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는 6,400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한국 증시 반도체주 주가가 하락할 때 미국 증시 하락 영향분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증시는 하락하긴 했지만 일정 밴드 하에서 증시 변동폭이 좀
1: 그랬죠.
0: 제한되는 형태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 이를 보통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상승세 기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형태들은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으로 항상 확인됐거든요.
1: 아, 그건 기술적인 분석인
0: 예.
1: 겁니까?
0: 근데 지금 미국이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르면 다음 주, 늦어져도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상승세 기형이 완성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여지가 좀 높아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한국 증시 반도체주 주가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코스피 6,400선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는 5,000 초반 정도까지도
1: 그
0: 충분히 갈
1: 정도까지.
0: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관점도 그렇고 미국 증시 하락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도.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하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무역법 301조 관세를 또 발표해
1: 그러게요. 중간
0: 가지고
1: 선거 포기했나 봐요.
0: 예,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한국 증시의 저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때까지는 추세가 전환했다라는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떨어지면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약간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게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1: 단기
0: 생각.
1: 대응을 하란
0: 예,
1: 말씀이신
0: 맞습니다.
1: 겁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문 팀장님께서 닥터 둠이신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저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5천선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제로 나스닥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뷰에 대해서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5월 14일이었나요? 5월 15일부터 해서 뭐한 7,300에서 7,600, 그러니까 한 7,400에서 한두달반 동안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예민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18% 이렇게 빠졌으니까 약간 방향은 저도 7, 8월에 한번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더좀 레벨이 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저희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저희 코스피가 아시겠지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정확하게는 한 28.5%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고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30% 빠졌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제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뭐 이게 충분히 더 빠져 조금 더 빠져도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36% 빠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은 30% 이상 빠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 뭐 그런
2: 밖에
1: 일이나
2: 없어요.
1: 생겨야지 그렇게 빠지긴 하죠.
2: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 한국 시장이 막 많이 오르긴 해서 뭐딱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더안 떨어질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보통은 한 15%에서 한 20%가 저희 국내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고 30% 조정은 특히 한달 반만 이렇게 조정이 난 거는 대단히 이례적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시점, 특히 이제 코스피 이제 7,000 밑에서는 저는 조금씩은 사도 된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 8월에 이제 뭐 이런 관세 문제도 있고 유가 문제도 있고 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좀 어떤 그 하락세가 좀 멈추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도박장은 끝나고 이제 장기 투자의 장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실적 이슈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이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0: 제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의 뭐 한국 증시 네.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전망하려고 하면 사실 펀더멘탈이 먹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잠깐 얘기해드렸던 기술적인 분석 네.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설명할 때 네.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1: 실적이 좋은데 이런 억울하잖아요. 실적이 나쁘면 그렇지만.
0: 그래서 그 실적이 좋은 게 사실은 지난해 4월 달부터 올해 고점을 형성할 때까지 네. 사실 선반영한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투자자분, 뭐 청취자분들이 또 거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현실을 인지해야 되니까 얘기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지난해 4월달 저점 대비 네. 올해 고점까지 올라온 그 퍼센티지가 1600%가 넘어요. 네. 그거 알고 계세요?
1: 네네.
0: 근데 지금
1: 기사 올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올해 예. 고점 대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떨어진 폭은 기껏에 한 44%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밖에 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이게 정할 겁니다. 15개월 정도. 그러니까 오른폭 대비 지금 하락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그냥 고점 대비 떨어진 폭을 놓고 이 정도면 과거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5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문제는 물가 급등이었고 네. 이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하면서 물가를 내려갈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 발생하고 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거를 시시정책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한 나라에 기준금리가 있으면 네. 이 기준금리보다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높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네, 그동안은 예. 기준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가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2.5%였는데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가가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3분기는 아닌 것 같아요. 4분기 정도 돼야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마 이제 9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8월 PCE가 저는 그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역시 개인 소비 지출 또 네.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사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요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요거는 어떤 저점 매수의 신호탄 정도로 봐도 돼요? 조심스럽게 안 됩니까?
2: 아닌데
1: 자신 없어졌어요.
2: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쨌든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그 필요도 굉장히 좀 컸는데 네.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끝난 겁니까
2: 뭐
1: 이제
2: 국민연금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어떤 리밸런싱 수요가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5월달, 6월달 외국인들이 팔 때 보면. 그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의 평균적인 매도 금액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1: 아 예예. 예.
2: 그러니까 약간 기계가 판 것 같아요. 진짜 알파고가 판 것처럼 예. 하루하루 그러니까 금액은 다기 다른데 이제 월로 계산한 하루의 평균적인 매도 금액은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약간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예.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필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 시장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또 뭐 약간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나 라고 좀 보여줘서 저는 외국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팔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짚어볼까요? 지난번에 그 깐부회동,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나가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기업 총수들도 미국에서 누구 만나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1차 깐부회동 때는 굉장히 열광적이었고 2차 때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3차 때 이번에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0: 학술효과라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
1: 뭔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0: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약간 줄어들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긍정적으로 해석하진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네.
1: 아, 동감합니다. 예. 네. 동감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반도체 측면에서도 뭐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안도 찾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기에서 걸린 게 이 MLCC, 삼성전기라든지 이노텍이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들도 최근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고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이런 회사들?
2: 네, 이제 전자하이닉스도 엄청 올랐는데요. 네. 전기는 뭐 올해 저희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네. 종목이고 LG 이노텍도 열심히 삼성전기를 따라서 엄청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이 주가의 하락이 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AI 투자를 계속해서 열심히는 하고 네. 뭐 구글 같은 기업, 알파벳 같은 기업들 막 출혈을 하면서까지 열심히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적이냐,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퀘스천을 막 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 출혈 계속하면 죽죠.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반도체 주를 보면은 완전히 역의 관계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는 이제 구글이 좀 많이 빠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주가 오르면 빅테크 기업들 빠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오를 때는 오히려 반도체 주가 또 빠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똑같은 스토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안정을 찾으면은 이제 조금 더 공급이 부족하고 훨씬 더 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반등을 할 거고 데이터 센터가 흔들린다. 라고 하고 뭐 지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나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랑 똑같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 LG 이노텍은 MSCI 편입 가능성 이것도 제기가 되잖아요. 요 그렇다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입이 되면은 사실은 근데 편입된다라는 그 기대가 있을 때 그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사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네. 주가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쭉 가기보다는 이제 그거 기대감이 약간 소멸이 되면서 조금 쉬는 경향들이 좀 네.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이제 이벤트가 끝나면은 조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그렇다면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회사들 반도체 말고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3분기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바탕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증가하고 그 이유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올해 3분기 때는 제가 증시를 보수적으로 보지만 올해 4분기 때부터는 금리 불안이 좀 낮아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는 4분기 때 상승 전환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원래 개인 투자들이 10% 떨어지면 참고 1% 오르면 팔고 이런 아무튼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점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해외 직구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 소비자의 불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제대로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의 전자상거래팀 백현정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조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1: 네,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속형 소비 확산으로 추적가를 앞세운 중국발 상품 비중이 급증하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조사 대상 4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에 달했습니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에 관련 상담이 2,12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물품 파손 등 배송 관련 문제와 약정한 배송비, 관세 미환급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급 지연 및 거절 등의 청약철회 거부, 제품 하자 및 가품 등 품질 불만 순이었습니다.
0: 불만이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겠지요.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분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네, 문제가 된 부분은 청약철회 제한과 사업자 책임 회피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한계 플랫폼은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을 이유로 반품 교환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하자 등에도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격 오기제 등 사업자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확인되었습니다.
0: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 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한계 플랫폼에서 기존 결제 수단을 통한 환급이 가능함에도 플랫폼 전용 적립금인 크레딧 환급이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안내하며 크레딧 환급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크레딧 환급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급받을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0: 자,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런 내용들이 일단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용 때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

0: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삼행시, 부동산 삼행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3114번, 7009번, 4252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4번 쓰시는 분, 부, 부자 되고 싶어서 하이닉스 샀는데 동, 동전만 남았네. 산 내 탓이지 뭐. 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3114번 쓰시는 분, 부, 부지런히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동, 동네 부동산의 시세를 물었다. 산,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나 돼야겠다. 아, 참 지금 상황이 너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8616번 쓰시는 분, 부, 부자 되고 싶어요. 동, 동탄에 아파트 샀대요. 지인이 산, 산속에 들어갈래요. 배가 아파요. 이런 저희가 한번 모셔갖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변에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치 4주 정도의 고통이 온다고.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책 방향 한번 원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야기 전해주실 텐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What's your name?
5: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7: 이름이 뭐예요?
5: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 이름이 뭐예요?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통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역에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에 8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5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월요일이면 장마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한편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4도, 포항은 38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신월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1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기흥나들목에서 사고 지점까지 3km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고장난 버스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부동산 정책 토론회, 100분간 토론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3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3: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래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막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0: 어찌됐든 반발이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생각에 확고한 것 같아요.
0: 예.
4: 이걸 뭐 물러설 부분은 없는데 다만 합리적으로 세제 개편을
5: 서영주 하겠다.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4: 보유세 부분들을 OECD 수준에 맞게끔 끌어가고 대신 거래소 중심인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좀 낮추겠다.
5: 예.
4: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세금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그것도 차등을 둬서 보유세도 네. 이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서 일단은 좀 디테일한 이 세금 정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폭탄을 투척해서
0: 예.
4: 뭐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그 뭐는 맹탕 정책은 아니다.
5: 예.
4: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책 그리고 거래의 원활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세제에 대한 개편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저는 어저께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보다 한 3배
0: 예.
4: 가까이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요. 단박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정권 내내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의 신호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어떤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5: 예.
4: 보지만 일단은 대책이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5: 네, 예. 뭐 이달 말에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예. 그 보유세 3배 정도 올리는 거 얘기 나온 걸 두고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집 팔고 그다음에 3배를 언급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6: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들을 내놨는데 각 정권별로 부동산
5: 정광재
6: 시장
5: 동현 정치 연구소장입니다.
6: 집값을 잡는데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 지표나 체감을 통해서 아실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집값이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올랐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시장이 갖고 있는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불신입니다. 과거의 이 사례를 놓고 보면 미래 수요까지 지금 앞당겨서 서둘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집값이 큰 폭으로 진보 정권에서 올랐는데 미래에 집을 사도 충분히 집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살 수 있다라는 신뢰만 줬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상당히 좀 그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출 규제하니까 실제로 서민들만 손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선에서 대출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자꾸만 세금만 갖고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0: 예, 집값 잡는데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급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건축 재개발로는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평수 늘려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 그렇죠. 이제 가구 수와 세대 수의 네. 어떤 그 차이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이제 가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여건은 좋아지는 거죠.
0: 네.
4: 저는 이제 뭐 아예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는. 이 공급의 방식이 수도권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뭐 택지라든지 토지가 제한적이잖아요.
0: 예.
4: 뭐 어떻게 구겨넣어서 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다 해서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재건축, 재개발은 좀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또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이 수도권 지역을 한번 헬기를 타고 돌아다녀 보겠다.
5: 예.
4: 어디를 어떻게 이 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집은 뚝딱 내 것처럼 질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그 공기를 줄여야만 공급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실 실현하기가 좀 어렵죠. 자락은 깔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의 붐을 일으켜서 뭐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말하자면 헛공약? 그 약속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속도를 좀 내겠다.
0: 예.
4: 이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5: 예.
4: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7년 걸릴 거를 공기를 줄여서 한 4년 정도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이거는 실질상 주택 공급량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일단 좀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0: 예.
4: 그러니까 툭 던져서 인기 부합적인 부동산 정책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 같습니다.
5: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유세 강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손해는 감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2: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좀 네.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7: 부담스럽죠.
5: 진성준 네.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7: 그렇지만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2: 네.
7: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에 영향도 있을 겁니다. 도세의 형평성 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8: 어제 한마디가 꽂으라면요.
5: 조은희 국민의힘
8: 보유세 3배 인상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제일 잘 알아.
2: 예.
8: 내가 헬기 타고 다녀도 택지 별로 없어.
2: 예.
8: 그냥 보유세 인상하고 대출 더 조이고 이러면
2: 예.
8: 돼.
2: 예.
8: 문재인 정부 때도요.
2: 예.
8: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완화해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거든요.
2: 예.
8: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5: 사실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늘 그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도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6: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5,200만 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정치적 손해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금 문제만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 손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 3배 인상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조세가 부과됐었을 때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되면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좀 국민적 저항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와 관련해서 인상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5: 예.
6: 어제도 토론회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책 설명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 세금 올릴 거니까 세금 올리게 된 배경엔 이게 있다라는 식으로
5: 예.
6: 일방적 소통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5: 예.
6: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부동산 세제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0: 최근에 그 대통령 근저당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보십니까?
6: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해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상히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괜히 더 깊게 설명하고 했다가는 오히려 의욕만 더 키우고 본인의 부동산 그 거래와 일반 사람들이 그 부동산 거래에서 갖고 경험하게

0: 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 그것만 부각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설명은 안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2: 아니, 대통령이 집을 가져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고. 참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꼬투리 잡기가 심하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 관저가 있기 때문에 28년 살아온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도 그 야당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가 닥달을 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의 본보기로 모범으로 내가 팔겠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28년 된집 재건축을 앞뒀습니다. 안 팔았으면 수억 원또 수십억 원의 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내놨어요. 손해를 보고 내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투기용도 아니라 28년을 산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부분, 매수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뭐 부탁을 들어줘서 3개월짜리 근저당을 잡았어요. 매도인용 근저당.
3: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재건축 시 평수가 늘어나 가구 수 증가폭이 작고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목소리,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조금 전 오전 10시 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경기, 경남입니다. 7월 24일 오전 11시 경기 여주 통남부, 경남 산청동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름표를 붙여줘.
5: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70을 앞둔 아버지 문제입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저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일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지금까지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울면서 걸려온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와 분리해서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부양의 의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혼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생활비를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라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모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삶도 너무 안타깝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온 자녀들의 상처도 너무 쉽게 짐작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우선 가장 급한 문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지가 지금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부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예, 2025년 연말에 가정폭력 신고로 퇴거 및 분리 조치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예, 보통 임시조치 결정은 2개월씩 내려주고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경찰에 임시조치 결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피해자 보호 명령과 임시보호 명령을 통해서도 격리 조치, 접근 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아버지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거 통해서 접근 금지를 계속 연장시키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폭언 폭행 당하셨지만 증거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아드님이 성인인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우선 연말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분리조치가 되어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혼 청구를 하시면은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억울한 사정들이 많으셨고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이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가사 사건들의 특성상 가정 내의 내밀한 사정들을 재판부가 다 파악하기 어렵고 또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어려운 점

0: 점을 고려해서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면 증거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머니의 그간의 억울한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아버지가 사연자분한테 이제 아들한테 자식이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0: 예, 민법상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1차적 부양 의무와 2차적 부양 의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0: 1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그리고 부부 간의 사용 후 부양 의무입니다. 2차적 부양 의무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입니다.
1: 네.
0: 1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단 부양을 해야 하는 정도의 의무라면은
1: 네.
0: 2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부양을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 즉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있기는 한데,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정도의 이제 생활비를 드릴 건 아니고 아주 약간만 드리면 되긴 하겠네요. 하지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요. 또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한테는 이거를 부양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0: 예, 안타깝습니다만은 예전에 하급식 판례 중에 아버지가 과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살다가 노쇠해지자 본처의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근데 당시에는 민법상 친족 관계의 부양 의무의 존부는 과거 양육 의무의 이행이나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면서 부양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이 과거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서 이혼하면서 그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판시하여서 부양 의무를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그럼 부양 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이 안된 사례도 있다는
0: 네.
1: 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0: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부양료 청구의 요건이 있는데요. 성인 자녀의 부양 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
1: 네.
0: 또는 부양료를 청구한 부모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부양 의무자였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에서 좀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다만 기본적인 요건에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 어떤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지 등 현재 재산 상황도 파악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연자님의 경제적으로 또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셔서 좀 어렵다면은 좀 기각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제한하거나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폭력 피해 입증할 자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정폭력 사실과 자녀들의 진술 바탕으로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 인정될 수도 있고 이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모의 현재 재산 상태와 연금 그리고 자녀분의 경제적인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부양료 지급 여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남성이 전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에까지 로그인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템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피해도 없는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뒤에는 그 권한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또 실제 로그인에 실패했다라고 해도 무단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 알림, 비밀번호 변경 내역 등을 보관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커피 소년의 일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수 없어요. 근데 아내는 자꾸 서울로 가재요. 서울로 가재요. 여기서 행복하자. 여기서 넓게 살자.

마이텐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뭐 곳에 따라서 비가 그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습도가 높고 더위가 오늘도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거죠. 서울 체감온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불쾌지수도 높아질 것 같아요. 광주 34도, 포항 38도까지 한낮에 기온 오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대서였습니다. 큰 더위였죠. 내일은 중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7월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은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속옷 브랜드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기업이 있죠. 비비안과 함께 할 텐데요. 30여 년 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한 회사에서 묵묵히 성장하면서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회사를 이끌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고민하고 있고 속옷 지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기업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비안 손영섭 대표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방금 소개받은 비비안의 손영섭입니다. 최근 국민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희 비비안이 걸어온 이야기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따뜻한 소식들을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정말 솔직한 대표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 일반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 신입사원이 대표이사까지 오른다?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1: 예, 드물죠.
0: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우리 셀러리맨들에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입사하신 거예요?
1: 1993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0: 아, 그렇게 해서 언제 대표이사가 되신 거죠?
1: 2020년도에 됐으니까.
0: 네. 네.
1: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정도 전에. 예.
0: 1993년 출근 첫날 생각나세요?
1: 예, 당연히 생각나고요.
0: 네.
1: 예, 첫날 입사해서 어느덧 지금 비비안에 몸담은 지 거의 한 33년, 만 33년이 넘었네요.
0: 네.
1: 첫날은 뭐 쑥스러움 때문에 얼굴도 사실 잘 들고 다니지도 못했고요. 또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평상원으로 입사를 해서 비비안 상품계획을 거치고 또 바바라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또 상품계획 팀장을 거치고 또 비비안의 상품계획 본부장을 거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라서 여기 비비안은 제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이자 뭐 가족 같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0: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0대에 입사하신 건가요?
1: 예, 20 군대 마치고 27살에 입사를 했으니까.
0: 정말 내 인생을 거의 함께 보내온 회사가 맞으시네요. 지금 말씀대로. 근데 아까 쑥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첫날 쑥스러웠다.
1: 예.
0: MBTI가 I십니까?
1: 아니요.
0: E세요?
1: 예.
0: 근데 왜 쑥스럽다 하셨어요?
1: 여자분, 아무래도 디자이너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 지방 사투리도 많이 쓰고 또 여성분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아무래도 브랜드이다 보니까 너무 쑥스럽습니다.
0: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성 디자이너가 많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비안 하면 아주 국내 대표적인 이제 속옷 기업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 속옷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디자이너도 네, 여성분들이 많으셨다는 건데요.
1: 네.
0: 근데 궁금하네요. 왜 이 비비안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선택하셨을지가 취업 준비할 때 아예 이 회사를 보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1: 그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학을 전공을 했는데 부전공을 무역 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비안에 지원을 할 때는 무역 쪽을 지원을 했었는데 상품 기획으로 발령 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로 되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 비비안은 패션 또 속옷 기업이었었습니다.
0: 네.
1: 최대 패션 또 속옷 기업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 속옷 업종이라 생소하긴 했지만 속옷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기술과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발을 한다. 그런 점에 큰 매력을 좀 느꼈었습니다.
0: 원래는 무역업을 전공을 하셨고 상품 기획과 무역업이 좀 관계가 있나요?
1: 지금 현재는 뭐 기획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그 TO가 무역이나 이제 상품 기획 쪽에 TO가 있었는데
0: 네네.
1: 저는 당연히 부전공을 무역을 했기 때문에 무역 쪽을 지원을 했었는데 상품 기획 쪽에 TO가 있으니 이쪽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권유도 있었고 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죠. 전공이 아닌데 가능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 그 무역하고 또 제품을 잘 개발을 해야 또 수출도
0: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0: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에서 만드는 그 이제 상품 자체가 네네. 아무래도 여성 고객들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똑같은 속옷 브랜드여도 네. 우리 직접 대표님께서 입어보신 그런 회사 것도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는 이 회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1: 뭐 저희 비비안이 여성 속옷만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뭐 남성 속옷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브랜드들 또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뭐 향후에도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기획 쪽 출신이라 그런 부분들은 더 개발을 하고 또 수출을 하거나 해야지 많이 기업이 살아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멀리 보셨네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업과 인연을 맺고 30년 지난 시간 동안 한 회사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노력을 하여 사회에 진출을 꿈꿔야 되겠다. 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응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평사원에서 정말 대표이사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1: 네.
0: 또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가장 기억나는 순간들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셨어요?
1: 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힘들었을 때는 역시 IMF 때였습니다.
0: 아.
1: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던 분들도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뭐 비비안 역시도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뭐 또 사회 큰 사건들 또는 뭐 최근에 또 코로나 19 팬데믹 때 이런 사회적 위기와 때를 같이 해서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론에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분위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0: 아, 그렇죠.
1: 예, 예. 유통 시장도 그러다 보면 또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0: 경쟁도 가격 경쟁도 심화되고 예, 그렇게 돼서 그때가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1: 예. IMF 때 네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도 좀 힘드셨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 시기를 다 거쳐오셨는데 그때도 역시 기획 쪽에 계셨어요 그러면?
0: 네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그 힘든 시기는 어떤 기획으로 돌파하셨어요?
0: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유통이 다양하게 있는데
1: 네.
0: 홈쇼핑 쪽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집에
1: 맞죠.
0: 예, 많이 이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1: 그리고 TV를 많이 보셨어요.
0: 예, 예. 그래서 홈쇼핑 쪽이 저희가 다양하게 예, 해서 그때 힘든 시간을 예, 보채나갈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그래서 유통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회사도 경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1: 맞네요.
0: 생각합니다.
1: 맞는 말씀이네요. 그 전에는 그럼 홈쇼핑 채널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다가 이제 딱 힘듦이 봉착하니까 그 출구를 찾은 것이 홈쇼핑 쪽이셨던 거예요?
0: 예, 홈쇼핑하고 거래는 있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홈쇼핌이 많이 예, 커지고
1: 맞아요,
0: 했죠.
1: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중요한 직책에 있을수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코로나 뭐 IMF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뭐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떤 내가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0: 네.
1: 항상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버텨내셨을지도 궁금하네요.
0: 뭐 저는 일단 직장인으로서의 가장 그 중요한 마음은 일단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인내심 참아야
0: 예.
1: 됩니까?
0: 예. 힘들 때마다 조금 참으면서
1: 네.
0: 또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윗분들이나 아니면 또 관계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면 또 그게 마음이 풀려가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저도 아들이 있지만 지금의 직장인 분들이 조금 그런 옛날에 우리가 인내심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1: 네.
0: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본인한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참아야 되는군요. 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누그러뜨리셨어요?
0: 저도 위기도 많았었죠.
1: 개인적으로요?
0: 예예. 예. 사람 대 사람하고의 갈등, 또 일에 대한 또 뭐 자신감 부족이라든지 이럴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또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 뭐 적응을 잘 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참으린 예, 잘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내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인내심을 갖고 참으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 아이디어도 계속 떠올리셨다는 말씀인 거고 가장 뿌듯했던 때는 언제셨어요?
0: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만들지만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야 이거 정말 편한데
1: 예.
0: 또는 인생 속옷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때는 가장 뿌듯했고 또 직원들도 가장 예, 보람 있는 때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일단 온 가족은 다 이 브랜드 거를 입으시겠네요.
0: 예, 비비안 거를 입고 있습니다. 예.
1: 다 사 입으시나요?
0: 네, 그렇죠.
1: 아니 가끔씩 거 있잖아요. 네. 물건이 잘못 나온 물건.
0: 네.
1: 그래서 팔 수 없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버리기 아까우면.
0: 20살 때는 피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1: 네.
0: 지금은 예, 애사심을 가지고
1: 네.
0: 사 입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정가로
0: 네, 네,
1: 살고 계십니다. 대표님도. 그러니까 속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만드시는 제품이 속옷이고 우리 대표님은 기획 쪽에서 쭉 이제 책임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신 건데 옷 중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옷은 저는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그중에 속옷은 진짜 편해야 돼요.
0: 네.
1: 진짜 편해야 되고 요즘에는 건강도 생각하면서 속옷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남다른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예전에는 이제 체형 보정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체형 보정이나 뭐 화려함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 바디 포지티브라고 해서 내 몸 긍정주의 뭐 내가 몸이 좀 뭐 크든 적든 아니면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본인을 내 그 나타내는 쪽으로
1: 가리려고 하지 않고
0: 네, 네네. 네.

0: 그래서 뭐그 노화이어 제품이라든지 시니스라든지 친환경 소재처럼 입었을 때내 몸에 가장 편하고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속옷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비비안도 여기 맞춰서 뭐 It's My Feet 비비안이라는 그런 뭐 캠페인으로 저희 MZ 세대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1: 아, 직원분들 중에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겠네요,
0: 아,
1: 실제로.
0: 네, 그렇습니다.
1: 요즘에 트렌드나 이런 거를.
0: 아이들이 직원들한테 다 나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이 회사에 30년 이상 계셨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원하는 이 제품의 바람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까, 지금?
0: 많이 변했죠.
1: 예, 네, 그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좀 원했나요?
0: 예전에 제가 이제 사원일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화려함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타내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제품의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그래서 뭐 레이스를 많이 달거나 아니면 뭐 색깔 컬러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주 컬러도 좀 이렇게 무채색 또는 심플하게 많이 가고 또뭐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내 몸에 맞는 편한 그런 속옷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요즘에 홈쇼핑 방송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전에는 정말 예쁜 거, 화려한
0: 맞습니다.
1: 거를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편한 거, 색깔도 조금 무난하고 안 튀는 거 이런 게더 많은 것 같고 지금 6635번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문자로 막 의견도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속옷은 디자인보다 촉감과 편안함이 최고죠라고 하셨어요. 촉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질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겠어요.
0: 소재 또 품질은 비비안은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소재들 또 가장 좋은 원단들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너무
1: 그렇습니다.
0: 자랑 같아서.
1: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비비안뿐만 아니라 속옷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촉감 좋아야 되니까 소재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0: 당연합니다.
1: 거고, 아유, 당연히 편안해야 되고, 예, 네,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본이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비비안 대표를 이렇게 한 회사에 오래 계시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 실제 회사에서 하는 활동에 앞장서서 함께 해주셨을 텐데, 비비안이 사실 오래전부터 묵묵히 선행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보육시설 신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려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신 건지.
0: 신망원과는 저희가 그 모기업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비비안과 직접적인 인연은 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여기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진정 필요한 게 뭔가, 이게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애들은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그런 것 쪽에 유대감, 그런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1: 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나 뭐 어린이날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 이제 아빠 같은 마음으로 선물도 챙기고 애들한테 조그만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아, YTN 기업뉴스에도 방송이 됐었었네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는데 상단에 YTN 뉴스에서 비비안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금 물품을 전달했다라는 뉴스가 나갔었네요. 지금 그 당시에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직접 직원들이 또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나요? 아이들 뭐 최근에 만난 적 있으셨어요?
0: 뭐 최근에 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여름에 나시라고
1: 네.
0: 복날 치킨을 준비를 해 갔었습니다.
1: 초복대요, 초복대.
0: 그래서
1: 아,
0: 애들이
1: 너무
0: 닭다리 들고
1: 좋아했겠네요.
0: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0: 제가 오히려
1: 네.
0: 더큰 행복 또 에너지를
1: 네.
0: 드려 받아왔습니다, 애들한테.
1: 아, 그러겠네. 애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는 좀 기다릴 것 같네요. 또 언제 오시겠구나. 어떻게요? 내일 중복인데요, 교수님?
0: 네, 또 가야죠. 예.
1: 내일
0: 네, 또
1: 중복입니다. 예,
0: 준비되겠습니다.
1: 치킨 또갈것 같습니다. 10만 원에. 아이들에 대한 좀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자녀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마음으로 좀 보시겠어요?
0: 예, 아빠 마음도 있고
1: 네.
0: 또 얼마 전에 손녀가 또 태어나서
1: 아, 정말요.
0: 그래서 애들에 대한 사랑이 손녀를 보니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아이들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0: 어린 애들은 뭐 두세 살또 있고 또
1: 아,
0: 큰
1: 아기네요.
0: 애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가기 직전 애들까지
1: 네.
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사실 아이들은 이게 겉옷 같은 거는 후원을 좀 많이, 아, 그러니까 좀 받을 수는 있나 봐요. 근데 속옷을 후원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속옷 기부하신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사실 뭐 속옷은 겉옷에 밀려서 그 소외되기 좀 쉽거든요.
1: 네.
0: 근데 뭐 특히 애들한테는 속옷이 너네들이 되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자존감을 상당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존감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저희 비비안이 속옷 기부는 좀 남다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1: 그리고 겉옷을 기부하면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속옷은 안 보이거든요. 기부를 한 물건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속옷을 기부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 10만 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위한 활동에도 직원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있나 봐요. 이게 사내에. 어떻습니까?
0: 처음에는 그 회사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장에서 애들을 위해서 이제 청소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직접 느끼는 그 보람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매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본인들이 다닐 정도로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1: 조별로 움직이는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선의의 경쟁도 생깁니다. 야, 몇 조는 이번에 뭐 했대? 우리는 뭐 하지? 이러면서 약간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직원분들이 약간 함께하는 그런 보사
0: 그렇습니다.
1: 활동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 봐요.
0: 정말 이게 저희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1: 네.
0: 비비안 군 오래 전부터 사실 소외계층 또는 재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나 아니면 적십자를 통한 강원도 산불 현장 마스크와 속옷을 기부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마스크 200만 장.
1: 네. 그때 정말 마스크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0: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 노숙자를 위해서 속옷하고 마스크도 저희가 기부를 했고요.
1: 노숙자를 위해서요.
0: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리대, 또 위생소독, 속옷, 이런 것도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가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독거노인분들, 또 2023년에는, 그것 때문에 2023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 명예대장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 출산장려운동으로 또그 소중한 요즘 아기를 가지는 그런 직원들한테 또한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아직 1억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1억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부액을 따지면 저희가 원가로 따지면 한 31억 이상 되는데
1: 그렇군요.
0: 이거를 만약에 소비자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수백억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1: 그러네요.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하는데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좀, 이미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최근에 사실 상급 계정 때문에 뭐 동준준이 시총 200억 이하니 300억 이하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처해 있거든요.
1: 죄송한데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0: 그래서 저희 비비안처럼 묵묵한 선행을 이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

0: 결제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등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있는데요. 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늘 지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간 수원 부근 1, 2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기흥에서 사고 지점까지 4km 구간에서는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차량이 밀리고 이후로 다시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군자교 부근 1, 2차로 차로에 현재 고장차 한 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 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특사단을 페루에 파견합니다. 한 페루 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 조치가 9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갑니다. 합수부는 오늘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작업을 어제에 이어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에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율 허위 입력을 논의한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유 의원을 상대로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서면 조사 지시가 대통령 비서실 요청 때문이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과 관련해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말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강화 조치로 기존 기본 예탁금은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 증권의 가치 70%를 포함해 1천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기간 경기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승부 배팅에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의 한 달간 월드컵 관련 거래 규모는 당초 예상의 두 배인 270억 달러, 우리 돈 약 3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용자도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예측 배팅이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일상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어 사행성과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도박법 위반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습도 높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 34도, 포항 38도까지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지만 중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름 휴가 갔다가 해수욕장에 물건을 두고 온 적 있으시지요? 한 시민이 지난주 딸과 함께 해수욕장에 갔다가 비싼 태블릿을 두고 온 걸 다음날 저녁에야 알아챘다고 합니다. 성수기 해변이라 당연히 없어졌겠거니 했는데 가보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누군가가 비에 젖을까 봐 비닐로 곱게 싸서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훈한 사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이것만은 예외다. 실제로 경찰 통계를 보면 빈집털이나 상점 절도보다 이것을 훔쳐가는 사건이 몇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면 굴러가는, 잠깐 세워두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물쇠, 2번 자판기, 3번 자전거, 4번 자장면. 1번 자물쇠, 2번 자판기, 3번 자전거, 4번 자장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란다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뭐 카페가 됐든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자기 물건을 뭐 실수로 두고 갔다? 거의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건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 두고 다니더라. 그리고 제일 놀란 거? 집 앞에 택배 물건들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옆집에서. 그런 거 너무 놀란대요. 예. 그런데 오늘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것만큼은 예외더라. 태블릿 PC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실제로 경찰 통계에서도 이것을 훔쳐가는 사건은 굉장히 많더라. 유일하게 이것은 사람들이 좀 가져가더라. 그거 왜 그럴까요? 예,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면 굴러가는 이것. 1번 자물쇠, 2번 자판기, 3번 자전거, 4번 자장면. 우물정 0945-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함께 추측을 해봐 주세요. 왜 이거는 왜 가져갈까요? 작지 않은데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뭘까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레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이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축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뭘까요? 4757번님이, 아, 이상하게 탐나긴 함. 아, 이렇게. 아, 이게 그냥 길거리에 세워져 있으면 이상하게 탐이 나나요? 왜 그럴까요? 2358번님은, 걸어가기 싫어서 그랬나? 점점점점점. 지금 여러분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아, 지금 머릿속으로 함께 생각을 해주고 계십니다. 3861번님은, 아, 앞서 그 태블릿 PC 두고 왔던 해변가에 주인이 가지러 갔더니 누가 비닐까지 곱게 싸서 놨더라.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 이걸 보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비닐에 담아두기까지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칭찬합니다. 최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009번님은요. 이거는 아마도 명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추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 뭐, 태블릿 PC 같은 거는 어차피 뭐 비번이 걸려 있거나 또 이러면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나 봐요. 아, 그런가요? 2461번님은요. 포항에서 문자를 주셨네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아, 연일 포항, 포항 계속 외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뉴스 이제 기상 정보를 봐도 계속 그날 기온 낮 기온 얘기하는데 포항이 요즘엔 계속 섞여 있습니다. 포항이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오늘도 아까 38도인가 39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더운 겁니까? 야, 진짜 포항에 계신 분들 더위 어떻게 참고 계세요? 4161번님, 몇년 전에 이거를 길가에 세워뒀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이거를 3일 정도 방치했더니 눈 녹으면서 이것도 녹아버렸는지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왜 3일이나 방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3일 동안 지켜봤겠죠? 그래서 주인 없는 거 누가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바로 좀 가져오셨으면 이거는 찾으셨을 텐데. 아쉽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춰주세요. 한국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어디 두고 가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잖아요. 그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와서 그걸 되게 놀란다는 건데 희한하게 이것은 가져가더라 많이들. 근데 그게 실제로 경찰 통계에도 있더라.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며 굴러가는 잠깐 세워두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자물쇠, 2번 자판기, 3번 자전거, 4번 자장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저희가 힌트송을 굉장히 강력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것한 풍경이 불렀습니다.

0: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운전할 때 도로 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동그란 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운전자에게 도로의 방향과 경계를 알려주는 시선 유도 표지인데요. 여기에 전조등을 비추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낸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590대 1의 경쟁을 뚫고 올해 여성 발명대회 그랑프리 수상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정숙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맞춤형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조정숙입니다. 저희 스마트 에너지는 고효율 맞춤형 태양광 모듈 제조 기술과 이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응용 제품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의 경력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작업할 때 롤 모델이 되고자 대학에 사표를 내고 네. 예. 미국 산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이제 작업 아이템을 정하고 2011년 스마트 기술 연구소를 설립했고 2019년도에 태양광 모듈 제조와 사업화를 담당하는 스마트 에너지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도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상한 제품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발명입니다.
0: 네. 대학에 계시다가 연구소로 넘어오시고 이제 기업도 하시는데 대학 나오실 때 되게 슬프셨나 봐요.
1: 아, 전혀 아닙니다.
0: 아니, 그 부분에서 울컥하시던데요. 예. 대학을 나와.
1: 그동안.
0: 예. 그동안에 제 생각엔 자기소개하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게 머릿속에 장면이 쭉 그려지셨던 것 같아요. 와.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오시기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우, 순간적으로 저도 감동해가지고. 야. 어쨌든 세계 여성 발명 대회에서 그랑프리 수상하셨어요. 이러면 대학 나올 만하죠?
1: 네.
0: 그랑프리입니다. 어떤 발명으로 네. 받으신 거예요, 상?
1: 예, 네, 이번 수상한 발명 제품은 쉽게 말씀드리면 낮에도 밤에도 경계선을 인식할 수 있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시선 유도 표지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ITS 시스템을 겸비할 수 있는 델리네이트는 자율주행 시 도로 가장자리나 곡선 구간에 설치돼 운전자에게 도로의 방향과 경계를 알려주는 안전시설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 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작은 반사 표지를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수상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태양광 기술이 에너지 생산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도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더욱 기쁩니다.
0: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시선 유도 표지를 개발하신 거예요.
1: 네.
0: 발명하신 거예요.
1: 네.
0: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거.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1: 아, 지금 현재는 기준되어 있는 유도등은 이거
0: 지금은 아닌 거고.
1: 지금은 아닙니다.
0: 지금은 네. 아니고 앞으로 상용화 될 수도 있습니까? 도로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1: 예, 시제품은 네. 다 만들어 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머릿속으로 좀 사람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그려 보시라고. 이게 어떤 발명품인지. 그러니까 아직 도로에서 보시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우리 이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정표 같은 거 있고 말하면 네. 이거를 전조등을 이렇게 비춰야 그게 좀 잘 보이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그게 없어도 잘 보이는 네네. 거예요? 밤에도?
1: 네네. Day and night. 낮에도 밤에도.
0: 아, 그래요?
1: 네, 24 hours.
0: 네. 아니, 그러면 밤에 보인다는 건 뭔가 스스로가 그냥
1: 네, 발광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넣어놓으면 스스로 발광하고 낮에도 태양광이 있으니 일반 도로에 낮에 발광하는 거는 아직 많지를 않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미국 고속도로를 횡단한다든지 한국은 도로가 좁지만
0: 네.
1: 큰 도로에 갔을 때는 낮에도 도로 경계선을 표시해 주는 게 교통안전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0: 그렇죠. 잘 보여야죠. 예.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양광으로 예.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1: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부조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발광할 수 있게끔 저장장치를 설계할 때 5일 정도 부조일수가 되는 용량을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0: 아, 5일 동안 태양광을 쭉 받은 거를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안에 네, 있다는 거죠?
1: 네. 예.
0: 아, 비가 한 열흘 오면 어떡합니까?
1: 그때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조일수 한 3일로 설계를 하는데요.
0: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보통 네. 이제 통상의 그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하셨겠죠.
1: 네. 저는 5일로 항상 계산하고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여러분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오시면 지금 이 발명품이 저희가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1: 네. 아, 네네.
0: 오. 이게 지금 스스로 발광하는 거예요?
1: 네.
0: 잘 보이겠네요. 밤에. 네.
1: 낮에도 밤에도.
0: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도로에 이런 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네. 우리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네.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발명하신 겁니다. 기존에 근데 이런 건 없었나요? 기존하고 어떤 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1: 기존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제 CES 전시회를 가는데 보통 이제 경비를 줄이고자 네. LA에서 운전해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요. 거기에는 거의 이 표지판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좌우도 없고요.
0: 헉?
1: 그래서 아 제가 수출을 하는 아이템으로
0: 필요하구나. 네. 필요하구나를 느끼셨어요.
1: 네.
0: 아 지금 화면에 기존 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표시가 있었는지가 나가는데 기존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스스로 발광이 안 되는 네네. 거겠네요.
1: 네.
0: 아 이게 스스로 발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 네.
0: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발명 연구를 쭉 해오셨던 거예요. 대학에서도.
1: 대학에서도 했고 제가 뭐 일은 쉬지 않고 한 48년간 일을 했습니다.
0: 계속 이렇게 발명과 연구를 하시고 지금은 사업까지 네. 하시는 거네요.
1: 네, 대부분은 뭐 경력은 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에서 교수로 그다음 이제 개발과 사업가 발전했습니다.
0: 뭐가 더 적성에 맞으세요?
1: 아 이제는 교수를 그만둔 게 아, 예, 잘한 것이다.
0: 잘했다.
1: 남들이 부르는
0: 아까 울컥한 것으로 이제 정말 예. 작별. 나 지금이 네. 더 좋다.
1: 예. 예.
0: 그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세요?
1: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영광입니다.
1: 네, 제가
0: 이런 라디오 생활과
1: 생방송 라디오에 남는다는
0: 걸 생각하면 이 순간이 앞으로 계속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신다니까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여성 발명가분들이 이제 나오시면 제가 왜 여성이란 말을 붙였냐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혼하고
1: 네.
0: 출산하고 육아 네. 때문에.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도 발명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사는 여성분들이
1: 그렇죠.
0: 많이 나와주셨어요.
1: 아,
0: 그럴 때 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발명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네.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공대에 공학도였습니다.
0: 네네.
1: 뭐 특히 공대 쪽에는 여학생이 드물었고요.
0: 아,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남자들과 항상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육아 휴직은 꿈도 못 꿨었고요. 이제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대학에 있을 때도 65세 정년이라는 게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 65세니까 67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너무
1: 네.
0: 충분히 아직도 더 가능한데
1: 그렇죠.
0: 너무 빨리 퇴직을 해야 되는
1: 네. 67세도 빠르다 하는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제가 40대에 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100세의 발명가를 봤고요. 그분이 100세인데 강의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50에 지금은 100세를 준비할 때다 하고 이제 창업을 준비한 것입니다. 뭐 창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0: 그렇겠죠.
1: 역시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얼마든지
1: 네.
0: 아이디어 있고
1: 맞습니다.
0: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특히 한국은 제가 창업공화국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창업에 대한 지원이 엄청 잘 되어 있고요. 네. 특허라는 게 뭐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여성발명협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네. 특히 지식센터에서도 이 특허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에서 등록까지 쉬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중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발명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는 분들 용기 네. 내셔서 네, 한번 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1: 네, 자본금도 필요 없습니다.
0: 네, 어디 연락하면 된다고요?
1: 중기청에 보면 가장 네. 쉽게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되는 많은 지름길을 인도해 주시는 또 멘토들도 많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식재산처에서도 관련 지원이 많이 돼서 이게 특허 과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더라고요.
1: 많은 변리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0: 네, 많은 여성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FM94.5MHz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0947번님이 유튜브를 사용할 때 화면을 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검색에 YTN 라디오 치시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유튜브 채널 오셔서 그럼 각 프로그램별로 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따로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시면 그동안에 했던 뭐 인터뷰 같은 것들, 방송들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그냥 생방 중에 YTN 라디오 유튜브를 오시면 그 라이브 그냥 영상이 띄워져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윗단에 상단에 보일 거예요. 그 라이브 영상을 클릭하시면 생방송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와주시고요. 저희 또 유튜브 채널 하나 더 론칭했어요. YTN 경제 라디오라고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서 하는 경제 이슈들을 모아서 거기서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한 채널인데요. 그 채널은 심지어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그 게시글 공지사항 보시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선물도 있고 하니까 유튜브 들어가신 김에 겸사겸사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SAT 아시죠? 우리나라 웬만하면 길거리에 뭐 두고 다녀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없어지더라. 이게 실제 경찰 통계에도 있대요.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며 굴러가는 이것. 1번 자물쇠, 2번 자판기, 3번 자전거, 4번 자장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기.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안양시의 소식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말, 마부정제. 최대호 시장이 지난 10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앞으로 어떤 미래들이 펼쳐질지, 안양의 완성, 미래 비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교통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또 우리 시민들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청자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요즘에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빨리 일상 회복되고 여러분 건강한 생활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당선되시고 나서 그 초에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와주신 건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1: 예, 여념없이 바쁩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야, 청정, 하여튼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뛰고 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덕분인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2일에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이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1420만의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31개 시골을 대표하는 자리만큼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은 연대와 협치를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장으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지방 분권과 그리고 재정 자립을 강화하며 상생과 협력의 협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국이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건데 만장일치로 선출되셨어요?
1: 아, 그렇습니다.
0: 아니, 시장님

0: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1: 다 도와준 덕분입니다.
0: 아유, 앞으로 그만큼 더 또 무거운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앞으로 더 바빠지실 예정인데 오늘 또 이렇게 슬라생에 찾아와 주셨고 그 와중에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시장님이 꿈꾸는 안양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양의 완성, 미래 네. 비전. 안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10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참 크게 다가오는데 안양의 예. 미래 100년 후 미래 그려보셨어요?
1: 그렇습니다. 안양은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됐었거든요.
0: 네.
1: 그때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어 산업 기반이 발달했었고 사람이 모여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안양은 공장과 기업이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다 이전을 해갔어요. 그 자리는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배드타운화 됐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 100년 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교통이라든지 문화, 생활, 인프라 등등을 잘 갖춰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겠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교통, 산업, 도시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담겨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민생국에는 6대 정책을 마련했어요.
0: 네.
1: 민생우선 경제도시 만들겠다. 평생학습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미래활력 청년도시 만들겠다. 또 세대 공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고 탄소중립 정원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도시 혁신도시라는 6대 시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시민의 하루이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출퇴근길과 이동이 가장 중요한 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하루에서 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출퇴근이 우리의 하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당선 초부터 강조하셨던 게 교통허브 안양이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예,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광역 연결성이고 또 하나는 생활권 이동의 편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 연결성 보면은 서울 도심권과 그리고 강남 판교 또 과천 동탄 그리고 광명 시흥 등 수도권 핵심 거점과 안양을 잇는 8개 철도 노선 그리고 18개 역세권을 촘촘하게 엮어나간다는 큰 그림을 세워두었습니다. GTX 신호선 인도권역 추가정차 그리고 월곡판교선 인도권 동탄선 신안산선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일회과천선 안양연장 서울서부선 안양연장까지 이 노선들이 단계적으로 완성되게 되면 안양에서 서울 판교 그리고 동탄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크게 아마 줄어들고 업무 그리고 산업 문화 생활권 자체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안양을 지나가는 도시로 보던 흐름을 찾아오는 교통 거점 도시로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안양의 역세권이 주거 앞으로 일자리 상업 문화가 한 번에 연결되는 핵심 기지로 바뀌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 쇼핑 또 문화생활까지 도시의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광역 연결성과
1: 네.
0: 생활권 이동 이제 편리해진다는 건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짚어주셨던 게 8개 철도 노선, 그러니까 수도권 핵심 거점과 안양을 잇는 8개 철도 노선과 18개 역세권에 이제 엮어 나간다는 거죠. 그 사이사이를.
1: 네.
0: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어디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셔도 좋겠습니다.
1: 네, 크게는 십자 그 구조로 보시면 이해가 풀릴 것 같아요. 북쪽으로는 서울의 도심권과 강남.
0: 네.
1: 그리고 남쪽으로는 화성 동탄과 수원. 또 동쪽으로는 판교 그리고 과천. 서쪽으로는 광명, 시흥, 인천, 송도 등과 연결되는 광역철도 도로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역, 인도권역, 평촌역, 범계역 등이 주요 거점이 각기 다른 성격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교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되고요. 시민 여러분은 어느 역에서 출발하든 간에 집 근처에서 다양한 광역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경부선 철도 지하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네네. 추진을 통해서 지금까지 철도로 단절돼 있던 도시구조를 하나로 다시 엮고 지상공간은 공원 그리고 복합시설 미래산업구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 합니다. 교통인프라 개선이 도시 재창조로 이어지는 아마 획기적인 그런 구조가 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0: 크게 교통망이 십자구조로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네.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안양을 중심으로 십자구조를 네.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 계획들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게 어느 시점인 거예요?
1: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건 2020 사실 한 7년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2028년 말쯤 네. 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철도 지원한다는 문제는 연말쯤에 정부에서 선도구역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맞고 있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앞으로 2030년쯤 되게 되면은 정말 몰라지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체감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0: 2030년이면 네.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양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고
1: 예.
0: 지금 이 말씀에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안양 시민뿐만 아니라 또 안양을 가셔야 되는 다른 지역에서 안양을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돈이 들잖아요. 돈 진짜 많이 들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또 철도 버스 인프라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예상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또 행정 절차가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수준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큰 광역 철도라든지 경부선 지하와 같은 사업은 국가 또 경기도 함께 재원과 계획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안양시 그 안에서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이런 구간과 사업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 재정 안에서도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사업을 나눠서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또 민간 투자라든지 주변 개발 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시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막대한 예산이 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고 말씀하셨어요. 행정 절차도 당연히 이거는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사실은 이 행정 절차가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극 행정 규제 혁신을 잘하고 있는 도시라는 건 이미 소문났거든요.
0: 네네.
1: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벌써 5년, 7년 연속 아마 이런 분야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연계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기한을 충분히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안양의 교통 비전. 교통허브 안양의 모습, 달라진 모습, 2030년에는 정말 이게 새로운 모습이 펼쳐질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광역철도 굉장히 중요하고
1: 그렇습니다.
0: 앞서 이제 경부선 지하화 너무 중요하고 다 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앞서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의 하루부터 시작하겠다. 출퇴근길.
1: 네.
0: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안양 시민들은 내가 오늘 타는 마을 버스,
1: 네.
0: 내가 오늘 타는 뭐 이런 버스, 뭐 지하철. 이게 일단 이것들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사실은 지금도 많이 불편하다 하는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차 막히죠. 환승 불편하죠. 주차할 데 없죠. 일단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광역철도 같은 큰 그림과 함께 생활교통을 함께 손보는 작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앞서 짚어주셨어요. 예. 가장 큰 변화 두 가지. 먼저 설명하신 광역 연결성이었고 이제 짚어주실 게 생활권 이동의 편리한
1: 그렇습니다.
0: 부분이네요.
1: 예. 지금 말씀하셨던 버스 차고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서 버스 노선과 배차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고요. 철도역과 주요 생활거점 사이를 촘촘히 있는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 버스가 제때 오지 않아서 예트는 상황이라든지 승강장관 한승의 그 동생이 불편해가지고 또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이 조들수록 버스, 철도 그리고 보행, 자전거가 하나의 시트로 작동하는 콤팩트 도시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네.
1: 예, 환승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을 생활 별로 확충을 하고 센서 IoT 등을 활용한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돌고 돌아 찾는 주차가 아니고 미리 알고 가는 이런 주차 환경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버스, 동네 버스, 주차 뭐 이런 거 환승할 때 조금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어찌 네. 보면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앞서 자전거 말씀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오늘 퀴즈를 냈습니다.
1: 그런데
0: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도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아무리 비싼 물건을 길거리 두고 가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교통 그 통계도 있답니다. 자전거는 없어진대요. 이게 안양에는 어디에 자전거를 놔도 안 없어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1: 네. 아직 안양시에서는 네. 아마 자전거 분실했다는 사건 같은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더 점점 좀 챙겨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니 왜 자전거는 없어질까요? 막 이제 이런 거를 네. 좀 의견 좀 달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 말씀도 하셔요. 자전거는 이게 등록이 안 되니까.
1: 아.
0: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 관련 기기는 네. 솔직히 아예 그 그렇죠.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1: 네.
0: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는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져가서 이게 중고사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아. 의견도 나와 있고
1: 네.
0: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6635번님은 이런 거 있어요. 유독 지하철역 앞 자전거 핸들 타이어 이런 거 유독 사람들이 탐내는 것 같아요.
1: 아,
0: 막 이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런 거 좀 자전거.
1: 네.
0: 사람들이 좀 자전거는 좀 탐을 내나 봐요.
1: 그렇습니다.
0: 뭐 일부의 사람만 그렇지만.
1: 그렇죠. 앞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 보행 환경을 좀 바꾸고
0: 네.
1: 또 자전거를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0: 네.
1: 이렇게 교통에 대한 또 도로 환경도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양시가 지금 이런 교통망이 확충과 더불어 가지고 자전거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분실
0: 네.
1: 또는 뭐 가지 도난 네.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0: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마침 자전거 얘기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특히 안양도 볼 게 많고
1: 네.
0: 워낙 이제 좋아져서
1: 네.
0: 사람들이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주변 보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네, 네,
0: 자전거
1: 네.
0: 인구들도 좀 많아졌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1: 네.
0: 여쭤봤고요.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제 사전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안양에서 판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버스 노선 3,300 버스를 많이 이걸 이용하신대요. 근데 출근 굉장히 난도가 높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들어보셨어요?
1: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0: 네.
1: 3,330번 버스 이야기인데요. 예, 안양에서 성남 판교 쪽으로 가는데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버스가 9대 가거든요. 근데 네. 만차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안양에서 출발하는데 범계역쯤 지나게 되면 만차. 그 다음 전 차를 탈 수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악성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 노선 증차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버스가 없어 어렵다. 그래서 급해가지고 세대 전세버스를 확충을 해가지고 좀 운행을 했던데 좀 지나니까 부족해요. 또 만차예요. 그래서 작년에 7대를 했거든요. 부족해요. 올해 2대 드니까 9대까지 해가지고 시 예산 들여가서 전세버스를 7시 반에서 8시 반 1시간 동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3,300평 9대 가고 전세버스 9대는 18대 가는데 그래도 만차랍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다. 왜 안양의 청년들이 아침마다 고통받아야 되냐. 안양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양에서 뭔가 생활하게 되면은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소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참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늦었지만은 우리의 미래 세대의 고민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양에 일자리를 많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직주라기죠.
0: 네,
1: 직장도
0: 네.
1: 주택 또 문화, 여가문화 생활도 안양에 살 수 있게 환경 만드는 것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걸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일자리까지 연결이
1: 네, 되는 네,
0: 지금 네. 그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 거예요.
1: 예, 예.
0: 시민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짚어봤고 이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1: 네.
0: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도시 비전과도 이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교통을 바꾸는 일은 동시에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차가 덜 막힌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도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안양은 탄소 중립 정원 도시를 선포했거든요. 민선 9기 핵심 정책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마다 공원 녹지를 좀 늘리고 보행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서 걸어서 사는 도시를 만들면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겠고 또 도시가 더 건강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허브 전략은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전략이 아니고 사람 중심 그리고 환경 중심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런 점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탄소 중립 정원 도시 민선 9기 예.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부분도 좀 변화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노선 얘기하셨잖아요. 네. 버스 노선 5757번님이 유치원 버스 승합차 등을 그 시간대에 그 노선에 한해서 우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의견도 주셨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출퇴근 우리 일상의 교통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교통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안양의 미래 비전 중에 교통 비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출퇴근 이런 이동만 놓고 봐도 시민들이 정말 변화를 느끼시는 그 폭이 굉장히 크겠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교통 부문과 관련해서 내가 안양 시민들께 이것만은 꼭 약속하겠다 있으면 하나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교통 정책을 시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이동 시간을 줄여드리는 것이 결국 시민 여러분의 삶의 여유 시간을 늘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광역철도망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 문제 또 버스 주차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예, 그러나 분명히 시민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어든 10분, 20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한 휴식과 성장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허보 안양인의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양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교통 정책을 시간 정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네. 안양 시민들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 정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 창으로도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드보라 1010님이요, 안양시는 슬기로운 CCTV 덕분에 자전거도 안전합니다라고. CCTV 많은가 봐요, 안양에.
1: 전국에서 가장 사건 사고 없는 도시가 안양인데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스마트 도시 통신센터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0: 오, CCTV 덕분에 예. 자전거 안전합니다. 안양. 예. 그리고 SSMT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길이 열리는 곳에 미래가 있다. 사통팔달 안양의 눈부신 발전 응원합니다. 라고. 오늘 안양 시민들이 되게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
0: 예, 그리고 77 쓰시는 분이 한번 발들이면 편리함에 못 태어나오는 매력 요지 안양이라고.
1: 아.
0: 발들이면 못 나오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우리 안양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오늘 SAT 정답은 자전거였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라고 예, 오늘 노래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자의 주말에 푹 주무세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이미 충청 이남 지역은 30도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서울도 29.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낮에는 광주 34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2도까지 올라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원효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생산 과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갑니다. 합수부는 오늘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작업을 어제에 이어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 중앙

0: 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율 허위 입력을 논의한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바로잡지 않고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미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앞서 투표율 조작 의혹에 연루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고, 합수부는 영장이 발부된 중앙선관위 서버와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광산서 강력팀장 박모 경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 당시 주요 증거물인 성인용 인형과 케이블 타이 등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4일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 나이 등을 조합해 만드는 샘플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모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샘플 부족이 미미해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할지를 두고 후보자 측이나 여론조사 기관과 논의한 결과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결과를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가운데 당 내부에선 당사자인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공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에 대해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요구가 있다면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홍해의 관문까지 번지면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의 종가가 약두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69달러로 전장보다 7.04%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2.19달러로 전장보다 6.17%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5% 내린 7000.78로 출발해 장 초반 70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지수도 1.62% 내린 777.5로 출발해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5%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제주 장마는 지난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남부는 이번 주 일요일, 중부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를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는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도 한 차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강릉 35도 보이겠고 남부는 대구 36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한때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8도, 습도는 72%입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OpenAI의 최신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penAI는 이번 사건을 전례 없는 사이버 사고로 규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OpenAI는 후속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I 모델들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 격리된 환경을 탈출하고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동한 걸까요? 이 AI 모델들은 테스트의 해법 찾기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이었습니다. OpenAI는 이 모델들이 해답을 찾는 데 집착해 극단적인 해킹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인터넷을 뒤지던 AI 모델들은 특정 사이트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해당 서버에 침투해 인증 정보를 탈취한 겁니다. 이번 AI 모델의 해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같은 작업을 사람이 수행한다면 숙련된 해커도 몇 주씩 소요될 수 있는 작업인 것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OpenAI는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모델을 개발할 땐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AI 기반 공격이 더는 이론이 아니라며 방어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폭염특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곳곳에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폭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특보는 앞으로도 더 확대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한낮에 경주는 38도, 대구는 37도까지 지속했고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제는 비보다 폭염이 더 큰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강도 높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물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비 상황도 알아보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곳곳에서 비가 이어진다고요?
2: 네,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상태입니다.

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머물면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은 폭이 좁아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이 엇갈릴 수 있고 내리는 곳에는 비가 강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 막바지 비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체전선은 일요일까지 영향을 준뒤 점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중부지방도 올여름 장마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시사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평론으로 전국을 짚어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성채윤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3인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정송 3파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은 어떨까요? 네, 최고위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친청 3명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3명이 살아남았고요. 친명에서는 5명, 박선원, 서미애, 김영호, 임미애, 김용 이렇게 다 살아남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만 원외고요. 나머지는 다 원내입니다. 친청, 친명 3대 5.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결국 친청 쪽에서 보면 3명 다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1: 뭐 친청 쪽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3명, 5명 올라갈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 전체 14명이 나왔을 때 친청 쪽은 처음부터 딱 3명만
2: 성채윤
1: 나왔었고
2: 민주당
1: 나머지 친명
2: 부대변인입니다.
1: 쪽은 좀 많이 분산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의 집중력이 있는 친청 쪽 3명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5명이 친명 쪽에서 올라간 다음에 결국 이 8인에서 5인으로 추려지는 이 본선이 진검승부 아니겠냐라는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다만 이 5명에 대해서는 예측들이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친명 쪽에서 5명이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서미와 후보나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원분들께서는 뭐 각각 갖고 계신 이 상징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이런 분들을 본선까지 올려주시지 않았나. 당원들의 전략적인 투표가 나온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탈락한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박성준, 이건태 의원이 탈락했거든요. 어떤 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3: 이건태 의원의 탈락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뒤집고 토론에서 도망간 것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난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라든가 또 서울시장 민주당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TV 토론을 상당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유권자들이 뉴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그만큼 일상적으로 접합니다. 그런데 토론하러 나오겠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니 나와서 말도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토론에서 도망감으로써 민주당 전체가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기를 제공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 권리당원 들에게는 이건태 의원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0: 인지도를 좀 높일 의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토론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근데 반대로 상황이 이제 흘러가면서 결국은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진 건데 하필 또 박성준,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걸까요?
1: 사실 이 당원들의 선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것도 작용을 했을 거냐?
0: 박성준 의원은
1: 그렇죠.
0: 대표잖아요.
1: 일부분 작용을 했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두 분들이 떨어졌다고 보긴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인지도 측면에서도 있고 원래 다 각각의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의 인지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아까 그 제가 지적했던 그 여성 의원 2명은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인 좀 경북에서 한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전략적 움직임도 있는.

0: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두 분은 뭐 안타깝게 낙선을 한 거기 때문에
1: 네.
0: 딱 하나 때문에 낙선했다, 본선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 네. 김정송 3파전 이렇게 된 건데 김정송 중에 누가 1등한 건지는 안 나온 거죠?
0: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1: 네.
0: 때문에 알 수는
1: 내부적으로도 전혀 모르십니까?
0: 사실 이 수치는 안 나와
1: 소문도
0: 있습니다만
1: 안 났습니까?
0: 그냥 송영길 후보가 뭐또 이런 말씀하시면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1: 예.
0: 3등을 했을 거고 1, 2등이 치열했을 거라는 예측들만
1: 예.
0: 그런 얘기들만 돌고 있고
1: 예.
0: 정확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네. 1, 2위는 치열했다.
0: 네.
1: 네. 그럼 이강 구도가 지금 굳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네거티브도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지금 신천지 문제를 크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방 들어보시죠.
2: 지금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3: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2: 신천지냐?
3: 후보입니다.
2: 내가 권리당원 당비내고 몇 년 동안 당활동했는데 내가 신천지란 말이냐? 이렇게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네. 충분히 이런 의혹 정도 아니라
3: 김용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저는 이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대선 앞두고 저희가 경선을 할 때 당시에 이낙연 상대 후보 측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재명 후보 측이 완전히 압도하다가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아, 그렇죠.
4: 그때 6대4로 우리 저기 그때 여러 가지 분석이 이단 종교에서 침입한 거다. 저는 근데 거기에 좀 신빙성을 갖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 경기도 도지사 하실 때 당시에 코로나 때 신천지를 갔다가 엄청나게 집단이 걸어갔다 하면서 이만희를 잡으러 어디야 가평까지 갔습니다.
5: 아, 맞았어요.
4: 거의 신천지한테는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는 완전히 거의 악마의 악마.
2: 제MS 정명석 씨가 저의 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3: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법적인 조치 할 건데 저는 일면식이 없어요. 전화한테 흔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저는 해자돌림이거든요. 작은 아버지는 해철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막내 작은 아버지는 해국이고 해자돌림이에요. 제가 렛자돌림이고 명자돌림, 석자돌림 이거 몰라요. 나는.
1: 웬 난데없이 정명석이냐. 온갖 네거티브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천지 공방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증거 있다. 곧 공개한다. 이런 얘기죠?
0: 그렇죠. 근데 저는 공개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1: 예.
0: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이번 8.17 전당대회 메인 이슈로 계속 끌고 가면 당이 안 좋습니다. 누가 이기든 전당대회 이후에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남는 것은 보안사건 이후에 신천지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김민석 후보가 증거가 있다, 뭔가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되기로는 신천지와 관련된 종교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민석 후보가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관련된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밑에 계신 분들 지금 행동을 멈춰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말라. 너네들 지금 포착됐으니까 정말 조직적 개입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행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신천지가 뭔가 정말 조직적으로 당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에 대한 뭔가 표를 행사하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멈추라고 일단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일단 조만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며칠 안에 공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이런 근거 때문에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를 포착했고 이런 것들을 사전 경고함으로써 막아내기 위한 그런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그런 경고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 공개가 안 된 거라서 저도 예측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청래 후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사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뭐 정명석 그 JMS와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아마 저는 특정 유튜브 한 명이 그거를 뭐 정청래 후보와 연관이 있다, 뭐 친척 관계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신천지 계속 띄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5: 일단 신천지의 민주당 경선 개입설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3: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0: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 간에 컨센서스가 있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2022년 2월 18일에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갑자기 10만 명 정도 성분 분석이 안 되는 당원들이 들어왔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1: 예.
0: 3차 권리당원 투표 때 이낙연 후보가 한 8만여 표 정도 깜짝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칭하는 건데 그때 일을 두고 김어준 씨가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일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충남 당진 유세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조금 무서운 조직이다. 경선에 개입해서 막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거에도 개입했을 만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즉, 이런 종교 집단들이 공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그걸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집단이라면 국민의힘에만 입당하거나 관여 하려고 할 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당대회 이후에라도 특검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일각에선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 측에 국민의힘 색을 입혀서 전체 투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전체 투표수를 늘리면 정청래 후보 측의 조직표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계산이라는 분석이거든요.
2: 일단 전체 표를 늘리는 건 좋죠. 모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추구하고 있는 쪽이 중도 실용 외연 확장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들보다 로열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2: 이런 분들은 지금 당내에서 이런 신천지 논란이든 뭔 논란이 불거지고 뭔가 싸움이 잦아질수록 당을 외면하게 되거든요.
1: 네.
2: 그렇게 되면은 모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추구하는 중도 확장 노선은 힘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신천지 이슈를 띄웠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신천지 이슈 때문에 뭔가 분노해서 당원들이 많이 투표를 할 것이다.
1: 예.
2: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1: 예.
2: 당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런 좀 시끄러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경고성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신천지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선거 이후에 늘 많이 나왔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본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전에 당신들 우리 좀 포착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뭔가 이 모수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띄워야지 이 연관성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거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면 또 역풍 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거 제시를 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정도 갖고 의혹 제기를 했던 거야라고 하면은 역풍이 불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좀 근거 없는 얘기를 갖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 호남 지역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 뭐 이번에 이제 3인 추려지면서 결과 순위 결과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여론조사도 하나의 여론조사고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쫓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후보가 앞서고 있는 후보를 향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마도 이것이 친명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뭐 정명석 교주와의 어떤 그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후보 본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제3자와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라운드도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거티브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인식하는 이 전당대회 판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호남 권리당원으로부터 받은 득표율은 66.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더더군다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만약에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안심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이
1: 그렇죠.
0: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JM에서 정명석 씨와 친척 아니냐 이런 거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도 글 많이 봤는데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정청래 작은아버지다 이런 소문 절대 사실 아니다. 정청래 후보가 명확하게 이제 밝혔고요. 아버지 형제들은 석자 돌림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석 씨랑 같은 정 씨라고 저렇게 엮는 건 좀 너무 억측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그렇죠. 너무 예. 과도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청래 대표 그 후보도 특정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 법적 조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이런 이 정도의 허위 사실, 이 정도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무니없는 사실은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네. 명심하고 뭐 좀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까 앵커께서도 커뮤니티에서 도는 걸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커뮤니티에 그런 거를 돌리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유시민 작가의 이딴 방송 출연도 전당대회에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도 들어보시죠.
3: 대통령은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여러 말과 행동. 네.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명백합니다.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호흡이 안 맞고 그 대통령하고 계속 엇길로 가면서 자기 정치했다고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립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상 픽한 후보가 되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원치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누가 되더라도 직업 공무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듯이 네.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3: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1: 네, 저는 뭐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단 2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선을 그어버리네요.
0: 저런 태도가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말하는 메시지의 소구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권 지지층, 특히 전당대회에서 향방을 결정할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소구력을 가진다면 가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만나서 내가 직접 고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의 사감이 어느 정도 게재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른바 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진영의 감정의 고를 대변하는 것이거나 그런데 어느 쪽이든 평론의 감정이 강하게 투영되면 그것이 결론이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소구력이 높기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금 맞는 말을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로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기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의 이제 논평에 대해서 진행자들이나 이제 패널 분들이 일부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하셔가지고 어제 저는 방송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항변하는 건 그겁니다. 저주는 악담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충언이나 뭐 그런 조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을 하면서 이런 뼈 있는 말도 했습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2: 그 말로만 텍스트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뭐 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의 과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예.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순수한 조언과 비판과 충언이냐 라는 거로 지금 지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시계를 20년 정도로 돌려보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분들 많았잖아요. 새천년민주당의 조순영 대표. 조순영 대표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계속 뭔가 비판을 해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유시민 의원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정말 개나 소나 하는 소리를 왜 쓴소리라고 해주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저는 이 기시감이 드는 게 예. 2006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시는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 유시민
1: 그때도 험악했군요.
2: 그렇죠. 유시민 예.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왜 대통령하고 붙냐. 계급장 떼고 평 의원인 나랑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시계를 많이 돌릴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때는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안 듣는 것 아닌가 너무 당권파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임기 5년 내내 유시민 작가는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저 사람들 같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얻고 싶은 출세 욕구가 가득 찬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었거든요. 예.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나는 충언을 하는 거다. 나는 예. 대통령이 걱정돼서 하는 거다. 라는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1: 본인이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르냐.
2: 내로남불인 거죠.
1: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개혁에 진심이 없는 것 같다.

0: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과 관련해서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이상한 모임에는 왜 들어가나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면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인데 아무래도 내가 미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을 것이다. 공소 취소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적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결론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0: 예.
1: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메시지 문제는 감정이 개재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0: 예.
1: 또한 가지는 논리적 전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 여기를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0: 예.
1: 점에서 온전한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는 애초에 엄정하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일 뿐더러 그것이 절대선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결합되어 있어야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5번의 특검을 가동한 것만 봐도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결론은 맞는 말을 하는데
0: 예.
1: 중간에 논리적 전제가 이상합니다. 그런데다가 앞서 저희가 워딩을 봤습니다만 뭐 미친 짓이라든가 그런 격한 표현들이 여권 내부에서 높은 소구력을 갖기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말의 톤을 조금만 낮추고 그다음에 본인의 논리적 전제가 민심의 중앙값에 좀 접근하는 얘기들을 하면 저는 결론이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반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0: 네. 성추현 대변인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일종의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앞서 해주셨는데 송영길 후보는 한동훈에게는 반성문 쓰더니 왜 이재명 대통령은 저격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윤석열이나 이럴 때는 너무 갱답하게
3: 송영길
2: 이렇게
3: 민주당
2: 너무 유하게
3: 당대표
2: 너무
3: 후보입니다.
2: 제대로 싸우지도 않다가 왜 우리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싸울까요?
4: 저쪽은 무서워서 윤석열한테 싸우다가 뭐
5: 예.
4: 수사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가?
6: 이게 한동훈에 대한 사과문입니까?
5: 예.
6: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이 사라졌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을 하는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근데 가장 큰 이제 진단에 있어서의 이제 정청래 후보님이나 그쪽 최고위원들과의 차이는 지금 명청대전 아무거나 허구 언론이만 더 프레임이고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걸 갈라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유시민 그 작가의 아무튼 저주에 가까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니까 노 코멘트 뭐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0: 그 당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성문 내용을 송영길 후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살을 엉뚱한 데 쏘냐 이 얘기겠죠?
7: 그렇죠. 그
0: 예.
7: 당시에는 뭔가 공격도 잘 하지 않다가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 이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0: 예.
7: 그때까지 우리 정부일 때도 뭔가 본인이 좀그 기득권과 당권파와 가까울 때는, 그럴 때는 당권파에 대한 공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칼같이 차단을 했으면서, 아니면은 방관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저런 일을 하니까 너무 악의적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 예.
7: 자, 그리고 공소취소 프레임을 갖고 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 악의적입니다. 왜냐면은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 이제 당내에서 우리 당 진보진영 안에서도 완전 폐지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장인기 사건 때문에 국민적 여론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0: 네.
7: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보안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를 두고 프레임을 짜여지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완전 폐지가 힘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다. 공소취소 때문인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김어준 방송에서 뭔가 이거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정말 음모론도 나왔었잖아요.
0: 예.
7: 그런 걸로 가져오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본인의 주장, 본인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는데 이거 안할 거야? 그럼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거고 대통령은 뭔가 뒷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짜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당내 상황이 좀 어지러운 것도 변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갤럽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긍정이 51%, 부정이 38%입니다. 긍정은 지난주

0: 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왜 부정 요인이 나왔는지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긍정은 이제 외교와 경제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응답 순이었고요. 부정을 보시면 뚜렷합니다. 가장 높은 것이 22%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님, 하락의 원인. 뭐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세요?
1: 어제 있었던 부동산 토론회는 아직 저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죠. 그렇죠. 어제까지 실시된 조사니까요. 예. 지금 갤럽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동안은 조사를 쉰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조사를 해보면은 어제 있었던 부동산 토론회가 반영되면서 부정평가 더 높아지고 그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사실상 시사했는데 본인은 집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본인은 집 팔아놓고 보유세 올리려고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만 서울에서는 신규 부동산 공급이 유의미하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신규 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더 안 될 거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30, 40대 중에 현재까지는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대거 매매 시장에 신규 수요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제라도 연끌해서 집 사서 막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 코멘트가 계속된 거예요. 3주 정도 지나면 저 여론조사에 온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0: 이른바 근저당 논란도 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1: 그건 현재 반영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2%면은 단일 이슈로는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은 것인데 예. 아직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제 3시간이 넘는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었죠. 사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렸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부동산이 이제 상당히 좀 파급력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 지역만 보면 긍정이 43이고 부정이 48입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긍부정이. 그건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2: 아무래도 부동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진 않죠. 근데 예. 저는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긍정적으로 좀 작동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주 뒤에 갤럽이 다시 조사를 재개한 이후에 예. 이 방송에 나와서 송영훈 전 대변인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예. 왜냐하면 아마도 금요일에 또 두 분이 만나실 테니까.
2: 네네. 예. 아니라면은 제가 거기서는 또 인정을 하고 사과를 예. 하겠습니다만.
0: 송영훈 대변인께 밥이라도 사줄 겁니다.
2: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왜 제가 긍정적 신호로 보냐면 예. 어제 대통령이 정말 쓴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뭐 보유세 뭐 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이 녹여낼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한 3주 동안 보실 겁니다. 실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장도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답 정해놓고 그냥 그 형식상 한 게 아니었네. 실제 거기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네. 요거를 이제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해주면은 네.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3주 뒤에 그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꼭 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두 분의 표정이 어떻게 엇갈릴지 3주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심 선고 후폭풍이 거세해지고 있는 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서울의 윤석열이 오세훈이었습니다.
4: 서영규 민주당 의원입니다.
3: 오세훈은 1,000만 원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오세훈이 벌금 1,000만 원입니까? 항소심에서는 벌금 최고형인 1,000만 원을 받았듯이 징역 최고형인 5년을 받아야 된다.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자를 출마시켰습니다. 서울 시민의 표를 훔쳐간 것 아닙니까? 서울 시장 자리를 훔쳐간 것 아닙니까?
5: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조차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4: 무제한
5: 예를 썼고 지금도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 재판 진행한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사법정의에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서영교 의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시장, 문제 있는 거 알면서 출마한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1: 제가 서영교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선거사범, 허위사실공표사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마를 했고 민주당은 그런 분을 출마시켰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훔쳐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를 훔쳐간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거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1심 재판을 무려 799일이나 끌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거법 위반 유죄가 맞다고 하는데도 출마시켜서 정권을 가져간 민주당에서 하실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0: 네. 일단 이렇게 된 거 1심에서 지금 1천만 원 나오지 않았냐 사퇴해라 뭐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레토릭이요? 아 그리고 예. 좀 1심에서 중형이 나온 만큼 그거에 네.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내놓은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비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거는 이재명 정부라서가 아니라 헌법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지금 중단이 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뭔가 우리 당에서도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분들이 출마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국민을 속였다라고 말한 거는 이만큼 좀 중한 죄를 중한 판결이 나왔으니 죄를 뉘우치라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심에서 판결 나왔다고 사퇴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글쎄요 뭐 속도가 뭐 633 원칙이 정말 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빠른 시일 안에 2심과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보궐선거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이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정도 차원에서의 비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민주당에서는 뭐 2심 역량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나간다는 내 마음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밝혔던데요.
2: 아마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에 나와서 아쉽게 졌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후보로 내세웠던 정원호 후보는 다시 나오시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물론 본인의 자유에 달려있는 겁니다만 근데 우리 당 후보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우리 당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지난 그 6월 지방선거 때도 우리 당이 서울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치르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뭘 할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나가겠다, 내가 뭐 그 오세훈 시장을 빨리 사퇴해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어쨌든 본인의 꿈은 자유니까요.
2: 그럼요.
0: 네. 박주민 의원도 재도전 의사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오세훈 아웃 외친 서영교 의원도 혹시 서울시장 생각이 있는 건가요?
2: 사실 지난 6월 때도 경선에 끝내 안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의사가 계속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도 있죠.
0: 너무 적극적으로 외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받아봐야 된다 이런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경북 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치료 중이던 피해자 한 명이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방화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군요.
1: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어제 국과수와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했는데요. 불을 지른 70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전담팀은 사건 직전에 관리사무소 CCTV 선이 뽑혀 있었다는 주민 진술을 비롯해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0: 주민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치료 중이던 피해자 한 명이 끝내 숨졌다고요.
1: 네, 이번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부상자는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방화 피의자 A씨를 비롯해 3명이 중상이었는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이 오늘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방화치상에서 방화치사상으로 바꿔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 전까지 A씨와 관련한 112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3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마지막 신고는 사건 전날이었는데요. 주민들은 A씨가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의 잦은 민원에 관리실 격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장기간 벌어진 아파트 내 갈등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글레오?
9: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4: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큐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0: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조금 전 출연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0: 분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 충청 이남과 제주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현재는 햇빛이 굉장히 쨍쨍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볕이 무척 강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30.2도, 대구 35.5도, 전주 33.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방향 양서 4터널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샌 아들목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에서 옥산분기점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이 왼쪽으로 보시면 꽉 막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터널 초입 부분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가장 뒤에 있는 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방향 4개 차로 지금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통제된 상황이고요. 사고 지점에서 3, 4km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방당국에서는 운전자 일부는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시 8분쯤 자체 진화된 상태고요. 지금 2개 차로는 소통이 되고 있고 4개 차로가 지금 전면 통제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로 노고산 1터널 의정부 방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터널 안은 지금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터널이 지금 통제된 상황이어서 지금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는 이제 차가 통제되면서 꽉 막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이 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CCTV를 보면 터널로 들어가는 퇴계원 방면 차도가 꽉 막혀 마치 도로가 주차장이 돼 있는 모습이고 터널 안쪽에는 차량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노고산 1터널

0: 터널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38분입니다. 터널 초입 부근 4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고 이 가운데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에서 사고 여파로 불이 나 앞차까지 옮겨붙어 소방당국까지 출동한 상황입니다. 다만 불은 12시 8분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두 개 차로는 원활히 소통 중인데요. 인명피해 여부는 조사 중으로 이 가운데 일부 운전자는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청은 안전문자를 보내서 현재 차량 사고로 인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부근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이 네 차로 전면 통제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조금 전 두 개 차로는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부터 3에서 4km가량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우회도로를 이용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오전 11시 38분에 접수됐습니다. 터널 초입 부근 4차로 가운데 한 차로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고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에서 불이 나 앞차까지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까지 출동했습니다. 다만 불은 12시 8분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조사 중인데요. 일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청은 안전문자를 보내서 현재 차량 사고로 인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부근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이 네 차로 전면 통제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조금 전에 두 개 차로는 막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부터 3에서 4km가량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네, 노고산 1터널 부근 지나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적발된 뒤 차에서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된 버스기사가 최근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3개월쯤 전부터 적발 이틀 전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기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인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운전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 전에 구매 내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A씨는 퇴근 후에 투약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2: 36주 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을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0: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주말을 앞두고 가족, 친구 등과 외식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옷에 냄새가 배기 쉬운 고깃집 등에서 이 원통형 수납 의자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자칫 이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의자를 당기거나 이렇게 옮길 때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이 이 뚜껑과 본체 사이에 들어간 상태에서 무심코 앉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친 경험이 있어서 조심한다,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등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호영 한양대병원 교수는 환자 접합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 의자가 많이 무섭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는데요. 이 의자로 다친 환자만 5명을 봤고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감각 저하나 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외식 중에 손가락 절단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의자를 움직이거나 앉기 전에 이 손가락이 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특히 아이들이 의자 틈에 무심코 손을 넣지 않도록 보호자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작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 하메네이 제거작전처럼 또다시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시나리오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4: 이란은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갖게 방치할 수
3: 미국이
4: 없습니다.
3: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불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이 결합하면서 40년 동안 염원해온 테러 정권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 마침내 가능해졌습니다.
3: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이란은 약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하다는 이유로 공격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단순히 상대가 약하다고 공격을 감행하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분석가입니다.
3: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운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란 육군이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자원군이나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 육군 대변인은 이란은 전례 없는 국가적인 단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당시 손상이 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고 새로 배치된 대공장비가 군전투 편제에 편입되면서 적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공습만으론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서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모두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란과 끝없는 주고받기식 타격은 추가적인 미국인의 인명피해를 낳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영원한 전쟁과 유사한 지속적인 위기 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홍해의 관문까지 번지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의 종가가 약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69로 전장보다 7.04%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2.19로 전장보다 6.17% 올랐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원료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6: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5: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민간 핵협정으로 핵물질 농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사우디 간의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합니다.
5: 앞서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이른바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두고 당내 공방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네,
1: 전당대회 둘러싼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7: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8.17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 공방이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이 개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이 개입해선 안 된다며 이 당 차원에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며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

0: 또 기자회견을 열고 아니면 말고식 궤변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앞다퉈 이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인천에서, 정청래 후보는 충청에서 당 소속 지자체장 등을 만나며 민심을 청취하고, 송영길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0: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 이후 사흘 만에 또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당론 추인 등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장에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은 만큼 논의는 성숙했고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오늘 의원총회에서
3: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입니다.
2: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0: 다만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반론은 부담입니다.
1: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또 내용에 휩싸였죠.
0: 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원치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제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 국민들께 부끄럽고
3: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4: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0: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 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끝난 뒤 온라인에선 대통령보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연을 알린 토론자에게는 주민들을 구했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5: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장면 중 하나는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6: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5: 이 발언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친 펠다르크, 잔금열사라는 별칭이 붙었고 새 아파트 출입구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짧은 영상과 이미

0: 이미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부동산은 100% 투기,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약 같은 발언은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0: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보다 직관적인 내용이 온라인을 더 빠르게 달군 셈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3: 부동산을
2: 부분이라
3: 릴리스
2: 정책에 대한
3: 리서치 랩장입니다.
2: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다.
0: 이번 토론회와 온라인 반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사실상 시사했죠.
5: 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매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두성규 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서
5: 어서
4: 오세요.
6: 안녕하세요.
4: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참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보유세는 일단 올릴 것 같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6: 그렇죠.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개정은 그렇게 올리는 부분은 전제로 하고 과연 그 폭이라든지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를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에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나오는 어떤 부동산 대책에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본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 그동안 세간에서 많이 논의될 때에는 거래세 부분은 조금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단정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은 국민들의 지금 상당수는 보유세 부분의 인상, 추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제 그런 부분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단정적으로 짓는 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지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보유세 부분을 단지 올리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어제 여러 가지 토론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자아내는 하나의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거두려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정에서 뭐 어떤 수준, 어떤 형식의 보유세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6: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각국의 보유세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유세 부분에 대한 수준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아마 중간 순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세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부담율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저렴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유세 부분은 각국에서 보유세의 대상이 되는, 즉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세율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보유세의 그 근간으로 두고 중간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최대 올리는 경우에도 2% 정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4: 그러니까 최근에 산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죠?
6: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산 시세를 반영한 그 가격에 따른 차이만 둘 뿐 실제에 있어서 우리처럼 매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그쪽에 재산세에 반영이 되는 그런 보유세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전체 재산세 부분이 거래세 부분에 비교할 때 우리 보유세 부분이 다소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상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볼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0: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의 보유세를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비교를 할 때 그 나라 각국에 있어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 우리만의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유세 부분, 즉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보유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보유세의 가치가, 즉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거든요. 미실현 이익인데 그 부분을 매년 사실은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해서 올리는 쪽으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다소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어제 의견도 있었고, 보유세를 높일 거면 거래세는 낮춰서 탈출할 기회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나온다면 거래세 그 조정 정책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0: 지금 봐서 이야기 흐름 속에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분이 종료화된 상황이거든요. 5월 9일자로. 그 이후에서 정부에서나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유예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거래세 부분, 즉 양도세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어떤 적용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있다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 볼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또 낮은 편이 아닙니다. 대단히
1: 그렇죠.
0: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두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실 뭐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3: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4: 김인만 부동산
3: 집을
4: 경제
3: 팔고
4: 연구소장입니다.
3: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내리려면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래도 한세 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6: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4: 이광수
6: 이 집을 오래
4: 광순의
6: 살 건가
4: 복덕방
6: 이걸
4: 대표입니다.
6: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5: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2: 네, 뭐맨 끝부분에 있어 나왔던 내용인데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총 횟수를 제한하자라는 어떤 의견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예, 그 부분의 전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양도할 때 항상 수익을 남긴다는 커다란 어떤 차익을 남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회를 갖다가 너무 자주 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이나 서민들의 경우에는 한순간에 굉장히 고가 주택으로 갈수 있는 길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사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통해서 좀 주거 자산을 모아가다가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고 그 부분을 좀더 시장 상황에 따라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더큰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도세를 통해서 상당히 비용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차단해버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경직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은 장래의 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즉 그런 어떤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맞다고 볼수
1: 아마도
0: 있습니다.
1: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제 높진 않다. 많은
0: 아, 그렇습니다.
1: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참 다양한 케이스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항상 그 미비점으로 남게 되는데 똘똘한 한 채 얘기 어제 또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뭐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네. 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0: 시절에는 다주택자 때리기에 잘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자체를 공급이나 유동성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초고가 주택이나 굉장히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어떤 주택 보유 부분에 대해서 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전체적인 여론을 몰고 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실제로 똘똘한 한 채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가의 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단순히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징벌적으로 누진적으로 그 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질서를 두고 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부분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공급 부분을 정말 정부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보겠다는 그 부분은 국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기준을 두고도 얘기가 좀 많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뭐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가늠할 수 있나요?
0: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을 좀 흘리면서 처음에는 50억, 30억, 20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토론회에서는 그보다 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더 10억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서울에 지금 사실은 분양가가 신규 주택 그 국민 평형에 그 신규 분양가가 20억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균 거래 가격 자체가 15억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시가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 글쎄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과를 하겠다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 저는 그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왜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분들이 소유하고 계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세 부담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초고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볼 때도 과연 그 기준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초고가 주택으로 해서 사실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마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는 30억을 전후한 가격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 공급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면요. 재개발, 재건축 별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대안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게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저도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라는 측면도 있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어떤 어려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가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3: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현실적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미세 조정과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대한민국 사인공예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공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공인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강간하려 납치하려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처음엔 단순 살인사건이라 알려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놓친 증거와 지워진 정황, 수상한 수사 지휘까지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13: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했습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병합사를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법원에 출석한 당시 형사과장도 국수본에 분리수사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 정말 황당하지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규명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한 윗선으로 지목되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일선 수사팀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지휘 체계 전반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14: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해당 공기계를 포렌식한 끝에 마침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윤기가 동창과 주고받았던 SNS 대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12: 장윤기의 범행을 둘러싼 증거는 과거로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한 SNS 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2: 일단 장윤기는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 갑자기 참회의 감정이 든 건 아닐 테고 뭐가 달라져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5: 예,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심의 이유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과거 휴대전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범행 목적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자,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SNS 대화가 포렌식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가족들 것까지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0: 근데 그래도 다른 게또 남아 있었나 보죠?
1: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용희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포렌식 범위를 넓혀 과거 기록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용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친구와 나눈 SNS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용희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단순히 휴대전화 기록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나눴던 고교 동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을 납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 요원 시절 동료 2명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검찰은 이게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궁금한 건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범행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1: 물론 과거 2019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발생한 이 범행을 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의 경고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바꿨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목치면 기절, 둔기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여고생 납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친구들의 진술까지 더해진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간접 사실이 서로 맞물리고 또 보강되면서 하나의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 과거 SNS 대화 하나만 가지고 계획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고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국수본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까?
1: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혹은 당초 일선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경찰 윗선에서 수사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또는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사이에서 내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를 했고 국수본의 의견이나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0: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얼핏 봐서는 피해자도 다르고 뭐 발생 뭐 시기나 장소도 다르니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했을 때, 그리고 함께 수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사건 자체로만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두 사건 사이에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 불과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며칠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사건에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면 범행 대상의 공통점, 범행 전후의 행동, 휴대전화 교체나 폐기,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분리하면 각각의 담당자는 자기 사건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두 사건을 연결해야만 드러나는 범행 동기나 정황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윗선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전 형사과장 측은 그런 지시 없었다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혐의 하나 낮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 미리 선을 그었다면 뭐가 문제일 수 있는 겁니까?
1: 수사를 다 해본 뒤에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 살인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강간살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살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범행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과거 유사한 행동은 없었는지, 휴대전화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등을 폭넓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반 살인으로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범행의 실체 자체가 축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 단계에서 장윤기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과 관련된 여러 추가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충분한 수사를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단순한 법률 판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상급기관이 일선경찰서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배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수사 지휘나 뭐 부당한 수사 개입 어떻게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단순 오판이나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인 축소나 은폐였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확인돼야 될까요?
1: 물론 상급기관이 중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 사건일수록 지휘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시의 내용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니 추가로 확인을 해봐라 라고 상급기관이 지시를 했다면 정상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확보된 중요한 정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사 보고서에서 특정 내용을 빼도록 하거나 특정 혐의는 검토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그 이유가 객관적인 수사상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을 피하거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수사 개입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당시 보고서와 결재 자료,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 사이의 연락 내용,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수사관들이 어떤 의견서를 냈고 그 의견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0: 만약 국수본이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혐의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1: 현재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경찰 간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수사관에게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해야 할 중요한 범죄 혐의나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유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사 자료를 실제 삭제하는지 훼손하였는지 수사 정보를 외부 유출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별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도 이번 국수본 압수수색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은 없겠습니까?
1: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분리해서 조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0: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겠냐 이겁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 이 정도까지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경찰의 조직 책임 회피 가능성입니다. 장윤기 사건 직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역시 살인사건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과 여고생 살인사건이 연결되면 경찰이 위험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문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순 살인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또는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차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올포원의 아이스웨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라서 더 더운데요. 현재 서울 31.1도, 대구 36도, 광주 3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상태라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각각 한 건씩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연희에서 성산램프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마포,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고 있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300억 원의 영향을 받은 부분까지는 또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0: 서정빈
1: 그 비율 자체가
0: 변호사입니다.
1: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망하기에는 전체적인 기여 대상이라든가 혹은 기여도가 상당 부분 축소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뭐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2: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과연 SK 주식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문제, 그 문제도 오늘 조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3: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었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이혼 소송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특유 재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라든지 상속받았던 재산의 경우에는 사실 혼인과
0: 부관하거든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3: 그러면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SK 주식 부분이 가장 이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 중에 그 비율이 높다라고 할 것인데, SK 주식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30년간의 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해서 이룩한 공동 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분할의 대상으로 볼 볼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은 과거 선대 회장으로부터 성경그룹이라는 것이 쭉 이어져서 받게 된 주식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혼인과 무관한 특유 재산으로 볼지, 이것이 사실 하나의 이제 쟁점화가 됐던 부분이고요. 1심 판결의 경우에는 애초에 나왔던 1심 판결의 경우에는 SK 주식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665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2심에서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비자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노관장 측에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다 아니면 뭐 공동 재산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법리 적용을 함에 있어서 비자금에 대해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0: 내려와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과제가 내려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과연 비자금 부분만을 뺀 나머지 SK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이 기여도라든지 공동재산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1심, 애초에 1심과 같이 이것은 특유재산이라고 빼고 전제를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분명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결론적인 그 액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수 있어 보입니다.
1: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노소영 이, 어, 관장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속보로 뭐 전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산 분할 대상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근데 일반적인 이런 이혼소송에서 보면 사실 부부의 그 결혼 생활 유지 기간이 재산 형성에 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분, 이 부부에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 공동재산으로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여도 인정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은 돈과 아니면 우리의 공동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도 또 있다라고 더볼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를 들어 상정하자라고 한다면, 일조 일방 당사자가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일 때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그 기여도에 대한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직으로 그냥 뭐 가정주부로서 일을 한다, 주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1년다간의 혼인 생활을 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의 이제 특유 재산 아니면 내가 가져온 돈만, 내가 가지고 온 재산만 이제 특유 재산으로 각각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 재산이 혼재 되고 뭐 생활비로도 쓰이고 이런 생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일방 당사자가 일을 안 하는 뭐 주부라든지 무직 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과거에는 가정주부의 경우에 뭐 10% 굉장히 낮은 기여도만 인정이 됐지만 요즘의 추세는 많이 바뀌어서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절반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결혼 생활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이 부분은 부부 간의 기여도를 따짐에 있어서 일방이 조금 경제 활동을 더 적게 했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의 기여도는 인정이 된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쟁점입니다. 재산 분할을 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 부분도 지금 양측의 주장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노 관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거는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3: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앞서 이제 뭐 유사한 혹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양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대립하는 이유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할때 있어서 뭐 예컨대 일방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는 데 따라서 이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를 한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해당 사건이 1심에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1심의 마지막 변론 종결 기일, 그리고 2심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2심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첫 번째는 이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상고심에서 파기가 됐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런 사건들, 사실 이혼 사건에 있어서 상고심까지 갔다가 이렇게 파기되고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은 아마 유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SK 주식이 과거에 비해서 약 2년 정도 사이에 무척이나 급등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그런 쟁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전에 있었던 항소심의 변론 종결 기준일을 시점으로 기록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 뭐 16만 원 정도의 주가였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제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가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지금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665억이었고요.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그 중간쯤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0: 지금 9,440억 원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 SK 주식에 대한 이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총 재산이 4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정도의 분할 액수가 나오려면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는 산정되기가 힘든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이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편입해라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고 다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우리가 이걸 기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뇌물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이 기여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제를 사실 명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비율로 환산을 해서 300억 원에 대한 이 비자금 기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SK 주식에 대한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주식 외에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일반 부부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30여 년간의 이러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집이라든지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다만 SK 주식도 그 대상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라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 9,440억 원을 분할 지급해라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일단 그 재판부의 주문이 먼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판단에 대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고 자 지금 9,440억 원이면 지금 2심에서 나왔던 1조 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1심과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665억 원보다는 상당한 차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해봤던 노 관장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판결입니까?
3: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여도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자금 300억 원 부분을 뺀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 이제 기여도 부분 자체는 비율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예. 다만 이제 금액에 있어서 이 정도에서 그쳤다. 이제 이 정도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을 과거로 둔 것이 아니라 이번 파기환송심 예. 변론 종결시로 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기여분이 기여도가 떨어졌던 것보다 뭐 그 이상으로 사실은 뭐 금액 가치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여도가 하락분보다는 조금 더 그 주식이 상승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 금액으로 정리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과연 그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점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이 정도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일단 이번 그 재판 결과가 뭐 저희가 세계 이혼 소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재판부의 그 공보관이 잠시 뒤에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좀 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SK 그룹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 재산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려면 주식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 일단 지금 금액 자체가 결국에는 뭐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네네.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을 실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합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식 처분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분할해 줘야 되는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SK 주식을 매각하면서 결국 지배 구조가 바뀌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경영상에 있어서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이제 앞으로 조금 많은 관건이 될 것이다.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9,440억 원이라는 액수로 봐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0: 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연히 불복을 해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재상고가 가능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SK 주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파기환송심은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그 법리 적용의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법률심에 가서 다시 다퉈보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세기의 이혼이다 그리고 오늘 9년 만에 좀 결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상고의 절차는 일반적인 상고 절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양 당사자가 오늘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문의 정보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제 파기환송심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다시금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이 방어권이라든지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긴 한데 파기환송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 예. 예. 자, 오늘 선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4: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5: 최태원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입니다.
4: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6: 결론 보시고 상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 변호사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번 이혼 소송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선고 결과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추가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 네. 자, 판결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들어 있을 텐데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판결이 나왔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후에 저희가 그 상고 여부를 좀 알 수 있게 될까요?
0: 상고 여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1조 3,808억 원에 비해서는 이 감경된 액수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1조 가까운 이 재산 분할 액수가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법률심에서 다퉈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함께 아마 법리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따져볼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없다.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된 기조와 마찬가지의 이제 근거라든지 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법원에 가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뭐

0: 적은 액수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1: 예.
0: 이번 대법원을 거치면서 파기환송심에 가서의 그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제 SK 주식을 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 비자금 부분에 대한 300억 원이 결국에는 대법원 판단에서 깨지게 된 것인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빼고 이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액을 산정해서 재산 분할의 전제를 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이고
2: 예.
0: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반적 으로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혼 사건에선 굉장히 드물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 다시 내려와서 문제가 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러한 기준 시점을 언제로 삼을지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이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여러모로 좀 고심이 깊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향후 많은 가정사건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앞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도 사실 이 내용을 미국에서 전달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인과도 이제 충분히 좀 상의를 해야 될것 같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법원에서 그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완납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꺼번에 완납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사실 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뭐 누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재판부가 어느 쪽에 손을 좀더 들어줬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2: 일단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1: 네.
2: 결국에는 그래도 이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긍할 만한 판단이 아닐까 반대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판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2: 일단 양측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결국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1: 예.
2: 때문에 예전 1심에서 나왔던 그 금액 665억 원과 비교를 하자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3: 예.
2: 됐으니 사실상 뭐 패배를 했다라고 인지를 할것 같고
1: 네.
2: 한편으로 는 이제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있었던 1조 3,808억 원에서 물론 뭐 수천억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최태원 회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를 했을 때도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지켜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소 뭐 승리를 했다라고도 평가를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양측 측에서
1: 예.
2: 서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분명 과거 1심, 2심과 비교했을 때는 아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결국 누가 더 상고를 해야 할까를 해본다면
1: 네.
2: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상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3: 네.
1: 자, 앞서서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번에는 노소영 관장 쪽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따라 붙어서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4: 나온
1: 물었습니다.
4: 거 있을까요?
3: 예, 그런데 지금 변호인의 답변이 없죠. 지금
1: 예.
3: 답변을 취재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당히 좀 빠른 걸음으로 지금 취재진들을 피해서 법정을 빠져나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노 관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보통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변호인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취재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왜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0: 그럼에도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고 여부도 결국에는 노관장의 이제 입장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너무 이 판결에 대한 이제 뭐 감사하다 내지는 만족의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 의뢰인의 의중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자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노관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청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액 이루어진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또 다퉈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상고 여부가 조금 고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더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같이 함께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판결문을 받아봐야 이제 자세한 그러한 법리 오해라든지 여러 다툴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예. 자, 지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저희한테 전해졌는데요. 자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참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 등 분할 재산에 포함을 하고 노소영 관장의 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제 SK 주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3분의 1을 노소영 관장의 몫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주식 가치의 산정 기준, 그 날을 어느 날로 보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파기환송 전에 2심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결론을 보고 이게 파기환송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닐까. 예. 기여도를 낮추는 대신에 금액이 커져서 이 정도에 그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은 환송 이전에 있었던 항소심에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을 하고 지금 재산 분할 비율 자체를 이제 3분의 1을 인정을 했다. 이게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앞서 이제 비자금 300억 원이 영향을 줬던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작게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식에 대해서도 SK 주식에 대해서도 기여가 인정이 되고 그 기여도도 뭐 이전에는 35% 항소심에서는 35%로 봤지만 그것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상당 부분의 금액이 유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예.
1: 자, 그러면서 지금 법원에서 또 얘기를 한 것이 비율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3분의 1로 산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 판단이 나왔을 때 애초에 이제 그 재산 분할 대상의 가액으로 인정됐던 것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이 재산이 4조라고 인정이 됐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65%, 노소영 관장이 35%로 이제 기여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니까 이 보유 주식 가액을 종전 항소심 기준으로 해서 할지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에 이제 변론 종결시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 항소심으로 따랐고 그렇다라면 종전 항소심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주식 그 재산 분할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 대상이 된다라는 가액을 4, 5조 원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비자금 300만 원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공제를 하면 이 노소영 관장의 비율 그러니까 3분의 1 인정 액수를 하면 거의 1조 가까운 금액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된 것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3분의 1에 대한 이제 그 기여도를 인정한 것은 사실 항소심 그러니까 이전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이전 항소심의 이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또 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될까 집중을 해서 봤던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재산 분할의 사건의 경우에 파기환송이 됐을 때 이것을 파기환송 사실종결시로 볼 것인가가 가장 주요했던 부분인데 재판부의 입장은 사실 시간적으로 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이 된 그 시간 사이 것이 재산의 가액 변동은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부부 공동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어떠한 기여도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최태원 회장 측의 경영적인 기여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주식이 폭등한 것이나 이제 재산 가액이 늘어난 그러한 부분을

0: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혹시나 이러한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전심, 전에 이제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뭐 일종의 뭐 하나의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1: 예.
0: 다만 일반적으로 이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뭐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례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의 이제 분할 대상으로 편입하지 않는 이제 경우도 덜어 있었고,
1: 예.
0: 특이나 이러한 대기업을 총수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을 뭐 암묵적으로는 고려를 해서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과거에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기조도 사실상 이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주식 가치가 재산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하나의 기준을 세운 판결이
1: 예.
0: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말씀해주신 대로 이후에 있을 그런 이혼 소송에서 뭔가 또 다른 분위기가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분할 재산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양측이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혼인 중에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증대가 됐고, 또 노소영 관장은 가사 및 양육으로 SK그룹의 대외적 활동에 기여를 했다. 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혼인 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동 기여를 인정을 한 셈이어서 결국에는 3분의 2와 3분의 1을 적용한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긴 동안 다른 당사자가 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혹은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0: 네.
2: 거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서 뭐 예컨대 혼인 기간 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다, 혼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혹은 뭐 자녀의 그런 양육이라든가 가사 같은 것들도 다 기여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언급이 됐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번 환송심에서도 이 공평한 분배라는 점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일단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재산 분할 시점, 이 가액 산정 시점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이건 기존의 2심 판단을 받았을 때 그때의 변론 종결 시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상 추가로 이제 상승했던 주식의 가액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1: 예.
2: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이제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에 이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역시도 고려를 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그 지분을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을 하면서 참작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이에 이 주식이 크게 폭등을 했던
1: 예.
2: 가치가 크게 상승했던 점까지 고려해서 이걸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예.
2: 이 부분을 공평하게 이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얼마만큼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좀 고심을 했나 이것을 좀볼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러니까 분할 가액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그 주식의 가치 자체는 항소심 변론 종결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주식이 폭등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번 그 재산 분할 가액이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2: 네,
1: 예.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 어느 한쪽의 무조건적인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일부에 대해서는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양측에게 공평하게 할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정된 이 기여도 부분이 뭐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3: 그러니까 법원에서 얘기를 한걸 보면 분할 가액이 항소심 변론 종결 기준인데 그때 당시로 보면은 주가가 16만 원대였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액이 2조 7천억 억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할을 신청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 내용을 또 보면 어쨌든 그 최태원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노소영 관장에게 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0: 노관장이 가지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산을 분할을 했는데요. 근데 그묵 중에서 최태원 회장의 묵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분할 방법까지도 재판부에서 지시를 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럼
1: 그러니까
0: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만약에 재산 분할을 이제 현물 방식으로 한다면 이 SK 지배 구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0: 아,
1: 있습니다.
0: 주식으로 준다면?
1: 그렇죠.
0: 예.
1: 왜냐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SK 주식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하지 않고 현물 분할로 주식으로 바로 지급하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최태원 회장이 SK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SK의 주식이 상당 부분 노관장에게 넘어가면 이 지배권을 잃는 이제 상황이
0: 네.
1: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혼 사건이 목표로 하는 재산 분할의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0: 네.
1: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금으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라고 명한 것이고요. 지연 손해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 부분도 함께 이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기준일의 경우에는 이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였지만 지금 파기환송심 오늘 시점까지 이 주식이 상당히 큰 가치가 부여가 됐고
0: 예.
1: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많이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제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인 기간 중에 받은 주식이고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깔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폭등하고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그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산정하는 그 비율로서 좀 조정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재판부의 판단 중에 가장 그 핵심은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이라는 것을 고려했다.
0: 네.
1: 그러니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비록 선대 회장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면 부부의 공동 재산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원칙 하에서 하나하나씩 인정해 나간 좀 판결로 보여집니다.
2: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주식, SK 주식과 관련해서 이거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주식의 가치를 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지금 오늘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 항소심 변론 종결이 지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이었는데 그때 당시 SK그룹의 주가가 16만 원대였는데 그게 뭐 80만 원 이상까지 뛰어서 거의 한 5배 이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러면 정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재산 분할로 지급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판부에서는 왜 항소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3: 결국에는 이제 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그런 주식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노소영 관장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시점은 2심에서의 그런 2심에서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잡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평하게 분담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기여도를 조금 산정을 상당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1이라는 기여도를 인정을 하면서 양측의 균형을 사실 좀 유지를 하려 한 그런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물론 아직 뭐 재산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일단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줘야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440억 원을 재산 분할 재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납시까지 연 5% 이자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파기환송심 선고가 상당히 오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뭐 앞서 두 분이 또 계속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혼 소송에서도 그리고 다른 뭐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소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판례로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이 전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추후에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들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네. 첫 번째로는 위자료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위자료,
3: 네, 예. 그렇습니다. 제 일부의 책임으로 인해서 뭐 파탄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사실 뭐 기존의 실물에 의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변호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뭐 그게 예컨대 상한선이 1억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사안에 따라 이 혼인관계의 구조에 따라 혹은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상한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20억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위자료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물론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투입됐던 이 기업 측에 투입됐던 비자금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과연 한쪽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법적으로 제공된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뭐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그런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일단 대법원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도 뭐 일부 의미가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 끝까지 관심을 가졌던 부분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특유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라든가 근거 자체는 뭐 이전에도 판례가 있었고 그러한 기조가 쭉 유지가 됐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나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큰 그 대상이 되는 재산 분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유지가 됐던 이 기준, 그 기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한 그런 판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소송 결과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네, 앞서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은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4: 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조금 전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5: 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고 오늘은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만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며 나눠 가져야 할 대상으로 봤고 재산 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그룹의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4: 네,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0: 있는데요.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에 이 SK 주식 자체를 취득한 재산이라 봤고 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혼인 기간 중 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이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의 주가를 16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인 기준으로는 지난달 SK그룹의 주가가 80만 원대로 거의 5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40억 원 이 현금 지급으로 이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이제 앞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선고를 앞두고 법원엔 사실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1: 네, 앞서 법원 분위기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0: 판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이었던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꽉 차서 바닥에 앉는 취재진도 있었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관장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1: 예, 다만 이제 양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즉 대리인들이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 그러니까 재상고 여부는 추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대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인 최태현 회장과 또 노소영 관장 측의 이혼 소송 사건이었고요.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2: 네, 관전수 유세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서서 저희 두 기자가 전해드릴 때도 대법원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뭐 세계 이혼 소송 그리고 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이었고 전 세계에도 이번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으로서도 사실 이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뭔가 좀 어떤 그 재상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 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해야만 하는 재판부거든요. 예. 그러한 판단에 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된 것처럼 애초에 잘못되었다,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다만 그 판단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속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만 전에 1심과 2심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정말 좀 다른 판단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가 혼인생활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SK의 지배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대원칙,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편입비를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그러한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라는 판단 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어떠한 뭐 제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도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서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두 사람이 30년간의 혼인생활에서 얼마만큼의 이러한 재산 이룩에 기여를 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재산 분할의 시점, 주식 가치의 산정 시점을 항소심, 이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각과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로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지금 SK 주식의 주가가 폭등한 그런 상황에서 SK 주식이 이미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기여도의 산술적인 비율을 손보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 판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의 경우 3분의 1,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3분의 2라는 이 재산분할의 비율, 기여도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 자체를 항소심 시점 기준으로 맞춤으로써 결국에는 1조 가까운 이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네. 자, 오늘 그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SK 주식 중에서 3분의 1을 지금 노 관장 측에 분할을 해라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한 부분입니다. 서정빈 변호사께서는 3분의 1의 비율을 예상하셨습니까?
5: 저는 이것보다는 비율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부분,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 그 비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일단 받았었고, 뭐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적용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기여도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감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시 300억 원이라고 하면 뭐 지금 판단했을 때 지금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대략 뭐 7,80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것이 결국에는 SK의 그런 종잣돈이 됐다라는 점이 중요한 이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난 뭐 파기환송 전까지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였는데 뭐 결국 지금 이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기여도가 3분의 1 그러니까 뭐 33% 정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크게 줄지 않은 기여도가 유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예상은 또 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앞서 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 기여도를 이 재산의 공평한 분담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설정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자, 지금 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액수 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내용이 있는 걸 보면 판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참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6: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인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8: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0: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안녕하세요.
13: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1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15: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4: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1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3: 카사베르디.
16: 발효식초 광고.
1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0: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교통안전 1분 턱.
6: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7: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What's your name?
10: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11: 이름이 뭐예요?
10: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1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이번 사건을 전례 없는 사이버 사고로 규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AI는 후속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I 모델들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 격리된 환경을 탈출하고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동한 걸까요? 이 AI 모델들은 테스트의 해법 찾기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이었습니다. 오픈 AI는 이 모델들이 해답을 찾는 데 집착해 극단적인 해킹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인터넷을 뒤지던 AI 모델들은 특정 사이트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해당 서버에 침투해 인증 정보를 탈취한 겁니다. 이번 AI 모델의 해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같은 작업을 사람이 수행한다면 숙련된 해커도 몇 주씩 소요될 수 있는 작업인 것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모델을 개발할 땐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AI 기반 공격이 더는 이론이 아니라며 방어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채연이었습니다.
1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0: 작업 중이고 여파로 군포나들목에서 동군포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 분기점 황곡애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분 전에 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이고 주변 혼잡해서 차간거리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구리 쪽은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을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1: 양지민
0: 보여집니다.
1: 변호사입니다.
0: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SK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가 뭐 세간에서도 많이 이제 예측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을 만납을 해야 되는 건 일시금으로 만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혹시나 노소영 관장과의 어떠한 잘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좀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재산 분할 액수라든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뭐 SK 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뭐 이렇게 국민들이 바란다라든지 뭐 상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 시간에 여유를 두고 좀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뭐 비공개라도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던 파기 환송심, 법원이 주문을 먼저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선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최태원 SK 회장 측의 변호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 오늘 선고기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4: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1: 인적은
4: 대법원
1: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입니다.
4: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 분할에 관한 파기 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 결론 보시고 상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 이재근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뭐 이미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은 이미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이었고 오늘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이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사실 두 차례 조정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도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 결국 양측의 입장이

0: 전혀 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일단 조정기일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것을 판결로 끝맺는 것보다도 양측에서 일부 양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기일을 두 차례 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또 한편 이제 사실 조정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들이 꼭 출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세영 관장이 또 실제로 조정기일에 참석을 하기도
2: 예.
1: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혹여나 이게 이제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측에서 조정으로 성립이 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뭐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불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그 결과만을 두고 봤을 때는 양측에서 적어도 이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뭐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의 그런 판단에서도 결국에는 균형감이 조금 있는 그런 수준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0: 네.
1: 생각이 됩니다.
2: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이 저렇게 이제 계속 따라가는데도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이 없었고요. 자, 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이 변호인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이 재산 분할 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3: 재산 분할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전제가 되는 파이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 파이를 줄일 순 없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줘야 되는 그 비율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3: 아마도 재상고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에요.
0: 네.
3: 첫 번째로는 SK 주식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편입하는 그 법리에 대해서 좀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인 생활이 3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혼인 기간 중에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선대 회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상속이 되어 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수령한 그 시점만 혼인 기간 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만약에 내가 혼인 전에 이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특유 재산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했다라는 주장을 한 가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2: 예.
3: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이 이제 기여도를 이 3분의 1로 인정을 해서 재산 분할을 결국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누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쉽지 않은 쟁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험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 이러한 혼인 기간 아니면 이러한 기여 두 사람이 어떠한 혼인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증거들을 본 재판부가 판단한 그러한 비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그러한 비율을 명시적으로 아니다 뭐 어떻게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0: 네.
3: 다만 그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더 지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재상고를 하든 안 하든의 결정에서 벗어나서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투어 볼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툴 것은 당연하고요.
0: 네.
3: 모든 사건에서 이제 내가 항소든 상고든 해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전 재판부가 한 재판에 대한 판단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쟁점은 일단은 모두 다 다투는 것이
2: 예.
3: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0: 네.
3: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두 가지를 기조로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에 이제 공평한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의 이 쟁점들에 대해서 다 이제 다투고자 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예.
0: 지금 뭐 이전 그 2015년 당시 그 기사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최태원 회장이 가정사로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도 이번 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 2017년부터 이번 이혼 소송이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동안에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집중이 됐고 또 SK그룹이라는 또 이 기업 때문에 기업의 그 가치 때문에도 상당히 또 관심 많이 집중됐었거든요. 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측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도 사실 좀 주목을 받긴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이제 가족의 그런 가치라든가 혹은 뭐 일부 일처자의 그런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식의 네. 그런 주장들을 쭉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당사자들의 그런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봤을 때 노 관장 측에서는 적어도 이 혼인이 파탄되는 그 이유, 그 책임은 결국 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결국에는 시작 자체가 뭐 혼외자 문제로 불거지고 시작이 됐던 그렇죠. 소송이다 보니까 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로 관심을 많이 받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K그룹이라는 뭐 대기업 현재는 뭐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그 총수가 과연 어떤 만큼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세기의 이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라는 점 역시도 사실 이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심에서의 그런 결과 또 네. 2심에서의 결과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1심에서의 그런 재산 분할 액수 그 665억 원이라는 액수 그리고 2심에서 훨씬 더 상향이 된 1조 3,808억 원이라는 그 액수 이 액수 차이도 무척이나 컸고 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 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파기환송까지도 되면서 뭐 1심, 2심 가리지 않고 3심까지 가서도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줄기는커녕 훨씬 더 크게 증대가 되는 그런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무척이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고 예. 그 내용, 그 결과 역시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0: 예. 자, 지금 저희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 네, 권준수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4: 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이혼 소송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후 2시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선고가 끝났고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5: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받아가게 됐고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4: 네,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런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최 회장이 만든 고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분할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재산 상당 부분이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이 SK 주식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등 이런 활동을 하면서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에 그러니까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 짚어볼 텐데요. 민법에 따른 조치죠, 이게 아마.
5: 예, 조금 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4: 네, 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조정 기회를 앞서 조정 기회를 진행하면서 이 주식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 구조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오늘 이 법원 청사 내부 분위기와 또 법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5: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법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일단 법원 외부에서부터 아침에서부터 이제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 법정 안도 취재진으로 굉장히 꽉 찬 상태였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관정 모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4: 네, 오히려 양측 변호인단만 이제 입장 법정에 들어와서 선고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변호사가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과 재상고 여부는 추후 밝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관장 측도 재산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 네, 권준수, 유세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파기환송심, 세계 2혼이라고 불렸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세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하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네, 관련해서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2: 특히 첫 방문지인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언제 미국으로 떠났습니까?
6: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은 물론 순방국 주한대사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글로벌 대형 기술기업, 즉 빅테크 기업 CEO들을 면담합니다. 인공지능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와 챗GPT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브로드컴의 혹탄 CEO와 연쇄회동을 가지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폭적인 인공지능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들 빅테크 기업 CEO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이 함께하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을 구체화하고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양해각서를 포함한 협약 체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실제 장기 계약 등이 맺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2일차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대표들을 만나 국민연금공단과 이들 투자사 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틀간의 미국 일정 이후엔 현지 시각 26일부터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 30일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잇따라 찾아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 독일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안전화.
7: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국

0: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4: 이름표를 붙여줘.
5: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7월 2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채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로날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뒤에 조이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뒤에 조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어제 7월 23일부터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등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샤를 리샤르 아몰랭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과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의 악장인

0: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이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함께 맡습니다.
1: 이런 음악제가 열리면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조직합니다.
0: 7월 초 이 시간을 통해 여름 음악제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시즌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여름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대표적이죠.
1: 참 생각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령은 스키로 유명하잖아요.
0: 유명하죠.
1: 여름에는 겨울보다 찾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여름 시즌에 음악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시설을 아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시원하대요. 평창 쪽이 그 이 바람들이랑 그런 것 때문에 한여름에도 막 우리가 막 35도 할 때 한 26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굉장히 휴가 내서 찾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름 음악제를 찾고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 같은 곳이야 너무 멀다 싶긴 하지만 평창 대관령 음악제 정도는 휴가를 내서 찾아갈 만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2023년부터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까 다른 음악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0: 지난주에 이번 음악제를 앞두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양성원 음악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같은 인기 오페라는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곡도 오히려 피하고요. 스타 연주자를 모셔서 매진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1: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0: 인기 오페라 대신 낯선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유명한 연주자 대신 실력 있는 연주자를 초청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을 공연했고요. 올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찾는 음악가의 연주입니다. 비웨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웨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음악제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듣기 힘들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0: 이런 프로그램은 양성원 음악감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초대 음악감독은 줄리어드 음대 교수였던 강효였고요. 2대 감독은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그리고 3대 감독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첼리스트 양성원이 2023년부터 4대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요.
1: 사실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매년 세계 초연 작품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매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0: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떤 건가요?
1: 이게 강원도는 음악회에 가기 힘든 지역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이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초등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여러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0: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1: 게다가 대관령 아카데미도 있는데 음악을 공부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7월 26일에 공연을 하는 체코의 실내 악단인 파벨 하스 4중주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 2악장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70을 앞둔 아버지 문제입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저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일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지금까지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울면서 걸려온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와 분리해서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부양의 의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혼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생활비를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라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모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삶도 너무 안타깝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온 자녀들의 상처도 너무 쉽게 짐작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우선 가장 급한 문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지가 지금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부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예, 2025년 연말에 가정폭력 신고로 퇴거 및 분리 조치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보통 임시조치 결정은 2개월씩 내려주고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경찰에 임시조치 결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피해자 보호 명령과 임시 보호 명령을 통해서도 격리 조치, 접근 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아버지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거 통해서 접근 금지를 계속 연장시키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폭언 폭행 당하셨지만 증거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아드님이 성인인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우선 연말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되어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혼 청구를 하시면은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억울한 사정들이 많으셨고

0: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이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사 사건들의 특성상 가정 내의 내밀한 사정들을 재판부가 다 파악하기 어렵고 또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면 증거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머니의 그간의 억울한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아버지가 사연자분한테 이제 아들한테 자식이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0: 예, 민법상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1차적 부양 의무와 2차적 부양 의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0: 1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그리고 부부 간의 사용 후 부양 의무입니다. 2차적 부양 의무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입니다.
1: 네.
0: 1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단 부양을 해야 하는 정도의 의무라면은
1: 네.
0: 2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부양을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 즉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있기는 한데,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정도의 이제 생활비를 드릴 건 아니고 아주 약간만 드리면 되긴 하겠네요. 하지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요. 또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한테는 이거를 부양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0: 예, 안타깝습니다만은 예전에 하급식 판례 중에 아버지가 과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살다가 노쇠해 지자 본처의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근데 당시에는 민법상 친족 관계의 부양 의무의 존부는 과거 양육 의무의 이행이나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면서 부양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이 과거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서 이혼하면서 그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판시하여서 부양 의무를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그럼 부양 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이 안된 사례도 있다는
0: 네.
1: 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0: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부양료 청구의 요건이 있는데요. 성인 자녀의 부양 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
1: 네.
0: 또는 부양료를 청구한 부모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부양 의무자였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에서 좀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다만 기본적인 요건에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 어떤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지 등 현재 재산 상황도 파악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연자님의 경제적으로 또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셔서 좀 어렵다면은 좀 기각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제한하거나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폭력 피해에 입증할 자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정폭력 사실과 자녀들의 진술 바탕으로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인정될 수도 있고 이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모의 현재 재산 상태와 연금 그리고 자녀분의 경제적인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부양료 지급 여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에도 석 달이나 자신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에까지 로그인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템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피해도 없는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뒤에는 그 권한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또 실제 로그인에 실패했다라고 해도 무단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 알림, 비밀번호 변경 내역 등을 보관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커피 소년의 일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좋죠. 다른 곳이 더 좋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낸 시간만큼 내게 가치 있어요.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이 중복인데요. 미리 몸보신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은 덥지만 늦은 오후가 되면서 자외선 지수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보통 수준입니다. 저녁까지 충청 이남과 제주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이라 정체도 더 일찍 시작되는데요.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원효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김포요금소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 판결을 두고 SK그룹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2: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정 기자.
3: 네, SK 서린 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판결 이후에 SK그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SK그룹은 이번 소송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사인 만큼 지금까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행히 법원이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부 덜게 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서 예정된 경영 활동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과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K 서린 빌딩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 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우선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 환송심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할까요?
4: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당시 이제 파기 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자체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노소영 관장이 기여도를 참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비교를 해왔을 때는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SK 주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2: 네.
4: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SK의 이제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 해서 어쨌든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액수잖아요. 지금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천억 원대로 내려왔죠. 한 4천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4: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이제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모아놓고
2: 예.
4: 그다음에 이제 채무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순 자산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0: 순자산을 이제 만들어 놓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를 했다라고 봤고요.
1: 예.
0: 그리고 최 회장의 지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소심 그러니까 이 환송 전에 파기 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1: 네.
0: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3조 원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이제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9,440억 정도 이제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조 3천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1: 네.
0: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도 조금 비율이 좀 달라졌다. 그때 당시에 이제 2심에서는 35%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여도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예. 결국 이제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0: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봤었다가 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1: 네.
0: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노 관장이 그냥 본인의 그냥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의 그런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2: 예.
0: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이제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이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시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어쨌든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 가사, 양육의 가정에 기여를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된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 때 그 간에 이제 그 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도 어쨌든 기여를 했다라고 참작을 해줍니다. 결국 이제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일반인 같으면은 사실 보통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5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1: 예.
0: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노관장 같은 경우에 33%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1: 네.
0: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SK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훨씬 더 이제 막대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 가지고 기여를 했던 부분, 그다음 SK 그룹의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재고를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봐가지고 SK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넣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50%가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SK의 어떤 성장이 있어서는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제 잡은 거죠?
0: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대 50으로 보게 되면
1: 예.
0: 사실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는 너무나 이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후에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SK 경영 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한 33% 정도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2: 예, 우리가 예. 세계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오늘이 네 번째 재판입니다. 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의 파기 환송심인데 보면 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 분할을 산정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판결문은 환송 전 항소심 변결 종결 기준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전 이 부분을 삼은 거죠.
0: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서로 이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주식 자체는 보통 소 제기 시점에 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계속 가액이 변동을 하니까 우리가 재판 마지막 기일 마지막에 서로 이제 제출할 것 다 제출하는 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1: 네.
0: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사실 작년 10월에 이제 판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번 이제 변론 종결이 됐었고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6월에 또 한번 또 이제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 2024년 4월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하기 전에 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 환송 후에 지금 사실심 변론 종결일 8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과연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이제 우리 기존의 판례는 이혼 소송이 이제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이 원래 이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보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네. 부분을 배척을 하고 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를 하라 판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2: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완전히 유리하다고 싶지는 않은 게 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걸 사실 제일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예. 근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그렇게 네. 하게 되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그렇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결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2: 됩니다. 최악은 피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이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해서 뭐 증여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을 이렇게 이제 현물 뭐 각각의 지분대로 이제 기속시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속을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안 살게 됐는데 내 지분이 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현실 그런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예.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가져가는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가 지금 만약에 주식 자체를 현물로 줘버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럼 지배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예. 가능성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그 가액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 예. 최태원 회장은 지금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한 번 재상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상고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럼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을 시켰고요. 예. 나머지 재산 분할만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낸 상황인데 그때 돌려보낼 때도 결국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쨌든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 원인 급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만 지금 파기를 한송한 상태라서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주장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SK 주식 자체가 아마 SK 저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예. 원래 이제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재산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주식 자체가 특유 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기여도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좀 이제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게 된 그 증거를 채택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다섯 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더 언급을 할 부분은 좀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세기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이경민 변호사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쇄신 TF를 출범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는 27일에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쇄신 TF 위원장에는 김남준 변호사가 맡게 됐고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7월도 어느덧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죠. 여행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다 보면 카드값은 늘어나는데 통장은 순식간에 얇아지곤 합니다. 휴가는 잘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휴가는 잠시의 즐거움이고요. 우리의 재정은 1년 내내 함께 해야 합니다. 즐길 때는 제대로 즐기되 계획 없이 쓰는 소비는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올 여름 더위는 피할 수 있어도 통장이 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휴가도 즐기고 돈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에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상담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138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 끝내놓고 커피 한잔 할 때 딱 굿모닝 굿나이프를 듣게 되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이번에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 만기가 30세라 이참에 성인 보험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담당 설계사에게 새로운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아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넣어주셨어요. 기존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인데 성인 보험으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라는 제안을 받으신 상태래요. 어린이 보험 만기를 3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청취자님 상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1: 네, 지금 이제 아드님 이제 나이를 보면 어린이 보험 납입을 이미 끝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20년 정도 납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30세가 만기가 되는 이 어린이 보험을 새로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또다시 20년은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 가입한 어린이 보험에 우리가 흔히 특약으로 넣는 암특약이나 뭐 뇌와 심장질환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넣고 처음부터 잘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시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90세, 100세 만기로 좀 만기를 길게 했더라면 지금은 이제 납입이 다 끝나고 보장만 유지하면 되는데 30세 만기일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또 다시 보험을 가입하느니 그 돈을 모았다면은 목적 자금으로 결혼 자금 준비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2: 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거든요. 저희가 한 번씩 언급해드리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연을 통해서 보장성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쉬운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보장성 보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 어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될까요?
1: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보장기간이겠죠. 이 과거의 보험 만기는 보통 7, 80세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대 여명이 짧아서인데 요즘 70세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정정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70세 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보험료 납입을 잘 해놔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내가 너무 건강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경험 생명표를 보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 주기가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장 기간은 최소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으로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입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가입 당시에는 당연히 갱신형이 저렴해 보이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갱신이 된다면 갱신 나이에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고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따져본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장 범위인데요. 우리가 보험 만기도 길고 또 납입 방법도 비갱신형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도 결국 이제 마지막 보장 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20년을 납입을 하고 이 90세나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막상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실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질문 주신 5138번님도 30세로 만기가 된 우리 아드님 보험 다시 새롭게 가입을 할 때는 이 짚어주신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장 기간이에요. 이제는 100세까지 좀 넉넉하게 해주자. 네. 두 번째는 납입 방법.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특약들까지 잘 챙겨보자. 나머지 세 번째 보장 범위 넓게 잘 챙겨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보장의 범위예요. 이건 어떻게

0: 돈이 들어가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1: 난 모든 상황에 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이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매번 1, 2, 3위를 다투는 게 있죠. 암, 뇌, 심장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암은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을 분리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0: 또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보면 어르신들이 뒷목 잡고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은 진단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뇌는 가장 큰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암 진단금은 일반암과 유사암을 나눠서 가입을 하고 뇌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라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럼 마지막 심장질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심장질환은 이 범위가 가장 넓고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렇군요. 3대 진단금인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한다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바로 이제 수술비인데요. 이 수술비는 진단자금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 예로 요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청구하시는 게 바로 스텐트 삽입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삽입술은 이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있으면 진단금을 받았더라도 수술을 받으실 때마다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진단금이라는 건 한 번만 주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보장이 많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만약 수술은 여러 번 하면 저렴한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좋습니다. 아드님 보험이 이제 만기가 돼서 사회생활도 시작했고 이제 막 또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자식에게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줘야 할 보장성 보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보장 기간은 충분히 넉넉하게 100세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해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질 테니까요.
1: 맞습니다.
2: 그런데다가 이 젊은 30대에게 갱신형 특약은 너무 가혹해요.
1: 가혹하죠.
2: 그렇죠. 그래서 네.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보장의 범위 중요해서 세세하게 짚어봤어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 리모델링을 필요해 전반적인 우리 집 가정경제에 해당하는 재무 설계까지 도와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겐 중학생 아들 하나, 대학생 딸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혼자금까지 못 도와줘도 대학 학비만큼은 꼭 챙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0: 아 여보, 다음 달에 그 내 친구 은정이 있지?
1: 응.
0: 은정이 딸이 결혼을 한대.
1: 야 벌써? 야 그 꼬맹이 엊그제 대학 졸업한 것 같은데 시간

0: 진짜 빨라.
1: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 금방 커서 시집 창가 간다고 할 텐데. 아니, 우리 딸도 1, 2년 뒤엔 졸업하고. 아,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
0: 그러게 말이야. 이 우리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네.
2: 엄마, 우리 가족여행 언제 가? 이번에 내 친구는 가족끼리 베트남 푸꾸옥 간다는데 우리도 여름휴가 내고 가자.
1: 넌 언제 또 거기 와갖고 엄마 아빠 얘기 말 듣고 있었어?
2: 쏙 듣고 있었네요.
1: 아유, 근데 뭐 여행이야 가면 좋긴 한데 보험에 묶인 돈들이 너무 많아서 여행 갈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여보, 이거 조정이 가능할까?
0: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라디오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에 뭐 보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거 같던데 거기에 상담 신청 한번 해볼까?
2: 아싸, 나 그러면 푸꾸옥 맛집이랑 핫플 알아본다. 약속 꼭 지켜야 돼.
1: 얘말 들었지? 우리도 이번에는 해외여행 좀 가보자. 가족여행
2: 와.
1: 제대로 가보자.
0: 아, 그래. 이 아빠가 한번 해볼게.
2: 와.
0: 가족들에겐 큰 소리 쳐놨는데 막상 많은 건수와 보험료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아직 노후 자금도 많이 준비 못했는데 버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지 굿모닝 구조대 도와주세요.
1: 오늘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따님이 푸꾸옥 맛집이랑 핫플 알아본다고 하니까 가족여행 갈수 있게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자,
0: 네.
1: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보험료 지출,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가족 해외여행 가는 것조차도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2: 네, 그렇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전문가 없이 혼자 하시려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러면서 많은 보험료는 감당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막막해하지 마세요.
1: 맞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드려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가득한 한 가정을 또 만들어 드려야겠죠. 자, 본격적인 사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0: 네, 4인 가족이셨습니다. 이 보험료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5건에 보험료가 144만 원이었습니다.
1: 와, 진짜 많기도 많네요. 144만 원에 25건이다. 건수도 많고 한달 보험료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게 순수 보장성 보험만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2: 네, 25건의 보장성 보험 144만 원은 맞고요. 따로 또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연금 보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 퇴직금도 없어서 뭐 하나는 만들어 놔야겠는데 내가 없어도 와이프 노후는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아내분 명의로 연금 보험에 50만 원을 가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연금까지 포함하니까 보험료는 더 높아졌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합쳐서 194만 원에
2: 네, 그렇죠. 네,
1: 해당하는
2: 맞아요. 네.
1: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시는 가정인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내분 모르게 아내분 앞으로 연금 보험을 50만 원짜리를 가입해서 3년째 납입하고 계시다. 상당한 애처가신데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요. 우리 신랑은 제 연금으로 자기도 오설계하고 있던데, 아, 진짜?
1: 아유, 부럽습니다. 아니, 본인 연금도 아니라 아내분 연금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 뭔가 좀더 상담을 잘 도와드려서 청취자님이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144만 원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게 좀 뜯어봐야 될까요?
0: 와, 일단 4인 가족 순수 보장성 보험이 이제 144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보험이 좀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분 종신보험 건수가 4건이 있었는데 10만 원한 건, 뭐 15만 원두 건, 30만 원한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합쳐서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 엄청나네요.
0: 네. 이 가입 당시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혹시나 만약에 유고가 발생할 시에는 아내분이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이제 준비해 보자라는 설계사님 말을 듣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 아, 결국에는 우리 청취자님이 진짜 가족 사랑하는 그 마음이
0: 맞아요. 네.
1: 보험 지금 대비한 거에 다 드러납니다. 본인 사망 시 남게 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까 봐 종신보험으로만 한 달에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상황. 근데 이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정말 자주 언급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망 보험금이 필요하다면 굳이 비싼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말 10분의 1 정도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2: 네, 정확합니다. 물론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70만 원씩이나 내면서 사망보험금이 4억 5천이니까 이걸 정기보험으로 바꾸면 5억을 준비해도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만 줄여도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저축도 할 수 있고 가계 현금 흐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가장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걸 5억 원으로 설정을 해도 정기보험이면 15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종신보험일 경우에는 70만 원이니까
0: 그러니까요.
1: 벌써 55만 원의 네. 보험료를 줄이시게 된 거예요.
0: 맞습니다.
1: 자, 상황은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미 종신보험에서 많이 세이브가 됐거든요. 자, 네. 남은 보험들은 어떻게 가입이 또 돼 있었을까요?
0: 네, 먼저 아내분 보험료가 11건에 37만 원 정도 그리고 남편분은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8건에 82만 원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 3건씩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이 건수도 건수인데 이 증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곳곳에 갱신형 특약들도 문제였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납입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1: 우리 아까 이게 뭐니 상담소에서도 자녀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갱신형 특약 말고 비갱신형 특약들 구성하자고 했는데
0: 맞아요.
1: 지금 이 청취자님 사연에서도 자녀 특약들이 좀 잘못 구성이 돼 있네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납입기간이 30년이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은퇴하고 나서 보험료 내려면 부담되실 텐데요.
2: 네, 맞습니다. 여쭤보니까 담당 설계사분이 30년으로 길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춰진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입한 보험료 144만 원을 보면 이 말은 완전 틀린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너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지금 이 부부가 40대 중후반인 걸 감안하면 은퇴한 후에도 보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간혹가다 이렇게 월보험료를 좀 낮게 설정하고 싶어서 네. 납입기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물건 살 때 할부 개념하고 똑같아서
0: 맞습니다.
1: 총 보험료로 치면은 납입기간 길게 가져가는 게 더 많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2: 네.
0: 그렇죠.
2: 그러니까
1: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장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보장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0: 네. 이 가입하신 보험 25건 중에 2년 전에 지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벌써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신보험이 보험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뇌와 심혈관 등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구성이 꽉 차 보이긴 했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중복 보장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비싼 암진단 특약들이 많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우리 굿모닝 은혜F의 굿모닝 구조 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자, 가족 사랑이 남다른 우리 청취자님 웃을 수 있게 가족 여행도 아주 그냥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해결책 내주셨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우리 집의 깊은 문제도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 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보험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 여행 경비 자녀 학비 마련 그리고 청취자님 노후 재무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무상담 쭉 나눠보고 있거든요. 해결책 하나씩 만나볼게요. 첫 번째 어떤 걸까요?
2: 네, 먼저 저희가 종신보험의 매스를 댔습니다.
1: 매스를 내셨어요? 네, 칼을 내셨어요?
2: 해버렸어요. 4건의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인 종신보험 한 건.

0: 납입 기간이 3년 정도 남아서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남은 3건의 종신보험들은 앞으로 15년 이상씩 납입을 해야 하고 특약 없이 전부 순수 사망보험금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를 7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춰드렸고 보장도 4억 5천에서 5억으로 더 늘려드렸습니다.
1: 네, 그다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납입 기간을 은퇴 시점으로 줄이면서 보장도 그대로 살릴까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30년 납입을 20년 납입으로 줄이면서도 이 보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 회사를 찾았습니다. 현재 종신보험을 제외해도 이 4인 가족 보험료가 74만 원 정도였는데 이 4인 가족의 보험료를 58만 원으로 줄여놨고요. 보험료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 이 보장 범위가 달라졌을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없었던 3대 중증인 암, 뇌혈관, 심혈관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치료비 걱정도 없게끔 이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을 넣어서 혹시나 일이 발생을 해도 이 보험으로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네, 보험료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리모델링으로 무조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보험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 납입 기간도 줄이면서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건 앞으로 납입하는 총 보험료도 줄였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보험 유지시보다 약 8,3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4인 보장성 보험료로 16만 원을 줄이고 종신보험에서도 55만 원을 줄이게 된 거니까 한달 보험료 144만 원을 73만 원으로 조정을 한 거고 총 납입 보험료 8,300만 원도 절약한 셈이 됩니다.
2: 그렇군요.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를 이렇게나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에는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비교 분석해서 청취자님 가족 구성원에 딱 맞는 보험 상품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2: 보장성 보험료 71만 원 아끼게 되고요. 총 납입 보험료 와 이게 얼마예요?
0: 네.
2: 8,300만 원입니다. 이
1: 해외여행을
2: 정도
1: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다녀오고요. 제가 봤을 땐이 정도면은 우리 꽁트 속에서 청취자님하고 아내분이 자녀 학자금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셨는데 이것도 덜어지게 된것 같아요. 자, 보험료 줄여서 남은 매달 71만 원. 이제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이한 달에 71만 원이지만 이게 1년이 되면 852만 원이 되고요. 또 10년이면 8,5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건데 이 중에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아뒀다가 그동안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못 가신 이 가족여행을 1년마다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남은 51만 원 중에 30만 원은 이제 두 부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연금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만 원은 아직 부부가 40대이시기 때문에 ETF로 여력이 될 때까지 이제 납입을 하면서 이 수익률 증감에 따라서 더 많은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가계의 현금 흐름이 원활해졌다고 두분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사연이 올해 1월 상담이었는데요. 이번 7월 초에 리뷰도 하고 현금 흐름에 변화가 없나 하고 2차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12월에 20만 원씩 모은 비상금 240만 원으로 제주도 가족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두 분께서 가장 흡족해 하신 부분이 노후 자금도 준비하고 보험료도 줄여서도 좋았지만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유독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2: 그러게요. 따님이 원했던 건 근데
1: 북극이었잖아요.
2: 일단은
1: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한 1, 2년 정도 정도
0: 그쵸.
1: 있다가 네, 현금 흐름이 좀더 원활해지고 난 다음에
0: 맞아요.
1: 이제 가기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제주에도요, 이렇게 뭔가 동남아 분위기 낼수 있는 곳들 많기
1: 많아요. 요즘 너무
2: 때문에
1: 많아져서. 네.
2: 충분합니다.
0: 북극은 너무 더워요.
2: 맞아요. 가족들 이제 얼굴에 웃음꽃이 막필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청취자분이 아내 앞으로 이제 가입해 주셨던 50만 원의 그 연금 상품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것도 점검을 해 주셨을 때그 상품은 좋았을까요?
1: 네, 확인해 보니까 이제 10년을 납입해야 되는 변액연금 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특징을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외 펀드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변액연금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8%만 가정을 하더라도 아내분께서 65세 때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70만 원 이상씩

0: 이렇게 매달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저희 신랑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1: 류은주 팀장님 남편분께서 꼭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잘 돼 있는 상품은요. 그냥 점검해서 아, 잘 돼 있구나. 정말 이제 이거 단단히 유지하면 되겠구나. 마음 먹으시면 되는 거고 잘못된 상품들이 있다면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야 되는지 그 방법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손을 타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굿모닝 구조대원 전문가 분석을 통해 보장은 보장대로 단단해지면서 절감된 보험료 활용에 노후 자금과 자녀들의 이런 목적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도요. 고민, 걱정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긴 한데 보험 상담 받으면 항상 새로운 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까 봐 걱정되고 부담돼서 상담 신청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 네. 분들께 전문가 두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0: 네,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이제 납입 기간도 긴 이제 정말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긴 이제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저희가 보장성에 대한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 제일 주안점을 두고 기초로 두는 게 바로 이 살릴 수 있는 보험을 최대한 살리자예요. 그래서 뼈대 있는 보험을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이제 삭제를 하면서도 또 보완할 건 보완해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이규범 팀장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월보험료로만 보면 한 달에 뭐 몇만 원 그리고 몇십만 원 같지만 네. 총 보험료로만 치면요. 외제차 한 대 값은
2: 끈이
1: 하는
2: 네. 맞아요.
1: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네. 굿 라이프를 꿈꾸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이시라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분석 후 노후연금, 재테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자산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도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재무 상담과 내 통장 잘 가꾸는 방법

방법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올 여름 휴가도 즐기고 내 돈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 상담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제럴드 졸링의 티켓 투 더 트로픽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비가 오거나 뜨거운 더위가 오거나의 반복인데요.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잠들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적정 온도로 냉방기기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에는 체온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체온을 넘어서기도 해서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라 도로가 더 혼잡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흥도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안현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강남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터널 입구에서 서초터널 입구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0: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 집중 분석해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검찰개혁 주제로 토론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중심으로 쟁점 다뤄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되돌아보는 뜨끈뜨끈 정치한상 시간.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서정욱 변호사는 유행어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댓글에 계속 네가 인간이야 계속 이게 올라오던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1: 저기 유튜브에서 뭐 한동훈이나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
0: 유튜브에서
1: 누굴 공격할 때
0: 쓰는 거군요. 네. 아, 이 댓글로 계속 올라와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제 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나온 날인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배 수장님 소개해 네, 주시죠.
2: 그렇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003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1%, 잘 못하고 있다가 38%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올해 들어서 최저치입니다. 지방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추세를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67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6%포인트 내려간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부정평가는 이 기간 중에 지난 6개월 동안에 41%가 가장 높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그에 육박하는 한 38%로 올랐는데 긍부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긍정이야 이제 외교, 뭐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늘 이전에도 나왔던 비슷한 추세들인데 부정평가에서 주목해 볼 것이 이번에 가장 높은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직전 조사보다는 11%포인트랑 껑충 뛰어서 22%. 그다음에는 경제 민생 고환율인데 그냥 경제 일반적인 현상들의 이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6%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게 부동산 정책. 말 그대로 예.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검찰 권한 축소 부정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 아무래도 안규백 장관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부정평가 이유로 올라갔습니다.
0: 예. 구체적 이슈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예. 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거 아니냐. 그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반등을 했었어요.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떨어진 것은 박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열리면서 약간 갈등 국면이
0: 민주당 내에서
3: 민주당에서 네. 아마 그것을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갈등하고 하지 않고 그러면 전당대회하고 이러면 컨벤션 이런 비슷하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떨어지거나 이렇게 1%씩 갤럽 기준으로
0: 예.
3: 뭐 4번, 3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0: 예.
3: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막히는 모양새고 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당대회 할 때까지는 조금 이런 국면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예, 서정욱 변호사.

0: 그게 부동산인데요.
1: 예.
0: 대통령이 뭐 불법 편법이라는 걸 떠나서
1: 예.
0: 대통령은 이제 집을 사서 25, 6억을 벌고
1: 예.
0: 그러고 이제 그 실제 청와대 관저 있으니까
1: 예.
0: 17억 7천 근저당하고
1: 예.
0: 15억을 이렇게 그 빌려주고 예. 팔았잖아요.
1: 예.
0: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1: 예.
0: 아니, 대통령은 똘똘한 채로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1: 예.
0: 왜 우리는 대출을 막아서 집 살 기회도 없는 거야?
1: 예.
0: 이런 게 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즉 국민들이 볼 때는 따라서
1: 이게
0: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1: 예.
0: 대출 규제 이런 게 또 세금 폭탄 이런 게 아마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
1: 지금 뭐 한 26억에 팔았다고 하죠?
2: 예예. 예.
1: 29억에 팔았는데
2: 17억이
1: 안 팔았으면 39억에 팔 수 있었을 건데.
0: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단 대통령이 20몇억 번 게 배 아픈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1: 아니, 대통령은 오히려 10억 손해보고 판 건데.
0: 근데 샀을 때는 3억 6,600에 사서니
1: 국민 감정이 있다.
0: 그렇죠. 감정이 예. 그런
1: 자,
0: 거죠.
1: 자, 그러면 내가 이따가 얘기하자고 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부동산 정책이 잘못하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많이 나온다.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등으로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부동산 정책을 몇 번 했었는데 최근에는 선거 이후에 한 적도 없고 선거 이전에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슈로 뛰어오른 거는 방금 소정 변호사가 지정해 준 그 근저당 문제. 그게 먹혔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 먹혔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문제로 폭발해가지고 이게 부정평가 1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이동형의 정면승부 출연을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하고도 뭐 성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서울이 전체 51% 대통령 긍정 지지율보다도 낮은 43%. 또 20대에서 18세부터 시작입니다만 20대에서 33%. 그다음에 중도에서도 49%라는 거는 다분히 근저당 영향을 미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이 불법 아니래요.
1: 예.
3: 적법이랍니다.
1: 예.
3: 합법인데 이런 것 자체가 충분히 좀 설명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것이다 뭐 이런 바 물딱지 그거 관련 없다 이런 걸 좀 더 예.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안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됐다.
1: 예.
3: 부동산 대토론에 관련해서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설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예. 내놓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관계자나 혹은 이제 보수편을 쪽에서 이 대출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뭐 대통령이 4인간 돈을 대출을 해줬다 뭐 캐피탈 노릇을 했다 이거는 좀 무리한 정치 공세인데 이게 먹히는 이유는 방금 배종찬 소장 말씀대로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부동산 올라가는 거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기보다는 결국은 언론이나 여론 지형에서 나오는 얘기가
1: 그렇죠.
2: 되는 거거든요.
1: 예.
2: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도 몇 번 설명하긴 했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그 설명보다 뭐 국민의힘이나 비판의 어떤 여론들이 더 많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 넘어가지 못하는
1: 예.
2: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 지역이고 거기다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삽니다. 담당 구청에 허가가 있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다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자금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다만 명의가 빨리 이전되지 않으면 내가 조합은 승계를 못 하니까. 그럼 현금 청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에게
2: 네.
1: 두 달 정도만, 석 달 정도만 좀 여유를 주시면
2: 네.
1: 제가 좀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나름은 배려를 한 건데
2: 네.
1: 뭐 이자는 당연히 안 받았고 근저당 걱정해 주면서. 그런데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공세가 먹겠다는 거고.
2: 그렇죠.
1: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이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2: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그 분당 지역에 몇 퍼센트인가 많은 수가 그런 식으로 거래를 지금
1: 그렇죠.
2: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 예.
2: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 그걸 대응을 했다면 다 좀 이렇게 한다 했으면 이게 더 많이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당은 전당대 국면에 아주 빠져들었어요. 신천지는 뭐 다른 얘기로 예. 아주 빠져들었기 때문에 청와대 혼자서 이렇게 막아내기가 아주 역부족이고 뭐 국민의힘이나 뭐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하지만 신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 얘기하기 좋죠.
1: 그 서 변호사님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 매도 사이트가 걸렸는데 이번 달 들어서 거의 매일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는데 그게 개별 ETF를 무리하게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느냐. 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한 1,500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래 대금이나 시가총액 이것도 문제고요. 코스닥도 지금 대통령 취임할 때가 750이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비슷할 거예요 오늘. 그다음에 코스피도 다른 종목들은 더 떨어진 게 많다. 예.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삼성 하이닉스가 떨어진 것보다 레버리지는요. 음의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예. 훨씬 이게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개미들이 100억 불 이상 10몇 조 들어왔거든요. 거의 90몇 프로가 손해보고 있어요. 아니 내 계좌가 녹아내리고 손해보는데 지지율이 녹겠습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처음에 재미를 좀 봤죠. 그런데 예. 요즘은 주식에서 아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할 겁니다. 오히려.
1: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현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당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이슈를 지금 대통령이 이 그 부분을 또 지적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대통령이 다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인사권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문제가 되면 지금 왜 그걸 보냐면 데이터에서 40대 50대 50대에는 69%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층들이 사무관리직 화이트카는데 56밖에 안 돼요. 전체가 50일인데 조금 그 전체 평균 넘는 조금 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1: 훨씬 더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3: 훨씬 잘 나와야지. 예, 원래는 예. 화이트 칼라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한데 이들이 주가의 영향을 받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20대들이 영향받는 건 남성의 경우에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은 전체적으로 4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공세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병적 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예. 저는 꺼내놓고 말 그대로 여론의 평가를 받아보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대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지금 50%를 넘지 못하는 20대의 경우에는 35%가 안 됩니다. 33%로 나타나서 조금 더 정면 돌파 예. 더 적극적인 조치가
1: 과감하게
3: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그 개별 종목 ETF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대책을 주문했었고 그 대책이 나왔는데 좀 약하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했으니까 좀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서 변호사님은 주식 투자 하십니까?
0: 제가 30년 투자했어요.
1: 요즘 어떠십니까?
0: 처음에 초창기에 한 1년 몇 달 동안은 이재명 때 덕을 많이 봐서 본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한 30% 손실이 났습니다.
1: 아니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주식 시장 막 주가 올라가고
0: 본전 찾았다고 좋아하다가
1: 그럼 유이재명 됐었어야죠 그때.
0: 예?
1: 유이재명.
0: 아니 본전 찾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손실을 많이 본 상태고요.
1: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예. 이게
3: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동현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왜 안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 우리가 투자 성향 분석하면은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1: 그렇죠.
3: 저는 전문 투자자들만 가입 이게 1,000만 원 예탁금을 3,000만 원 올릴 일이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만 네네. 지금 신규 가입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외신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발행 총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아이캡 시스템을 씌워서 더 추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이른바 인버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이른바 강제 매도 등을 통해서 그 뭐 5,000억도 강제 매도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LP를 대량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좀 동시효과에 싹 쏠림이 일어나 버리면 이때 또 왕창 내려가야 돼요. 오히려 빠지는 게 삼성이나 또는 SK하이닉스 이게 ETF가 역으로 빠지는 게 오히려 내가 돈 버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상품에 가입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쏠림 못하게 시간을 좀 더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은 있어요. 더 강력한 대책이. 이거를 좀 빨리 구윤철 부총리가 구윤철 부총리는 안 되겠다. 참 김영범 정책실장도 안 되겠다. 이건 빨리 저기 이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그죠.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가 어제 밤에 났습니다. 당대표 후보 3명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누구나 다 예상하는 3명이 올라왔고요.
1: 됐고요.
0: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이제 6명이 컷오프 되고 8명이 올라왔는데 약간의 이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대다수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제 김용 후보 인지도가 좀 높죠. 김용 후보 빼고 나머지 이제 현역 의원인데 아, 이건태 의원하고 박성준 의원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친청 3명, 친명 5명.
1: 엄밀히 말하면 친송이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김용호 의원하고
0: 김용호 의원,
1: 하여튼
0: 예.
1: 뭐 범으로 친명 5명에 친청 3명인데 친청 쪽이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막 3명은 다될줄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친명이라 하는 쪽에 5명 중에 예상 못한 분들이 됐다라는 뭐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하기를 섬유와 임미애 후보는 좀 어렵지
1: 예,
0: 않겠냐.
1: 여성 두 분.
0: 그런데 이건태 박성준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이건태 박성준은 탈락하고
1: 바뀌었습니다. 두 분.
0: 섬유와 임미애가 들어왔는데 임미애 후보는 아마 중앙위원회에서 좀
1: 그렇습니다.
0: 조직적으로
1: 예.
0: 밀어줬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이니까
1: 예.
0: 여기는 1인 1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중앙위가 굉장히 많은 표를 갖고
1: 엄청
0: 있기
1: 표를 많이 가져가볼
0: 때문에
1: 수 있습니다.
0: 그래 그렇게 보이고 섬유와 의원은 아마
1: 최근에.
0: 최근에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강하게
1: 강력한
0: 비판하면서
1: 메시지가 먹힌 것 같습니다.
0: 반청 지지자들이 서미아
1: 네.
0: 의원을 좀 조직적으로 밀지 않았느냐.
1: 네.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건태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0: 그게
1: 막,
0: 패착인 것 같습니다.
1: 전 그걸 안 했으면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취소를 하는 바람에, 막 그런 것들이 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0: 박성준 의원은 왜안 됐을까요?
2: 저는 이게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0: 그래요?
2: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청래 측이 전략을 잘 짰잖아요. 3명 냈잖아요. 저쪽 많이 냈잖아요. 저는 지금도 오히려 3대 5예요. 그러면 이게 그 대의원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정청래 쪽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찍어. 5월 달부터 이렇게 찍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5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친 이재명 쪽에서도 한 3, 4명만 냈으면 최정예. 그럼 뭐 컷오프할 필요도 없고 진검승부가 되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게 정청래 쪽이 3명 다 되지 않을까요?
0: 5명 뽑는데 3명이 다 들어갈 것이다.
2: 저는 왜 저쪽은 5명이니까.
3: 이게 빨간 등이 들어온 게 데이터로 보면은 이게 빨간 등이 들어왔다는 거는 친명 또 친석계 또 친송계로 뭐 넓혀 보더라도 저는 빨간 등이 들어온 거죠. 왜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망라해서 본다면은 친문 쪽으로 친청 쪽으로 3명 그다음에 친명 친석 쪽으로 친송까지 포함해서 5대 3이거든요. 제가 이걸 예측을 했습니다. 5대 3인데 다른 뭐 라디오 방송에서 한 거니까 제가 뭐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건태 박성준은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이 섬이야 임미에는 상당히 중앙위원 득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남은 거는 진검승부는 권리당원이거든요.
0: 1대1 투표니까 이제.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는 고스란히 다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생일법으로 나누어져 1월, 4월 또 4월 뭐 매월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친청 친문 쪽에서 접근하니까 지금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만들기 뭐 전략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조금 저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 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조금 빨간 등이 켜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친명 쪽, 친석 쪽, 친석 쪽, 친송 쪽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37.42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약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유시민 악담도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전략적인 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치 13단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 국업인 제 생각에도 그런 판단이 듭니다.
0: 그러면 전략적으로 친명이 5명이니까 뭐 합종 영향을 한다든가 아니면 순회 경선을 한두 번 해보고
1: 네.
0: 표가 안 나오는 분이 뭐 드랍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1: 근데 이게 좀 달리 좀 생각해 보면 3명이 올라왔어요. 친청 쪽에. 그러니까 3명 다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반대로 컷오프에서 아니 뭐 예비 경선에서 두 명 몰랐으면 두 명은 확실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세 명이 왔는 게 비율적으로 뭐 비율입니다. 친청이나 반청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0: 3명이 다 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하다가 보면 이 5명의 이른바 친명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저는 1명 정도는 드랍의 가능성도 있다고
1: 있다.
0: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뭐 이건 미리 예상하기에 좀 그렇지만 3명 내지 4명 정도가 친명 쪽에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 아니라고 지금 서정 변호사님이 아니라고.
2: 저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름을 좀 들어본 인지도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솔직히 제가 부끄럽지만 서미와 임매 잘 몰라요. 두명 날라가죠? 근데 여기에 보면 박선은 김용 쪽으로 표가 쏠릴 거예요. 저두명 된다 봐요. 박선은 1, 2등 할 거예요. 김용도. 자, 근데 김용호가 있잖아요. 친송. 송영길 때뭐 했다는데 우리가 뭐 김상일 아들 전문가들이 알지. 일반인들은 김용호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1: 아,
2: 이쪽.
1: 인지도 싸움에서 밀린다.
2: 그렇죠. 지금 여기 정청래계는 최민희가 뭐 워낙 유명하고 이성윤도 그렇잖아요. 한민수도 빚을 짜면서 언론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방송도 많이 하고. 저는 한민수하고 김영호 싸움으로 봐요. 2대2는 되고.
1: 그래서 세 명이 들어갈 거다, 친청이.
2: 그러니까 두 명, 두 명은 확실하고. 거기 한민수냐, 김영호냐. 근데 저는 한민수가 최근에 인지도나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언론인 출신으로. 좀 유리하다 보는 거예요.
1: 분석입니까? 바람입니까?
2: 둘 다입니다. 둘 다.
3: 아니 근데
2: 분석과 바람이 둘 다 섞여 있는데.
3: 아니
2: 분석도 있는 거예요?
3: 아니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분석이니까요. 왜냐하면 권리 당원의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거에 전 주목을 하는 게 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권리 당원의 투표율이 친명 쪽이나 친석 친송이라고 할 수 있는 성향의 권리 당원들이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보면.
1: 근데 최근에 권리 당원 투표율이 계속 저조했어요.
3: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태와 박상준의 낙마거든요. 박상준 이건태는 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이 측근인 것이고 또 자임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또 박상준 의원의 경우에는. 또 박찬대 이 인천시장과 매우 가깝거든요. 지난번에 정청래 이 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도 아주 뭐 막중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낙마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만큼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뭔가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나 뭔가 좀 권리 당원들의 투표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는 뭐 전략이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얼마 안 있으면은 8월 1일 시작이거든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분석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친청보다는 친명이 유리하다. 다만 숫자가 지금 3대 5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3명이 친청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분석인데 이 이제 당원 투표는 최고위원은 이제 1인 2표가 가는 거고
0: 투표입니다.
1: 당대표는 선호 투표입니다. 3명이 나왔으니까 1, 2, 3등을 다 찍어야 돼요.
0: 그렇죠.
1: 1, 2, 3등을 다 찍지 않으면 이 투표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룰을 잘 모르시는 당원들도 계시는데 1, 2, 3등까지 다 찍어야 된다. 그 뭐 A 후보를 제일 좋아하면 1등, B 후보 2등, C 후보 3등 이런 식으로. 요거 다 이 당대표 선거는 확실히 친명이 유리하지 않느냐.
0: 매우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솔직히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는 보안 관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민석 후보를 1순위를 한 사람은 송영길 후보를 2순위. 송영길 1순위 했으면 김민석을 2순위.
1: 갑자기 정청래 2순위 하지 않을 것이다.
0: 않을 거다. 두 사람은 연합이라기보다는 반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정청래 후보를 1순위 했던 사람도 2순위를 또 하긴 해야 되거든요.
1: 누군가 해야죠.
0: 그게 딜레마예요.
1: 그러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정청래를 1번 찍고 김민석이 찍으면 라이벌이니까 송영길 찍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3: 그렇죠.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선호투표제가 이게 사실 효과가 된 거예요. 사실상은 이게 결선투표 한다 해가 뭐 달라질 건 전혀 없다고 보는데 한 번에 이제
1: 한 번에 결선투표까지 다 하는 거죠.
0: 하다 보니까 요 당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불리해 보인다. 보입니다.
1: 동의하십니까?
3: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하셨던 대로 3순위까지 다 찍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관심사는 뭐냐면 정청래 이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2순위의 송영길, 3순위의 김민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결선 투표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 그 당대표 선거가 대체로 저는 전반적인 구도는 분명히 친명 쪽이고 대통령에게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묘한 기류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방송에 출연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방송이 없었으니까. 근데 2주 전 같으면은 정말 상당히 지금 무게 중심이 더 이제 친명 쪽으로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또 이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3, 4일 전부터 조금 기류가 조금 변하는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근데 그 변곡점이 된 거는 신천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예. 또 분석을 합니다.
1: 그럼 뭐 자연스럽게 또 그쪽 얘기를 배워봅시다. 일단 배종찬 수상이 이야기했던 기류가 조금 바뀐 게 아니야. 최근에 KSOI 조사가 정청래 후보가 좀 더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개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다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 조사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또 호남에서도 앞서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뭐 신천지가 또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까지 나오는.
0: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호남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호남에서 이제 앞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지 뭐 다음 또 여론조사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호남에 있는 주민들이 또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 감각들이 뛰어납니다.
1: 예.
0: 특히 최근에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했던 그 광주 호남 지역인데 그 정치력이 뛰어난 분들이 친청에 그 정청래 후보를 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튄 결과로
1: 튈 수도 있겠다.
0: 봐야 되지. 뭐 다음 마이 조사까지 있으면 왜 그런지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를 더 강력하게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1: 오늘 오전에 기사가 좀 많이 쏟아졌는데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대거 가입이 되어 있다.
0: 네, 조사하고
1: 특검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0: 합수본에서 지금
1: 합수본에서.
0: 네.
1: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신천지가 대거 당원에 들어왔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났어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의혹 제기한 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친청 후보 세 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하게 여기에 비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근거를 대지 않으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 신천지 문제는 어떻게 비화될 거라고 봅니까?
0: 이게 참 공교롭게도
1: 이게 또 혹자들은 김민석 후보가 무리하게 가지고 와서 이 의혹을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세요.
0: 뭐 지금 좀 전에 말했다시피 호남이나 이게 그 KSOI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뭐 사실 가만놔뒀으면 조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합수본에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기 때문에 여론 뭐 조사 결과 발표한 건 아닌 거라고
1: 그렇죠.
0: 보이거든요.
1: 예.
0: 계속 하고 있던 거를 아마 미리 뭔가 정보를 하고 미리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맞춘 게 몇 개 있어요. 뭐 사전 투표율도 맞췄고 그리고 계엄 선포까지 맞춰서 그게 딱딱딱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안 했던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2: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리 전당대회가 경쟁이지만 너무 이게 완전히 서로에게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우리 입장에 좋아요. 빨리 신천지 민주당도 수사해라.
1: 예.
2: 이렇게 촉구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신천지가 이중 당조로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게 정청래 대표하고 무기나이 같느냐. 지금 그 보도하는 거 보면 이게 더 탐사가 호남일보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특검을 정청래 안 받았다는 게 있고
1: 예.
2: 옛날에 이낙연 이재명 할 때 그때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정청래하고 유착됐다. 이런 증거는 아직 없잖아요.
1: 예.
2: 앞으로 김민석 후보가 결정지가 안 내나면 이게 역효과 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막장 서로 자해가 아닙니까? 이건 우리는 좋아요.
1: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개입을 했겠느냐.
2: 네, 그럼
1: 민주당도 했겠죠 물론. 그런데
2: 그렇죠.
1: 그건 지금까지 안 밝혀졌는데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니까 또 정황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그게 정청래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 문제 좀 별 거니까.
2: 그렇죠.
1: 일단 김민석 후보도 정청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0: 맞아요. 마지막에 본인에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네. 네. 이 논란이 어떻게 전당대회 중에 이슈가 될 것 같이 보입니까?
3: 저는 이게 그런데 과연 어느 한쪽으로만 쏠릴 것인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저도 이제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특별하게 지금 신천지가 뭔가를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 영향을 준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각자의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신천지 이슈를 꺼내던 배경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기는 박아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도 뭐 하나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반발하겠지만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을 지지, 대통령 때 또 기억나실 거예요.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또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또 결집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각자의 지지층들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오히려 이제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다른 이슈보다는 오히려 본인을 부각시키고 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정청래 전 대표와 맞서는 구도로 가자. 그럼 내가 불리할 게 없을 것이다. 한번 부딪혀 보자. 예. 이런 판단을 네.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김민석 후보가 시저지 꺼낸 건 패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내가 3대 1로 얻어맞고 있다. 뭐 눈물이 난다. 이러고 있는데 김민석이 더 세게 공격하니까 이게 그렇죠. 오히려 그저 정청래 전략이 먹힌 거 아니냐는 거죠.
0: 딱 지금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굳이 그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1: 그래요. 어쨌든 뭐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김민석의 3대 예언이라고 온라인에서 화제라고 하네요. 네, 사전 투표율 네. 맞춘 거, 개헌 맞추고, 오세훈 1심 결과 맞추고.
0: 네. 또 오세훈 1심 결과는 뭐 거의 다 맞추죠. 아니,
1: 이건 저는 개헌은 못 맞췄어요.
0: 아, 개헌은 못 맞췄지만 오세훈 1심 결과로 서정판에서 맞추지 않습니까?
1: 사전 투표율도 맞췄다.
2: 아, 저는 셋 다 네. 틀렸어요. 셋 다 틀렸어요. 오세훈 무지 놀 줄 알았어요.
1: 아니, 개헌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개헌이 일어날 수 있겠냐.
0: 그거는
1: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민주당도 근거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개헌이 일어나더라고요.
0: 개헌 예. 놀랐습니다.
1: 예, 놀랄 일이었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당론 추인은 막아달라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소신 투표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국민 안전 또 재산 문제에 그렇죠. 걸려 있는 부분인데
0: 여론
1: 민생이
0: 조사상으로는 뭐 전체 국민을 따지면 60%가 넘어가요. 예.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거나 보완해달라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당론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당론으로 정해지면은 네. 부담되죠. 네,
0: 그 해당 행위나 뭐 이런 거 대해서 징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아마도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나 이렇게 상황을 봐서는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1: 예. 관련해서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3부에서 이 논쟁을 두고 정필승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는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김규현 변호사는 대안을 좀 네. 생각해보자. 이런
0: 아주 두 사람이 예. 강력합니다. 아유, 잘 불렀네요. 뭐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가장 뭐 최첨단에서 했어요. 양옆에. 아, 제가 뭐 알기로는.
1: 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제가 부른 건 아니에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제작진이 아주, 불렀어요.
0: 아주 적절한 서
3: 정필승 변호사는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정필승인데.
1: 알겠어요. 예. 자, 1분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여러분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하면은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1: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0: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했고요. 2부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뭐 이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1: 항의할 수
0: 봅니다.
1: 있는데요.
0: 예.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1: 싸움 날 뻔했어요.
0: 아, 예.
1: 지금 권영진 의원이 대구 달서병인데 원내대표 멱살 잡는 일이 앞으로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0: 예.
1: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데 결국 안 됐다는 거잖아요.
1: 간사시키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2: 아니 상임위원장은 아니고요. 예. 정보위의 간사, 정보위를 가고 싶은데 예. 그걸 안 가고 행안위의 간사 2선이니까 아마 상임위원장은 못 하죠. 아,
0: 그걸로 싸운 거예요?
2: 예, 간사, 정보위 간사? 간사를 정보위 안 보내줬다고.
0: 어허.
2: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
1: 멱살 그게 멱살 잡을 일이에요.
2: 제가 다음 주에
0: 그러니까 그게
2: 다음 주에 그 권영진은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사과는 다 했고요. 그런데도
0: 예.
2: 이게 의원총회가 열어서 뭐 윤리 죄송한다 이런 이야기 노는데 저는 사과했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좀 듣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된다.
0: 지금 원내 부대표단이 의총을 소집해달라.
2: 그러니까요.
0: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 묻겠다고 하는 건 윤리 소집하겠다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어쨌든 권영진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다.
2: 그러니까.
0: 당원과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됐는데 그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안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들어간다고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부터 해서 뭐 이렇게 분배하기 시작하니까 시끄러워지네요.
2: 제가 이게 그 국회의원들 만나보면요. 싫어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없어요. 싫은 상임위가 있는 거예요. 그 상임위원장 시켜준다면 어느 어디 가도 가. 그런데 상임위는 선호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권영진 의원에게 그 상임위가 행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난 거고 아마 이제 그 상임위원장은 서로 하려고 막 경쟁해가지고 국토위가 제일 인기 있었잖아요.
0: 예.
2: 그때 그 유희동 의원은 투표가 한 표 차이로 예. 이기고요.
0: 국토위가 인기 있는 거는 내 지역구에 뭔가를 그렇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유동. 인기 있는 건 어디입니까? 뭐 행안위?
2: 행안위는 인기가 없으니까 권영진 이런 게 놓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정무위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놨잖아요 이번에.
0: 과방위.
2: 네.
1: 과방위도 인기 있죠. 네.
0: 국방위 인기 없죠?
2: 인기 없죠.
1: 안 갈라요.
2: 국방이나 외통은 인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외통위로 보내놨잖아요.
3: 아니 근데 이게 인기가 없고를 떠나서 충분히 대화로 조정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에도 감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응답층인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깨높게 나오는데 앞서 이제 개요를 소개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44%, 국민의힘이 23%인데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34%, 똑같은 34%가 무당층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아무래도 적극응답층이 이 응답하는 성격이 아닌 이런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내부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그래서 멱살잡이까지 가는 어떤 당의 상황.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김정재하고 그 유희동 같은 경우에는 또 원만하게 또 경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역시 이제 소통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서로 이제 콩닥콩닥 싸우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가져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0: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가 회의에 불참했네요.
1: 화가 나
0: 항의 차원에서.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멱살을 뭐 일반인도 아니고 그럼 멱살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2: 근데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이유 여러 번.
1: 진심으로 때려놓고 사과하면.
2: 더 이상 내용이 있으면 안 돼.
0: 근데 이게
1: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0: 영상은 찍히지 않았나 보네요.
1: 저도 못 봤습니다.
2: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영상이 찍혀서 국민들이 보게 되면
3: 예. 이건 더 심각해.
0: 예, 더 심각해.

0: 생각하죠. 예. 사실은.
1: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감정이 자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여론에도, 지지율에도.
2: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징계까지 갈지 조금 지켜보고요. 아,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는 등 시장에 집중하고는 있으나 정치적 입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미 바닥에서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있는
0: 다들 무슨 선거 준비를 이상저상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박주민 의원은 뭐 언론 인터뷰 열심히 응하고 있던데.
0: 예, 아마 그날부터 선거운동 느낌입니다. 예.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4월이 될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4월 7일입니다. 한 달 하게 된다면. 예.
2: 그게 아마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0: 천만 원이니까 암만 떨어져도 100만 원 밑으로 가기는 어렵고
2: 2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우니까.
0: 예, 예, 예. 예.
2: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게 이번 선거와 관련은 없으니까 그 선거비 보전받은 거는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 네. 그 지난번에 받은 26억은 아마 내야 될 것 같아요.
0: 그거만 이제 그렇죠? 26억이죠? 예, 만약에 예, 예. 다 된다 그러면.
2: 근데 그 26억 원이 뭐 기타금 포함해서 26억 네. 원이 당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지급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치명타 아닙니까? 그 뭐 개인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26억을 뭐 내야 되면
3: 돈보다 시장직 날라가는 게 더 치명타지. 재산은 많잖아요.
2: 아, 그래요? 저가 돈보다 26억이 더 클 것 같은데.
3: 아, 시장직이 뭐 26억 가치가 아니 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특검의 공창을 볼 때는요. 제가 무죄 자신했거든요. 근데 판결문 보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은 그냥 10번을 두루뭉실하게 근데 3,30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판결문에 조영우 판사가 법조계의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이 정치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하나마다게 뭐 금액이 어떻게 갔고 이게 뭐 불만을 어떻게 제기했고 또 나경원보다 이긴 게 필요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봐가지고 다섯 개는 빼버렸다고. 예. 그 다섯 개만 가지고 2,100만 원. 예. 특검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걸 하나하나게 반박하려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걱정이에요.
2: 게다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오딩까지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데 예. 이게 정말 위기인 것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재판부에서 이게 이동희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로 2021년 보궐선거 때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2022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무관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도 두 번이나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의 일이 2021년의 일이 지금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때 이후로 그 사건 2021년 이 사건 이후로 명태균 건 이후로 두 번이나 당선됐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당선됐는데 그런데 그 이 시장직을 잃을 정도로 그때의 일이 중대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2: 그럼 예. 중요한 것은 뭐 이번 시장직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겁니다만 피선거권이
1: 5년.
0: 예. 예. 그러면 다음 정치인 생 거의 끝난다고.
2: 다음 대선도 돼.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0: 예. 예를 들면 뭐 나이도 그렇고
1: 70이 돼요.
0: 더 이상 예. 정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633이 특검법이 633입니다. 예. 그게 뭐 훈시 규정 정도니까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서정 변호사 말씀하셨으니까 1심에서 상당히 많이 심도 깊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항소심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증인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럼 생각보다 항소심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633대로 가면 내년 2월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4월 7일 날 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2: 예. 그래서 뭐 호사가들은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뭐 신동욱, 배현진. 이제 야권에서는 아마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한동훈 의원이
0: 한동훈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2: 또 원래 고향이 서울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3: 지금 이제 그 당권파에서는요. 뭐 요즘 이게 뭐 신이 났죠. 오세훈 시장이 계속 당을 흔들다가 아마 이제 그 상실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신동훈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2: 안철수 의원도 있네요.
3: 안철수 나경원도 있는데 좀 새로운 인물로 간다면 신동훈 의원은 수석 최고니까 그쪽도 유력하고요. 아마 한동훈 초기에서는 배현진은 안 될 거고 한동훈 의원 자체가 이제 한번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물어보니 부산풋값 주민들한테 약속을 얼마나 했으면 여기 빼묻는다고.
2: 아니 아까
3: 여기 빼묻는다고.
2: 26억보다도 더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인데.
3: 아니 그래도 한동훈이 당선된 지 몇 달 됐다고 여기 빼묻는다가 서울시장 가면 그건 안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중에 신동욱 의원이나 그쪽에 당권파 중에서 한 명이 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2: 경선하면 당권파가 이길 것이다.
3: 당연히 이기죠.
2: 김재섭.
3: 그건 이제 오세훈 시장 계니까 같이 책임론이 휘말릴 겁니다. 당원들 표는 김재섭이 없어요.
2: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권에서는 뭐 이제 박주민
0: 의원 이제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2: 지난번에 도전했던 사람들 정은호 구청장이 한 번도
0: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은호 구청장 빼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인도 하기에 부담스러울 것
2: 그렇겠죠.
0: 같고요.
2: 그렇겠죠. 또 한 번 실패했으니까. 네. 아마 그런데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필승 카드로는 강훈식 실장을 생각하지 않을까.
0: 벌써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 나오고 있죠.
1: 그렇죠. 벌써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전 충남이 그러니까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대전 충남 통합되면 나가려고 했는데 그 설은 이제 무산이 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대권설인데 대권설보다는 뭔가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2: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서울시장을 살펴보면 민주당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0: 예.
2: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
0: 박원순도 그렇고.
2: 고건,
0: 조순,
2: 박원순 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 갖고 있는 의원들은 도전하면 진다. 뭐 이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어서 네. 지금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의원직도 버린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0: 그래서 강훈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마 본인도 뭐 말은 안 하지만 느낌은 아마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3: 그런데 그 지도부가 누가 되는 따라서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0: 그쵸.
3: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강훈식은 최고의 이재명 정권에서 최고 에이스 카드인데 내놨다가 다음에 부동산을 쉽지 않을 거에 지면 또 이게 정권의 치명타잖아요.
2: 예.
3: 그 강훈식은 너무 큰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것도 있어요.
2: 아,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0: 중요한 게요.
3: 지버리면. 치면.
0: 근데 이제 저는
1: 두 가지 이슈일 것 같아요. 하나가 서울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 결국은 강훈식 실장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뭐 대통령의 후광 효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서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특히 이제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 이게 이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니까 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당적 갖고는 안 되니까 서울은
1: 예.
2: 그래서 한때는
0: 네.
2: 그 재벌을 회장하셨던 분 있죠?
0: 얘기 나왔으니까요. 예, 예. 박용만 두산 회장의 얘기가
1: 이동형?
0: 있었죠. 예?
2: 영입설이 있었죠.
0: 예, 있었어요. 아, 진짜
2: 박용만
0: 회장 얘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됐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고 뭐 정원 후보가 만약 됐었으면 뭐 똑같아 정원 후보도 민주당보다는 행정가였기 때문에 막 그런 거를 노리고 돌았는데 뭐 낙마하는 바람에
2: 예.
0: 네.
2: 지금 재명이네 마을에서 한민수 의원 강퇴됐다고 나오네요.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는 이미 강퇴됐었고 재명이나 말해서 확실하게
0: 이게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네, 이른바 뭐 딴지 게시판 뭐 이렇게 예, 예. 커뮤니티마다 예. 지지하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아주 예. 강렬하게 대립되는 예. 모양새입니다.
2: 또 권영진 의원은 차기 대구 시당위원장 나가지 않겠다.
0: 도전?
3: 나가지 않겠다.
2: 아, 속보.
3: 예, 예, 뭐 시당위원장은 별거 아니죠. 시장까지 하신 분인데, 뭐.
2: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어쨌든 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면, 이게 뭐 아직 오세훈 시장 3심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0: 네.
2: 만일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은 가장 큰 이벤트가 이거겠네요. 이걸 준비를 해야겠네요.
0: 아마. 후반기 그러니까 전당대 끝나고 8월 17일 이후로 계속 서울시장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블랙홀처럼 정치권을 흔들 것 같습니다.
1: 그게 이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두 분 변호사 계시지만 제가 언론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해보니까 결국은 벌금 1,000만 원을 금액을 깎아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 규명해야 되는 것은 그 다섯 번에 이번에 적용됐던 그 여론조사가 나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무죄를 받

0: 받아야 되는
1: 무죄 받아야 돼요. 예.
0: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길인데 2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죠. 그죠?
1: 항소죠.
0: 그러면은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오냐를 보면 대체로 이제 대법원 판결은 어떨 거라는 게 예상이
2: 예.
0: 가능할 것이라는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요.
2: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세기의 이혼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한송심. 오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는데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다른데
1: 예.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태원 회장이 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그래서 최태원 측에서 상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1심에서 대략 한 600억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2: 재산 분할.
1: 예, 2심에서는 1조 3천억 이상 나왔고 파기환송 된 다음에 다시 했을 때 9,440억이 나왔습니다. 많죠?
2: 많죠?
1: 3분의 1이 노관장 거고
2: 예.
1: 3분의 2가 최회장 거고 이렇게
2: 예.
1: 판단이 났기 때문에
2: 아, 위자료도 1심은 1억이었고 2심이
1: 20억
2: 20억이었잖아요.
1: 대고요.
2: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20억이었으니까.
1: 근데 뭐 위자료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몇천억대에서 10억은 이제 돈은 아니 좀 적은 돈이긴
2: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3: 예. 근데 위자료는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고요.
1: 예.
3: 파기환송은 재산 분할만
2: 재산 분할만 예.
3: 근데요 저는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미 기존의 고등법원 변론 종결할 당시 주가 16만 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훨씬 높잖아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며칠 전에 재산이 10조 8천억이에요. 그 정도면 10분의 1 떼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통 배우자 같으면요. 10년 이상 살면 5대5 놉니다.
2: 뭐 보통은 그렇죠. 근데
3: 그러니까 5대5 놉니다.
2: 재벌들의 관계는 좀 다른 거니까.
3: 근데 그게 예. 특수성도 있잖아요.
2: 예.
3: 뭐 비자금은 인정 안 했지만 대법원에서.
2: 예. 예.
3: 그렇지만 이게 실제 그 의혹, 그게 유착, 의혹도 있어 정경유착.
2: 예.
3: 그러니까 제 말은 이어서 끝내고 법률심이니까 좀 경영에 전념하시라.
2: 아, 항소심 같은 거 가지 말고?
3: 대법원에 가지 말고?
2: 가지 말고?
3: 9년 했잖아요. 뭐 10년 채울 겁니까?
1: 그렇긴 한데 이제 주식값 전 주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 예.
1: 이 정도 해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600억, 500억 하기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서 아마 절충설이긴 한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 사실심 끝날 때 그때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지금 계산하면 지금 한 5조 뺏깁니다. 3조 뺏깁니다. 그래 따지면 우리 지금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고는 할 것처럼 보입니다.
0: 그런데 예. 감이 안 가로네 일반인으로서.
1: 우리는
0: 그렇죠.
1: 뭐
0: 9,440원. 9,440만 원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그것도 큰데요.
2: 근데 결혼할 당시에 그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 비자금 300억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0: 예.
2: 그게 아마 SK를 키우는데 도움이
1: 그렇죠.
2: 됐다.
1: 그
2: 그러니까 재산 분할 때 더 내놔라. 뭐 이런 건데 그때 300억이면 지금 가치로 얼마나 할까요?
1: 10배는 넘을 것 같은데요.
2: 제가
3: 3조라고 돼 있던데.
1: 아, 100배.
3: 네.
1: 아, 100배입니까?
3: 근데 그건 네. 인정 안 했는데 그건 불법 비자금 인정 안 했는데
1: 출처가
3: 좀 했겠죠.
0: 출처가 어디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2: 그러니까요. 예.
1: 저는 이거 주가 올랐던 게 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준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예. 그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재산 분할하는 거고 나중에 그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는 전처 현처 다 상관없는 거죠. 똑같이 배분하는 거죠.
1: 예예.
2: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3: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분 있잖아요. 바람
2: 예, 예.
3: 피워가지고
2: 예, 예, 예, 예, 예,
3: 바람 피운 분은 맞죠.
2: 아예예. 예, 예,
3: 그 그분한테 간 거는 이제 뭐 자식한테 안 가고 그다음에 최태원하고 노소영 거는 다 자식 한테 다 가게 돼.
1: 이 핏줄대로 움직인다고
3: 그렇죠.
1: 보면
2: 알겠습니다. 네. 세금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의 끝자락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8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높은데요. 여기에 폭염중대 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경주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주말 동안 장맛비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내리게 있는데요.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도로는 퇴근길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방향 사고 여파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차선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화이트 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 모시고 보안수사권 폐지 유지 찬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걸로 나오네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하는 것은 저기 그대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여기서 찬반 토론을 얘기해봐야 네.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고.
1: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일단 입장 한 번씩만 들읍시다. 뭐 왜 필요한지 왜 필요 없는지.
2: 일단은 뭐 입장을 말씀하다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2021년에 실패를 했고 지금 오늘 와서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검사에 의한 그 피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더 컸었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 세계적인 수순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세계적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기소 수사 분리하는 게 세계적 수준입니까?
2: 둘 다죠.
0: 둘 다. 네. 그러면은 기소 수사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그거는 사실상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거기
2: 네,
0: 때문에 기소수사 불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1: 사실 근데 세계적인 추세를 찾아보면은 세계 스탠스는 수사권이 아니고요. 수사 인력을 검찰한테서 남겨놓지 않는 예. 그런 것이 추세이고 사실 검사가 수사권이 법적으로 없는 나라는 한 영국을 비롯한 그 영국 옛날 식민지 국가들 이런 데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데 보면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사 인력을 검찰청에 두지 않음으로써 이제 경찰과 협업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도 극소수의 사건들, 뭐 경찰이 암장한 사건이라든가 뭔가 좀 특수해서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도 극소수의 수사관을 검찰청에 남겨놔서 그 수사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는 있어요. 이제 다만 뭐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폐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한다는 취지에는 제가 공감은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피의자들이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를 그냥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분리만 해놓게 되면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을 하게 되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경찰이 또 수사 독점한 수사권으로 뭔가 암장을 한다든가 장난을 치고 검찰은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또 이런 여전히 장난을 네.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과거 검찰이 아까 21년도 실패하셨다고 하셨는데 등이 한 단어 가지고 다시 모조리 정치적 수사를 해서 폐해점을 많이 했는데 보안수사를 남겨두면 옛날처럼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1: 그 카테고리가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 과거에는 6대 범죄, 2대 범죄로 제한을 해놓고 등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범죄를 제한하는 건 수사 개시권.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인지해서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등을 남겨놔서 그걸 확 늘렸죠. 근데 보안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이랑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에 뭔가가 등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그 수사 개시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 조문에다가 등을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0: 예. 예. 자, 어쨌든 사실적으로 이제 완전 폐지로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이 뒷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2: 일단 제가 예. 이야기 하나만 꺼내볼게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혹시 수사가 무엇인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 안 돼 있죠.
2: 안 돼 있죠. 그럼 어느 나라 법에 혹시 그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세요?
1: 글쎄요.
2: 독일 정도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에서만 지금 수사권이 무엇인지 보안수사권이 무엇인지 보안수사 요구권이 무엇인지를 논해요. 전 어디에도 수사라는 것 자체의 개념 정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영국 정도만 수사권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법 조문을 찾아보면 독일도 수사권이 있다. 프랑스도 수사권이 있다. 일본도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0: 사람들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검사가 범인 잡는 영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국 영화 말고.
1: 검사가 범인을 잡는 거요?
0: 그런 영화는 없죠, 사실은. 왜냐면
1: 배트맨에서도 잡죠. 뭐 하비 덴트
0: 거기는 거기는 검사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나라도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2: 그러면 수사 지휘권은 괜찮나요?
0: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도 어떤 개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2: 예.
0: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수사권 명문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수사권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연방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을 일부 검사에게 남겨놓는 이유 자체가 연방제 국가는 주마다 주법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연방검찰총장 제도가 있고 사실은 지방검찰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수사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사 요구권 정도의 수준이에요. 걔네들이 검사가 이거 문제 있네? 뛰어가서 수사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프랑스는 아예 강제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애심 판사라고 해서 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우리나라는 검찰에만 있다 보니까 강제 수사를 비롯한 수사를 검사들이 한다? 프랑스에도 수사권이 있다? 얘네들도 똑같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 예.
0: 프랑스도 그렇지가 않고 사실 일본이 조금 재밌는 얘기긴 한데 제가 앞에 왜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검사가 뛰어다니면서 범인을 잡는 영화가 그 영화가 히어로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전제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해라는 전제예요. 아무도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는데 이 히어로 영화 주인공만 나와서 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2: 그러니까 지금
1: 그
2: 정 변호사
1: 부분은
2: 이야기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0: 우리나라처럼 조사와 수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모두
2: 그래서
0: 하는
1: 이거는 뭐
0: 나라는
1: 제가
0: 한국뿐.
1: 정리를 할수 있을 것
2: 예, 그래서
1: 같은데
2: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럼 수사 지휘권은 괜찮느냐라고 여쭤본
0: 수사
2: 거고.
0: 지휘권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왜 수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는 게 수사가 정의가 안 되는데 수사 정의권 어떻게 정의하죠?
1: 아니, 수사라는 것이요. 법의 수사가 뭐다라고 정의가 안돼 있다 뿐이지 사실은 판례라든가 교과서나 학술 법리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정의는 대부분 다돼 있어요.
2: 예.
1: 그냥 범인과 증거를 수집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2: 예.
1: 수사라고 하죠. 근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판례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 뭐 독일 검찰청이 축구협회, 독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을
2: 예.
1: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주 수사청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지휘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관들을 보내기는 하죠. 근데 검사가 거기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그래 뭐가 나왔어요? 어디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시시콜콜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수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일 검찰에서도 정치인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가 실제 정치인이나 아주 그런 유력 인사들을 할때 직접 신문을 합니다. 경찰이 체포를 했으면 검사실로 데리고 오세요. 한 다음에 직접 검사가 물어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2: 예.
1: 우리만큼 많지 않을 뿐이지 거기도 실제로 검사가 수사를 하긴 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뉴욕 남부 연방지검 여기가 굉장히 좀 유명한데 여기 검사장을 했던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실제로 FBI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 출국 금지를 할지 안 할지 체포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실제로 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2: 알겠습니다.
1: 내용들이 많이
2: 지금
1: 나옵니다.
2: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로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지금 민주당 당론 채택하면서 7대 범죄 하나요. 뭐 아마 약자에 대한 범죄일 겁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뭐 노인, 어린이 이런 등등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전권 송치를 결정했는데 이건 아마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했을 때 쏟아지는 우려를 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 변호사님 아마 이 전권 송치도 반대하실 것 같은데.
0: 당연하죠.
2: 그러니까요.
0: 예.
2: 말씀해보세요. 전권 송치 결정됐으니까.
0: 우선은 전권 송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입법했대요. 아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권 송치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전권 송치가 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암장 문제잖아요.
2: 예.
0: 있는 사건을 없애는 거.
2: 예.
0: 검사가 전권 송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법에서는 없어졌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이 이 관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검사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직업에 있는 검사도 다른 사건에 실질적인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암장을 하려면 경찰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나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경찰은 굉장히 다층적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군데를 암장을 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를 제한하는 걸로는 답이 안 나요. 거기에 반해서 검찰은 정권 송치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불송치할 수가 없는데 불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단일 통로로 사건 암장이 가능해져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해왔던 일이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2: 네.
0: 이거를 그냥 암장 체계를 통로를 하나도 만들어버리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 구조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정권 송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시간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2: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 송치 이 가정폭력 성범죄 노인학대 등 사건에서 정권 송치를 이야기한 거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에서의 암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권 송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 변호사 말씀은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적권 송치를 해서 암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한 거.
1: 예. 이거는 사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전권 송치가 사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가 끝나면 수사를 끝낼 권리가 수사 종결권이지요. 일종의 그게 이제 불송치입니다. 근데 수사가 끝나면 얘 재판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기소 불기소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불기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기소의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수사 기소 분리 정신에 맞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검사의 동일체 원칙 이거는 폐지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상급청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감독권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그 지휘감독권은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군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계급체계이고 그래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십시오. 강간 사건을 따로 수사해라. 같이 수사하지 말고. 이거 국수본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게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사는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해버리면은 그게 효과는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검사는 징계를
0: 지금까지
1: 받더라도.
0: 우리 검찰이 그렇게 그런데, 움직였나요?
1: 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지휘감독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악용될 수 있으니 이 권한들을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쪼개갖고 분산시켜서 어디에서든 감시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어느 하나에만 독점시키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정권 송치도 지금 뭐 피해자가 우려되는 성범죄나 무슨 학대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한해서만 정권 송치를 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피해자 보호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두텁게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하고 사실 정권 송치나 수사 종결권을 없애야 된다.
0: 암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런데 이거 보면 보안 수사권까지 지금 폐지된 마당에 검사는 사실상 경찰이 보낸 기록만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록을 검토하고 어떻게 암장을 합니까? 그냥 불기소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록만 보고 나서는 검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불송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송치한 기록이 검찰청에 가거든요. 그걸 그냥 기록만 보는 것일 뿐이고 정권
0: 김학의 사건 암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김학의 사건도 못 막고 장윤기 사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0: 김한기 사실 사건은 결국은 아예 맞고, 무죄가
1: 장윤기
0: 났어요.
1: 사건도 둘 다 막을 수 있어야지.
0: 아니 둘 다 막을 수 있죠. 실제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해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경찰 특수본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성범죄 아니, 혐의가 있다라는 게 올라갔고
1: 그건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는
0: 올라갔고,
1: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니까
0: 아니, 경찰 특수본에서
1: 경찰이
0: 나온 거고 사실상
1: 것이고.
0: 보안 수사 요구권처럼 작동했습니다.
1: 아니 보안 수사 요구는 남양주 김창민 감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 요구를 검사가 두 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검사가 보안 수사로 바로 잡은 거거든요. 장윤기 사건도 검사가 보안 수사에서 일단을 밝혀내지 않았더라면은 국수본이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뒤늦게 나서 가지고 수사를 했겠습니까? 안 밝혀질 가능성이 높죠.
0: 맞아요. 그런 식으로
1: 그리고 김학의 사건
0: 식으로
1: 같은 경우에도 저는
0: 청산관리 막걸리 살인 사건 같은 어떻게 해결할
1: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김학의 네. 사건도 그때는 공수처가 생기기 전이에요. 지금은 근데 공수처가 있잖아요.
0: 아니, 거기서 그래서 검찰에서 그렇게 암장 주장을 했잖아요. 가늠마가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왼쪽에 있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소권도 쪼개가지고 기소권도 그러니까 쪼개자는 네. 거예요. 기소권도 쪼개서 검찰 감시나 김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고 수사권도 쪼개서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는 예. 거예요. 두 개를 다 같이 예. 막자는
2: 알겠습니다.
1: 거죠.
2: 제가 좀 끼어들게요.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오랫동안 논쟁해왔던 건데 지금 정권 송치 7대 범죄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사건,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인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정권 송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송 이제 정권 송치 불송치가 사라졌죠. 이거를 올라왔을 때 검찰이 보고 경찰이 잘못 수사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기록만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예? 하면은 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수사를 좀 해보세요. 해라. 저렇게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로는 막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인지사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그 기록에 쌓아놓기 마련이거든요.
2: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 7대 범죄 정권송치 얘기가 나온 게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다른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그 보완책은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거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보완책은 혹시
0: 그러니까
2: 아니면 지금에 있는 제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0: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 이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게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 우리가 예. 미래는 알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예. 일부 전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명확한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약간 부존재의 입증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이것을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앞에서 장윤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해결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를 다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부 이렇게 말하는데 경찰은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조직 체계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가지고 고법으로 다시 보내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서로 다른 부가 있고 서로 다른 조직이 있고 서로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건데 그걸 마치 같은 경찰이 해결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여러 차례 그리고 수사관을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줬는데도 안 된다? 그럼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으리라는 예, 보장이
2: 알겠습니다.
0: 있는가?
2: 알겠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1: 지금 사실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법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안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뭔가 이렇게 되니까는 뭔가 검찰이 계속 해악질을 부리고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드는 사례들이 공수처가 생기기 이전 사례들만 계속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신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건 사실 상식인 것인데 사실은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요구를 뭐 다른 관청에 할 수 있게 한다 뭐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뭐 등등등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대부분 현행 제도만으로도 거의 관철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현행 제도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김창민 감독 사건,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지금 60%가 넘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충분하게 불식시켜주지 못한다면은 이건 국민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전권 송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무슨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0: 이후의 사건과 이전의 사건을 구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도 좀 불분명하긴 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때 이후로 벌어졌던 검찰의 기행과 난동은 다 공수처 때 이후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뭐 누구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저질러왔던 사건들 그런 식으로 열거라면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난동을 부린 결과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선에 당선된 당시에 검찰이 뭐 했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 한 번 안 했고 본인들이 제대로 된 수사권 한 번 제대로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검찰 내내 윤석열은 한때는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명박 때 이후로는 권력의 개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권력이 됐어요. 예.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2: 자, 정부에서 말씀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0: 저는 처음이거든요.
2: 아니 그러니까 아, 이런 논쟁을 많이 했으니까 보세요. 어쨌든 그런 검찰의 문제점 때문에 인지수사 뺏었고 별건수사 뺏었고 이제 보안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다 뺏고 못하게 했을 때 혹시라도 국민적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이걸 사건을 또 그냥 뭉개거나 또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장
0: 그러니까
2: 같아요.
0: 그래서 수사팀을 바꿀 수도 있게 하고 여러 차례 요구할 수도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모든 경찰이 다 못한다는 뜻인지 그러면 모든 경찰은 다 못하고 검찰만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리고
2: 이렇게
0: 또 문제가 뭐냐면
2: 아니요. 거기만 해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건을 뭉개고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팀을 바꾼다. 그럴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촉박한데 그건 어떡하느냐. 뭐 이런
0: 만약에
2: 발언도
0: 시간을 문제를 삼는다면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느린 시스템이 결코 네.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 아마 한 10위권 정도 됐을 겁니다. 90여 개국 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구제가 늦어지는 절차는 수사 절차가 아니에요. 재판 절차지. 근데 그 재판 절차도 조차도 우리나라 상당히 빠른 예. 편이에요. 세계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플리바게닝이 있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몇몇 사건들이 평균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건 피의자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보고 결론이 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급하니까 뭐든지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피해를 입는 걸 수도 있어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기현 변호사님.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 교체 권한도 줬고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세신 TF도 우리가 이제 만들 거고 내부 비리 수사대도 만들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했는데 왜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1: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경찰서나 다른 팀에서 수사를 하게 만든다. 장윤기 아버지가 그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어요. 이게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라고 내부 감찰을 확실하게 한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고등검찰청 보고 지방검찰청이 잘못했을 때 그 바로잡게 하겠다라고 검찰에서 발표한다면 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검찰의 폐악이나 폐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아 어느 권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윤석열 때 검찰의 난동이 발생했는가.
2: 예?
1: 인지수사권 수사 개시권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0% 이거는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때문에 그 난동이 벌어졌다? 사실 그런 사례는 없는 거거든요. 성남FC 사건을 예로 들기는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검경 합동수사 사례지 보안수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윤석열이 되자마자 경찰은 안 누웠나요? 분당경찰서에 있었던 성남FC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가져가서 검경이 합동으로 난동을 부렸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권력자가 들어오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난동을 부리고 권력에 조아리는 성질은 똑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도로 어디에 독점시켜주지 않고 최소한 나눠놔서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게는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 것들이 좀 분산돼가지고 위험이 분산되고 그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논쟁 치열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결정이 난 거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좀 건설적인 논쟁과 토론을 해봅시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필승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법이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시 뒤따라올 부작용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부작용, 부디 국민적 피해 없게 보안책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

0: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 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이 사명이며 의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사이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부서를 마련해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오른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 행보를 이어가며 저마다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인천시청과 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찬대 시장과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찬 회동을 한 뒤 충청을 찾아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소통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경우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전북 전주와 군산, 부안 일대에서 당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은 공당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야만적인 행위이고 조폭 행태라며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 원내부대표단은 오늘 입장문에서 절차에 불만이 있어도 물리력을 표출하는 순간 정당성은 모두 사라진다면서 권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과 당원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당 지도부가 밝힌 대로 이번 사안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만큼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한동훈계 의원 징계 문제 등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종환 부위원장 등 일부 윤리위원들은 윤리위 단체 채팅방에서 최근 윤리위원으로 선임된 정경욱 대변인의 공개 사과와 함께 당직 또는 윤리위원직 중 하나를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윤민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역시 공개 사과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낮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순방국 주한대사 등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와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산정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은 파기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봤습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9,440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7도, 습도는 66%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8: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0: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강간하려 납치하려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처음엔 단순 살인사건이라 알려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놓친 증거와 지워진 정황, 수상한 수사지휘까지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4: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했습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병합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법원에 출석한 당시 형사과장도 국수본에 분리수사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 정말 황당하지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규명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한 윗선으로 지목되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일선 수사팀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지휘 체계 전반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5: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해당 공기계를 포렌식한 끝에 마침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윤기가 동창과 주고받았던 SNS 대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3: 장윤기의 범행을 둘러싼 증거는 과거로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한 SNS 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일단 장윤기는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 갑자기 참회의 감정이 든 건 아닐 테고 뭐가 달라져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6: 예,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심의 이유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과거 휴대전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범행 목적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SNS 대화가 포렌식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가족들 것까지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른 게 또 남아있었나 보죠?
6: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윤기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포렌식 범위를 넓혀 과거 기록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친구와 나눈 SNS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단순히 휴대전화 기록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나눴던 고교 동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을 납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검찰은 이게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궁금한 건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범행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6: 물론 과거 2019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발생한 이 범행을 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의 경고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바꿨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목 치면 기절, 둔기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여고생 납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친구들의 진술까지 더해진 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간접 사실이 서로 맞물리고 또 보강되면서 하나의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 과거 SNS 대화 하나만 가지고 계획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고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까?
6: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혹은 당초 일선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경찰 윗선에서 수사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또는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사이에서 내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를 했고 국수본의 의견이나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3: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얼핏 봐서는 피해자도 다르고 뭐 발생 뭐 시기나 장소도 다르니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했을 때 그리고 함께 수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 예, 사건 자체로만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 불과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며칠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사건에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면 범행 대상의 공통점, 범행 전후의 행동, 휴대전화 교체나 폐기,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분리하면 각각의 담당자는 자기 사건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두 사건을 연결해야만 드러나는 범행 동기나 정황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윗선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전 형사과장 측은 그런 지시 없었다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혐의하는 낮춤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 미리 선을 그었다면 뭐가 문제일 수 있는 겁니까?
6: 수사를 다 해본 뒤에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 살인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강간살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살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범행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과거 유사한 행동은 없었는지, 휴대전화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등을 폭넓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반 살인으로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범행의 실체 자체가 축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 단계에서 장윤기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과 관련된 여러 추가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충분한 수사를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단순한 법률 판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3: 그런데 상급기관이 일선경찰서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배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수사 지휘나 뭐 부당한 수사 개입 어떻게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단순 오판이나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인 축소나 은폐였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확인돼야 될까요?
6: 물론 상급기관이 중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 사건일수록 지휘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시의 내용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니 추가로 확인을 해봐라 라고 상급기관이 지시를 했다면 정상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확보된

0: 중요한 정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사 보고서에서 특정 내용을 빼도록 하거나 특정 혐의는 검토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그 이유가 객관적인 수사상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을 피하거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수사 개입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당시 보고서와 결재 자료,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저 사이의 연락 내용,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수사관들이 어떤 의견서를 냈고 그 의견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 만약 국수본이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혐의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0: 현재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경찰 간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수사관에게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해야 할 중요한 범죄 혐의나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유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사 자료를 실제 삭제하는지, 훼손하였는지, 수사 정보를 외부 유출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별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도 이번 국수본 압수수색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은 없겠습니까?
0: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분리해서 조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1: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겠냐 이겁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 이 정도까지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경찰의 조직 책임 회피 가능성입니다. 장윤기 사건 직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역시 살인 사건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과 여고생 살인 사건이 연결되면 경찰이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문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또는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차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올포원의 아이스웨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1: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소강상태 들면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있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경주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기온은 30.4도로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밤에는 내륙 곳곳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주말에도 장맛비는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 강원권에는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늘처럼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고속도로 곳곳에는 교통량이 아직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안성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45km 안팎입니다. 반대에 서울 가는 길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북천안 나들목에서 지금 2km 구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1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관장 몫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최 회장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해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최 회장과 노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계 2혼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3: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의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4: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5: SK 역사가 전부
6: 최태원 회장입니다.
5: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7: 최태원

0: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엔 강제 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1: 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0: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1: 워싱턴은 말 관세 정책이 계속 요동치면서 그 혼란과 타격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지사입니다.
0: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3: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웃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 We believe in action. We
6: 우리는 행동과 속도, 결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한 약속을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1,500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청와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1.5%의 관세를 부과받은 호주의 돈 페럴 통상관광부 장관은 이번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성명을 내고 극도로 실망스럽다면서 미국은 강제노동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미국에 즉각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3: 경찰은 피해자인 70대 남성에게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집과 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0: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의자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집과 차에서 관련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차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화재로 소실된 CCTV에 포렌식도 의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A씨의 방화로 화상을 입은 8명 가운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CCTV가 꺼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2: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궁금해니까 내려갔어. 한 30분
3: 정도 사망 피해자 가족입니다.
2: 내가 내려가는데 아마 뻥 하고 불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0: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끝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나 A씨로 인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 전날에도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관리실 직원과 다투다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A씨가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조작 정황에 있는 투표소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기존 투표율 조작이 파악된 경기 지역 투표소에 더해 충청 지역 한 곳과 경기 지역 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고 기초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5: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고위공직자라는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또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4: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을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부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장성급 장교인 피고인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상당 기간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부 대부분과 충청, 수도권 곳곳과 또 서울 동남권, 서남권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밤새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4: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가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5: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면서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 한낮 열기로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 뜨거운 햇볕 아래 관광객들은 양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었지만 잠깐 걷는 사이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7: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서 좀 실내로 카페로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 휴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 해가 일단 뜨겁고 머리가 타는 느낌이에요.
6: 경주 황성동은 39.2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기상 관측소가 있는 경주 탑동도 38.8도까지 오르며 기후 통계 기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밀양과 대구 시남동 역시 38도를 웃돌았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서 35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난 경주와 포항에는 12일 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했고 폭염 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4: 주말 동안 경상권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쪽과 중부지방은 남서풍이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6: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3: 대구름대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또는 약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약을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비가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5: 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9: 차량을 집어삼킨 불길을 향해 소방대원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터널 안 1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선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초입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 한 대에서 불이 나면서 2차를 포함해 바로 앞에 있던 SUV까지 전소됐고 뒤에 있던 차는 절반쯤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 차들이 이제 미동도 없이 다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11: 사고 목격자입니다.
10: 했더니 이제 뒤에 소방차랑 앰뷸런스가 좀 많이 왔었었고
9: 현장 수습을 위해 한때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서울방향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장애인활동센터 소속 발달장애인들과 인솔자 등이 29명씩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4: 경기도 여주의 마을 하천에서 발견된 악어가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드러났습니다.
5: 네, 다 자라면 이 성인 키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데 이 악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왔을까요?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비가 많이 내린 직후였던 지난 18일, 물이 불어난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붙잡힌 악어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물살이 거세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30분 동안 포획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13: 실제로 악어가 헤엄을 치고 있어서 저희도 두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 이덕구 경기 여주 소방서 119 구조대입니다.
13: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어 포획에 관련된 선배들의 뭐 정보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도 참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12: 실측 결과 몸 길이는 90cm, 체중은 1.75kg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주시는 직접 찍은 악어 사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종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샴악어는 다 자라면 몸길이가 3에서 4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있는 한국에서는 추위 탓에 자연 서식이 불가능합니다. 여주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면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 보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키우다 버렸거나 밀반입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샤마거는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0: 시보호센터에서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됐고 수의사들이 확인한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태원으로 정식 인계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세 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2: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세 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5: 김용범 글로벌 AI
4: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3: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6: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5: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6: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3: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1%포인트씩 내린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올라 38%였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또 경제, 민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2위가 경제, 민생, 고환율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또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2: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이 보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7: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8: 그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7: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0: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1: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2: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입니다.
1: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0: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3: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4: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서는 의총 소집에 징계론까지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8: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7: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9: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7: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깎아내리기만 급급한 답정너 행태를 멈추고 주거안정 정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토론회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 몰이쇼라고 또 깎아내렸다며 이는 답을 정해놓고 비난할 말만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론회를 답정너 대국민쇼로 규정한 뒤 부동산 해법 대신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는 가혹한 세금폭탄 경고만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5: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끝난 뒤 온라인에서 대통령보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6: 잔금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연을 알린 토론자에게는 주민들을 구했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0: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장면 중 하나는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11: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12: 수원 아파트
11: 다만
12: 입주 예정자입니다.
11: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10: 이 발언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친 펠다르크, 잔금 열사라는 별칭이 붙었고 새 아파트 출입구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부동산은 100% 투기,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 같은 발언은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3: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2: 경실련 토지조차
13: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10: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보다 직관적인 내용이 온라인을 더 빠르게 달군 셈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12: 부동산 114 리서치랩 장
14: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다.
10: 이번 토론회와 온라인 반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 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던 대규모 공습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던진 첩보를 빌미로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시나리오에 끌려간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15: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16: 이란은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결코 핵무기를 갖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5: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불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6: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이 결합하면서 40년 동안 염원해온 테러 정권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 마침내 가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5: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6: 이란은 약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하다는 이유로 공격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단순히 상대가 약하다고 공격을 감행하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분석가입니다.
15: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후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7: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16: 이란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N 외교 담당 에디터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16: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뭔가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압박을 더 받아야 합니다. 아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7: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통해 이란의 은밀히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 이어 이란 테헤란을 잇따라 방문해 이란 고위급의 미국의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호르무즈협 통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잠정 합의에 관심이 없다며 휴전안을 거부했고 문제는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미국의 비논리적이고 탐욕스러운 시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6: 중동 갈등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코스피가 장 내내 낙폭을 키우면서 5.7% 폭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72% 내린 6,690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1.35% 내린 7,000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최저치로 6,650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5조 1,0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기관이 매도 우위를 외국인도 3조 2,000억 원 넘게 팔면서 닷새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 약세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급등한 국제 유가와 금리, 미국 증시 급락 여파 등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7.5% 넘게 떨어진 24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8% 넘게 폭락한 175만 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1.62% 내린 777로 출발해 5.32% 내린 74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0.2원 내린 1466.6원에서 거래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서 지난달 내렸던 가격을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8: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27일 리터당 150원 내린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됩니다. 앞으로 4주간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됩니다.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달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천만 개 수준의 수입 신선란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고등어 물가 안정을 위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다음 달까지 고등어 1,200톤이 추가로 직수입됩니다.
19: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8: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다음 달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사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이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6: 튀르키예 동부 아르다한주의 주지사가 해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이른바 쫄쫄이 자전거 운동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붉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아르다한 주지사 메흐메트 파티의 치체클리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이난 아크군 알프 의원은 꽉 끼는 사이클 복장이 부적절하다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주지사들이 등장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직권 정의개발당 정치인 사밀 타이아르도 타이츠를 입은 주지사는 시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얻거나 국가 권위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가치에 어긋난 옷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슈테클리 주지사를 경질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자 튀르키예 관보에 주지사 교체가 공지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체클리는 레깅스가 아닌 자전거복을 입었을 뿐이며 평일 근무 시간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속 페달을 밟겠다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스포츠를 하지 않는다.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임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권한이라며 수용했습니다.
21: 저를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지해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르다한 주지사입니다.
20: 지난 22일 주지사 송별식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체클리의 차량을 따라가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시체클리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에 만 명 넘게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5: 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이 국제 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6: 네, 한편으로는 참사의 아픔을 딛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는데 자, 김경대 용산구청장 모시고 용산의 미래 모습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 네,
5: 어서 오십시오.
22: 안녕하십니까?
5: 네, 구청장님께서 이제 삼선 구의원 출신으로 이제 재수 끝에 용산구의 수장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일단 취임하시고 나서 뭐 집중호우라든지 여름철 안전 대책으로 좀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별명이 하나 생겼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면서 그 별명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22: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민선국이 용산구청장 김경대입니다. 아,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위대한 용산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용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구정을 멋지게 그리고 열심히 이끌어가겠습니다. 아, 별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5: 네.
22: 아, 취임 후에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과 손잡고 인사드리는 중에 한 어머님께서 어머 애기네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5: 네.
22: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는 나이에 애기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기도 했지만 애정을 담아 불러주신 별명이라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어르신들께는 용산의 큰애기로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삼촌으로 그리고 중장년들에게는 정겨운 친구처럼 용산구민 모두와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예. 자,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용산 개발 이 신속 추진단 신설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1호 결재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이 좀 최우선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22: 네, 맞습니다. 용산에는 현재 91개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구청장인 제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용산개발 신속추진단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사업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개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인허가 업무만 처리하는 수동행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찾아가는 능동행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5: 네, 용산은 이제 국제업무지구도 있고 뭐 용산공원이나 효창공원까지 있는데 이게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집약됐는데 이 사업들이 만약에 완성되면 용산이 어떻게 좀 변화하는 건가요?
22: 용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철도지하와 전자상가 개발까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5: 네.
22: 각각의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용산의 진정한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과도한 주택공급이 아닌 업무와 상업, 그리고 문화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용산공원은 아파트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 도심 생태공원으로 조성돼야 합니다. 효창공원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원입니다.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국립공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용이 제한되거나 주변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6: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대형 개발 사업들이 몰려있다 보니 교통 대란, 임대주택 비율 또는 뭐 주민 이해관계 조정 같이 이렇게 좀 풀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22: 개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면 성공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 교통대책이 중요합니다. 국제업무지구와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교통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국제업무지구에는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5: 네, 사실 그리고 또 용산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컴퓨터랑 전자기기 판매하는 용산 전자상가일 것 같은데 이 일대가 완전히 또 체질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22: 네, 맞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상징이었던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 환경이 변하고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예전의 활력을 잃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산 전자상가가 과거의 명성을 넘어 미래 산업을 이끄는 도시 공간으로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국제 업무 지구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 일대를 AI, ICT 컨텐츠 특정 개발 지능 지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네, 이제 한 뭐 1분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또 구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 네. 앞으로도 개발은 더욱 속도감 있게 그리고 구민의 안전은 더욱 촘촘하게 그리고 행정은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용산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네, 고맙습니다.
22: 감사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뀨.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CD 모델 리세너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름표를 붙여줘.
8: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

0: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안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뭐 교통사고 같은 것들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라든가 복권에 당첨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부가 같이 만드는 부부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고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투기재산이라고 봐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된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 된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아내가 유무형적으로 기여하고 내조를 하고 최태원 회장이 나가서 열심히 사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왔던 그 내조의 공을 기여도로 인정을 해서 그 유지와 증식에 노소영 관장의 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서 이 분할 대상 재산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무적으로도 사실상 이렇게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특유 재산이 된지 시간이 상당히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 네. 1심에서는 SK 주식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노관장 기여도가 40%로 인정이 됐었고, 2심에서는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의 35%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33.3%죠. 3분의 1이니까. 이게 주가가 큰폭 상승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집니까?
0: 사실, 이렇게 그 한쪽 상대방의 재산이 뭐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는 반드시 그 남편만의 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주주라든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재산이 불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30년, 40년 혼인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에는 올려주되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춰서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4%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이 됐죠. 1심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기여도가 낮아졌다고 볼수 있지만 1심에서는 전체 주식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대신에 기여도를 높여줬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어쨌든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시켰지만 설령 비자금 요소를 기여도 요소로 뺀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서 파기환 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주식 가액이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상당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어떤 재산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으로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줌으로써 노사영 관장에게 다소간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법원은 최 회장에게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3: 일단 이제 SK 그룹이 국내 자산 기준 2위예요. 그런데 지금 최
4: 이인철
3: 회장의 경우에는
4: 창조원경제연구소장입니다.
3: 전체 계열사가 무려 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SK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손주 회사입니다. SK 그룹, 주식회사 SK가 주주회사고요. 그 밑에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에 또 손주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법원이 주식도 분할 대상이다라고 이제 했고, 만일 분할 비중이 최 회장의 3분의 2, 그리고 노 관장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7.9% SK 지분이 8%가량을 노 관장한테 줘야 돼요. 그럼 노관장은 갑자기 2대 주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안 날래 안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뭐 적대적 M&A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총수들의 어떤 이혼 사건에는 주식 자체를 이전하기보다는 이제 현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분할 재산 가치는 인정하되 지금은 이제 현금을 하라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까지 모두 이제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만약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줬다든가 아니면 주가 기준 시점이 노관장 측이 요구하는 대로 됐었다면은 지금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1: 네, 시장 반응은 오늘 어땠습니까?
3: 상당히 차이가 좀 크죠.

0: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분할 자산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로 하면 16만 원대인데 오늘 종가가 63만 원이에요. 주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지금 모든 걸 반영하게 되면 1조 원이니까 이거 3, 4배 이상 뛰어야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SK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할 대상에 빠진 것이 사실은 베스트 케이스예요. 이걸 가장 희망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준 시점을 사수한 거, 천문학적인 이제 추가 지출을 막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최악을 좀 피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주식을 보게 되면 SK 관련주는 한3% 빠졌으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코스피 낙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좀덜 빠진 거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은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장중이면 5%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9,400억 원 플러스 당장 이제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이게 지연 이자만 하루에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걸 한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분을 통해서 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배당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 지난해 이제 최 회장이 주식회사 SK를 통해서 받은 배당금이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SK텔레콤은 고배당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 지금 현금을 마련하려고 일부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은 뭐 지배구조라든지 최태원 회장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저는 최 회장이 지금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SK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3년 소버린이라는 이 사모펀드, 미국계 사모펀드가 당시에 2003년 최태원 회장이 사법 리스크 굉장히 낮은 지분율 때문에 이걸 틈타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이 굉장히 야금야금 지분을 거의 15% 가까이 지분을 확보해서 결국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적대적 M&A 타겟이 됐고 이때 결국은 이제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갔어요. 막판에 이제 경영권은 방한을 했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버린이 아마 한 2년 4개월 만에 5배 정도의 차익을 탱겨서 대표적인 먹튀다 보니까 이전에 SK그룹은 자회사가 200개가 넘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줄였어요. 지배구조 강화했죠. 오너리스크 방어하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이제 앞서 제가 이제 SK 뭐 9,400억 원 만에 하나 이제 이 현금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주가가 우리가 10억짜리 집이 40억이 됐어요. 4배 뛰어서. 마찬가지로 대출 이제 여력이 더 생깁니다. 사실은 SK 주식회사에도 지금 지분을 대출이 한 4천억 원 정도 껴있어요. 이미.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가 4배 가량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담보로 해서 이제 추가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아마 재상고할 경우에는 이 5%의 지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상고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상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2017년 7월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간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 최장기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3: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재상고 기간 2주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오늘로부터 2주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동안 기간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재상고를 할지 상소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한을 좀 늘리기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양 당사자가 지금 언제 이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을지도 좀 의문인데 바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2주이기 때문에 2주 동안 재상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재상고심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재상고심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2: 재상고를 하더라도 액수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있습니까?
3: 재상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관계 여부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오인의 점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상고의 이유는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연 5%의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0: 해서 형식적인 재상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높지는 않겠지만요.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이 주식 가액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상고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역시 뭐 실익이 높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판례가 작년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똑같이 이혼을 확정을 받고 나중에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제기한 판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할 대상 재산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혼 시점과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시점에 가격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 이혼 시점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부 공동 재산이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서 등락이 있는데 그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만 부담시키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등락분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번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노소영 관장이 그 부분을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근거로 똑같이 재상고를 할수 있는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SK가 워낙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기업인데다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또 SK의 상속 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런 불안정성이나 유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양측 다 숙고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대로 SK 주식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2024년 4월 기준이라면은 당시에
2: 16만 원.
1: 16만 원이었잖아요.
2: 네.
1: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2: 맞습니다. 한때 한 80만,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종가가 63만 원이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과연 이제 1조 원 정도 어떻게 마련할 거냐, SK그룹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아마 삼성의 이제 상속세 생각하면 됩니다. 12조 원이에요. 올해 완납했어요. 근데 경영권에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앞서 제가 이제 SK 이 주식회사의 배당금만, 이한 종목의 배당금만 천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지분을 많이 내놓는다. 이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주식회사의 지분 17.9%인데 1%만 내놔도 4천억 원 이상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노 관장과 합의를 통해서 좀 분할 납부하는, 우리가 이제 합의만 되면 분할로 줄수 있거든요. 왜냐면 연이자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지금 아마 이제 이 비상장 회사도 갖고 있어요. SK 실트론이라는 SK 하이닉스의 웨이퍼를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29%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이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영권에는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가에도, SK그룹 주가에도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0: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7월 2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로날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뒤에 조이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뒤에 조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7월 23일부터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등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샤를 리샤르 아몰랭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과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이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함께 맡습니다.
1: 이런 음악제가 열리면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조직합니다.
0: 7월 초 이 시간을 통해 여름 음악제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시즌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여름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대표적이죠.
1: 참 생각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령은 스키로 유명하잖아요.
0: 유명하죠.
1: 여름에는 겨울보다 찾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여름 시즌에 음악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시설을 아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시원하대요. 평창 쪽이 그 이 바람들이랑 그런 것 때문에 한여름에도 막 우리가 막 35도 할 때 한 26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굉장히 휴가 내서 찾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름 음악제를 찾고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 같은 곳이야 너무 멀다 싶긴 하지만 평창 대관령 음악제 정도는 휴가를 내서 찾아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2023년부터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까 다른 음악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0: 지난주에 이번 음악제를 앞두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양성원 음악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같은 인기 오페라는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곡도 오히려 피하고요. 스타 연주자를 모셔서 매진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1: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0: 인기 오페라 대신 낯선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유명한 연주자 대신 실력 있는 연주자를 초청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을 공연했고요. 올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찾는 음악가의 연주입니다. 비웨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에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음악제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듣기 힘들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0: 이런 프로그램은 양성원 음악감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초대 음악감독은 줄리어드 음대 교수였던 강효였고요. 2대 감독은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그리고 3대 감독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첼리스트 양성원이 2023년부터 4대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요.
1: 사실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매년 세계 초연 작품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매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0: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떤 건가요?
1: 이게 강원도는 음악회에 가기 힘든 지역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이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초등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여러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0: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1: 게다가 대관령 아카데미도 있는데 음악을 공부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7월 26일에 공연을 하는 체코의 실내악단인 파벨 하스 4중주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 2악장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70을 앞둔 아버지 문제입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저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일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몸이 부서졌습니다.

0: 없어져라 일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지금까지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울면서 걸려온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와 분리해서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부양의 의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혼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생활비를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라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모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삶도 너무 안타깝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온 자녀들의 상처도 너무 쉽게 짐작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우선 가장 급한 문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지가 지금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부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예, 2025년 연말에 가정폭력 신고로 퇴거 및 분리 조치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보통 임시조치 결정은 2개월씩 내려주고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경찰에 임시조치 결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피해자 보호 명령과 임시보호 명령을 통해서도 격리 조치, 접근 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아버지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것 통해서 접근 금지를 계속 연장시키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폭언 폭행 당하셨지만 증거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아드님이 성인인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우선 연말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되어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혼 청구를 하시면은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억울한 사정들이 많으셨고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이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가사 사건들의 특성상 가정 내의 내밀한 사정들을 재판부가 다 파악하기 어렵고 또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면 증거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머니의 그간의 억울한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아버지가 사연자분한테 이제 아들한테 자식이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1: 예, 민법상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1차적 부양 의무와 2차적 부양 의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0: 네.
1: 1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그리고 부부 간의 사용 후 부양 의무입니다. 2차적 부양 의무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입니다.
0: 네.
1: 1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단 부양을 해야 하는 정도의 의무라면

0: 는 2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부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 즉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있기는 한데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정도의 이제 생활비를 드릴 건 아니고 아주 약간만 드리면 되긴 하겠네요. 하지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요. 또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한테는 이거를 부양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0: 예, 안타깝습니다만은 예전에 하급식 판례 중에 아버지가 과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살다가 노쇠해지자 본처의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민법상 친족 관계의 부양 의무의 존부는 과거 양육 의무의 이행이나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면서 부양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이 과거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서 이혼하면서 그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판시하여서 부양 의무를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그럼 부양 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이 안된 사례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0: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부양료 청구의 요건이 있는데요. 성인 자녀의 부양 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 또는 부양료를 청구한 부모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부양 의무자였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에서 좀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기본적인 요건에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 어떤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지 등 현재 재산 상황도 파악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연자님의 경제적으로 또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셔서 좀 어렵다면은 좀 기각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제한하거나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폭력 피해 입증할 자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정폭력 사실과 자녀들의 진술 바탕으로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 인정될 수도 있고 이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모의 현재 재산 상태와 연금 그리고 자녀분의 경제적인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부양료 지급 여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에도 석 달이나 자신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에까지 로그인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템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피해도 없는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뒤에는 그 권한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또 실제 로그인에 실패했다라고 해도 무단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 알림, 비밀번호 변경 내역 등을 보관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커피 소년의 일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보낸 시간만큼 내겐 가치 있어요. 서울 가면 정신없어요.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소강상태 되면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경주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8.8도로 낮의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밤에도 내륙 곳곳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내륙 곳곳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 강원도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처럼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의 퇴근길 정체는 한결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도권 제주남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정체가 좀 이어져 있는데요. 소래 터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일찍 분기점을 지나서 금천 나들목까지 다시 3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2: 특별수사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3: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귀가합니다. 최근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연이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경정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을 하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4: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3: 최 경정은 당시 공석인 강력과장 직무대리로 박 본부장에게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0: 시간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전반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박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청은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TF에서는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와 수사 제도 검토, 순환 근무제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1: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 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3: 그 10월 2일 날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2: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4: 다음 주 주중으로
5: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
4: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2: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6: 국민적 우려와
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2: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1: 합수본은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검경 합수본은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통해 임의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이 처음 포착됐고 합수본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압수물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합수본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충청도 선관위 등 다른 두 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50일 만에 선관위가 송파구를 찾아 준비 부족으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안겼다고 사과했습니다.
1: 수사가 진행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면서 확대

0: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송파구청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선관위의 엉터리 사전 지침에서 시작됐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선관위 쪽에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3: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2: 처음 시작이 됐다고 보였습니다.
1: 송파구는 분노한 유권자들의 항의와 감금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관위의 늦은 사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는 피해 입은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을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4: 잘못은 사실 선관위가 한 건데
3: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입니다.
4: 그런 것은 온몸으로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이 받은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우리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 사무원에 대한 위로금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읍면동에 사정이 생기면 모든 것이 시스템대로 입력되긴 어렵다면서도 투표율을 분산에 반영한 것은 조직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조직적인 그런 지휘나 이런 거는
3: 정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5: 그 담당 직원 간의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1: 지자체 공무원의 불만이 커지면서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투표율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불신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0: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8: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7: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9: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7: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3: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0: 신항만 이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11: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3: 더불어민주당
11: 그
3: 최고위원입니다.
11: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친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12: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회비 종교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7: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던 도중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서는 의총 소집에 징계론까지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3: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14: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3: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14: 있었다고 합니다.
13: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5: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3: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5: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13: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6: YTN은 지난 5월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이 대학 강의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익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요. 감찰 결과 강의를 진행한 검시 조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또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 의뢰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6: 재작년 한 사립대학 대학원 강의에서는 경기 양주에서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4살 아동의 검시 사진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실명증, 개인정보까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기 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A씨 소속 부서에서는 강의에 쓰인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증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만큼 수사자료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수사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 수사 정보로 본 겁니다. 강의에서는 또 다른 사망자의 검시 사진도 공개됐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 유족이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북부청이 의뢰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가방에 달아 담아서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조재복이 4세 시절 어린 동생을 때려 살해했다는 검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조재복이 만 4세 때 2살 어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고 소년범 범죄 전력이 있는 등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재복의 폭력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친부에게 성장 과정을 확인하던 중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해 두 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와 경업체 관계자 5명을 감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가 있습니다.
1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7월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죠. 여행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다 보면 카드값은 늘어나는데 통장은 순식간에 얇아지곤 합니다. 휴가는 잘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휴가는 잠시의 즐거움이고요. 우리의 재정은 1년 내내 함께 해야 합니다. 즐길 때는 제대로 즐기되 계획 없이 쓰는 소비는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올 여름 더위는 피할 수 있어도 통장이 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휴가도 즐기고 돈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에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상담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138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 끝내놓고 커피 한잔 할 때 딱 굿모닝 굿나이프를 듣게 되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이번에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 만기가 30세라 이참에 성인 보험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담당 설계사에게 새로운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아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넣어주셨어요. 기존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인데 성인 보험으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라는 제안을 받으신 상태래요. 어린이 보험 만기를 3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청취자님 상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1: 네, 지금 이제 아드님 이제 나이를 보면 어린이 보험 납입을 이미 끝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20년 정도 납입을 하잖아요. 그런 거 30세가 만기가 되는 이 어린이 보험을 새로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또다시 20년을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 가입한 어린이 보험에 우리가 흔히 특약으로 넣는 암특약이나 뭐 뇌와 심장질환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넣고 처음부터 잘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시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90세, 100세 만기로 좀 만기를 길게 했더라면 지금은 이제 납입이 다 끝나고 보장만 유지하면 되는데 30세 만기일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또 다시 보험을 가입하느니 그 돈을 모았다면은 목적 자금으로 결혼 자금 준비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2: 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거든요. 저희가 한 번씩 언급해드리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연을 통해서 보장성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쉬운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보장성 보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 어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될까요?
1: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보장기간이겠죠. 이 과거의 보험 만기는 보통 7, 80세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대 여명이 짧아서인데 요즘 70세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정정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70세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보험료 납입을 잘 해놔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내가 너무 건강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경험 생명표를 보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 주기가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장 기간은 최소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으로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입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가입 당시에는 당연히 갱신형이 저렴해 보이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갱신이 된다면 갱신 나이에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고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따져본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장 범위인데요. 우리가 보험 만기도 길고 또 납입 방법도 비갱신형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도 결국 이제 마지막 보장 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20년을 납입을 하고 이 90세나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막상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실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질문 주신 5138번 님도 30세로 만기가 된 우리 아드님 보험 다시 새롭게 가입을 할 때는 이 짚어주신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장 기간이에요. 이제는 100세까지 좀 넉넉하게 해주자. 네. 두 번째는 납입 방법.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특약들까지 잘 챙겨보자. 나머지 세 번째 보장 범위. 넓게 잘 챙겨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보장의 범위예요. 이건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네.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골절 진단금 20만 원, 30만 원 받자고 보험 가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1: 난 모든 상황에 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이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매번 1, 2, 3위를 다투는 게 있죠. 암, 뇌, 심장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암은 크게 이제 일반암과 유사암을 분리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 또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보면 어르신들이 뒷목 잡고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은 진단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뇌는 가장 큰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암 진단금은 일반암과 유사암을 나눠서 가입을 하고 뇌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라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럼 마지막 심장 질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심장 질환은 이 범위가 가장 넓고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3대 진단금인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한다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바로 이제 수술비인데요. 이 수술비는 진단 자금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 예로 요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청구하시는 게 바로 스텐트 삽입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삽입술은 이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있으면 진단금을 받았더라도 수술을 받으실 때마다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진단금이라는 건 한 번만 주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보장이 많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만약 수술은 여러 번 하면 저렴한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좋습니다. 아드님 보험이 이제 만기가 돼서 사회생활도 시작했고 이제 막 또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자식에게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줘야 할 보장성 보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보장 기간은 충분히 넉넉하게 100세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해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질 테니까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다가 이 젊은 30대에게 갱신형 특약은 너무 가혹해요.
1: 가혹하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보장의 범위 중요해서 세세하게 짚어봤어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 리모델링을 필요해 전반적인 우리 집 가정경제에 해당하는 재무 설계까지 도와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겐 중학생 아들 하나, 대학생 딸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혼 자금까지 못 도와줘도 대학 학비만큼은 꼭 챙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0: 아 여보, 다음 달에 그 내 친구 은정이 있지?
1: 응.
0: 은정이 딸이 결혼을 한대.
1: 야 벌써? 야 그 꼬맹이 엊그제 대학 졸업한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빨라.
0: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 금방 커서 시집 장가 간다고 할 텐데. 아니 우리 딸도 1, 2년 뒤엔 졸업하고, 아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
1: 그러게 말이야, 이 우리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네.
2: 엄마, 우리 가족여행 언제 가? 이번에 내 친구는 가족끼리 베트남 푸꾸옥 간다는데 우리도 여름휴가 내고 가자.
0: 넌 언제 또 거기 와갖고 엄마 아빠 얘기 말 듣고 있었어?
2: 듣고 있었네요.
0: 아유 근데 뭐 여행이야 가면 좋긴 한데 보험에 묶인 돈들이 너무 많아서 여행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여보, 이거 조정이 가능할까?
1: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라디오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에 뭐 보험상

0: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상담 신청 한번 해볼까?
1: 아싸, 나 그러면 푸콕 맛집이랑 핫플 알아본다. 약속 꼭 지켜야 돼.
2: 얘 말 들었지? 우리도 이번에는 해외여행 좀 가보자. 가족여행 제대로 가보자.
0: 아, 그래 그래. 이 아빠가 한번 해볼게.
1: 와.
0: 가족들에겐 큰 소리 쳐놨는데 막상 많은 건수와 보험료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아직 노후 자금도 많이 준비 못했는데 버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지 굿머니 구조대 도와주세요.
2: 오늘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따님이 푸꾸옥 맛집이랑 핫플 알아본다고 하니까 가족여행 갈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보험료 지출,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가족 해외여행 가는 것조차도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네, 그렇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전문가 없이 혼자 하시려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러면서 많은 보험료는 감당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막막해하지 마세요.
2: 맞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드려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가득한 한 가정을 또 만들어드려야겠죠. 자, 본격적인 사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0: 네, 4인 가족이셨습니다. 이 보험료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5건에 보험료가 144만 원이었습니다.
2: 와, 진짜 많기도 많네요. 144만 원에 25건이다. 건수도 많고 한 달 보험료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게 순수 보장성 보험만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1: 네, 25건의 보장성 보험 144만 원은 맞고요. 따로 또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연금보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 퇴직금도 없어서 뭐 하나는 만들어놔야겠는데 내가 없어도 와이프 노후는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아내분 명의로 연금보험에 50만 원을 가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연금까지 포함하니까 보험료는 더 높아졌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럼 합쳐서 194만 원에 네, 해당하는 그렇죠. 네,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시는 가정인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내분 모르게 아내분 앞으로 연금보험을 50만 원짜리를 가입해서 3년째 납입하고 계시다. 상당한 애처가신데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 신랑은 제 연금으로 자기도 우설계하고 있던데 진짜.
2: 아유, 부럽습니다. 아니 본인 연금도 아니라 아내분 연금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 뭔가 좀 더 상담을 잘 도와드려서 청취자님이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2: 144만 원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게 좀 뜯어봐야 될까요?
0: 와, 일단 4인 가족 순수 보장성 보험이 이제 144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보험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분 종신보험 건수가 4건이 있었는데 10만 원 한 건, 뭐 15만 원 두 건, 30만 원 한 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합쳐서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 엄청나네요.
0: 네. 이 가입 당시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혹시나 만약에 유고가 발생할 시에는 아내분이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이제 준비해보자라는 설계사님 말을 듣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2: 아, 결국에는 우리 청취자님이 진짜 가족 사랑하는 그 마음이
0: 맞아요. 네.
2: 보험 지금 대비한 거에 다 드러납니다. 본인 사망 시 남게 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까 봐 종신보험으로만 한 달에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상황. 근데 이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정말 자주 언급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면 굳이 비싼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말 10분의 1 정도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1: 네, 정확합니다. 물론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70만 원씩이나 내면서 사망보험금이 4억 5천이니까 이걸 정기보험으로 바꾸면 5억을 준비해도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만 줄여도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저축도 할 수 있고 가계 현금 흐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가장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걸 5억 원으로 설정을 해도 정기보험이면 15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0: 농심보험일 경우에는 70만 원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벌써 55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시게 된 거예요.
1: 맞습니다.
0: 자, 상황은 좀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미 종신보험에서 많이 세이브가 됐거든요. 자,
1: 네.
0: 남은 보험들은 어떻게 가입이 또돼 있었을까요?
1: 네, 먼저 아내분 보험료가 11건에 37만 원 정도, 그리고 남편분은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8건에 82만 원,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 3건씩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0: 네.
1: 이 건수도 건수인데 이 증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곳곳에 갱신형 특약들도 문제였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납입 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0: 우리 아까 이게 뭐니 상담소에서도 자녀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갱신형 특약 말고 비갱신형 특약들 구성하자고 했는데
1: 맞아요.
0: 지금 이 청취자님 사연에서도 자녀 특약들이 좀 잘못 구성이 돼 있네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납입기간이 30년이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은퇴하고 나서 보험료 내려면 부담되실 텐데요.
2: 네, 맞습니다. 여쭤보니까 담당 설계사분이 30년으로 길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춰진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입한 보험료 144만 원을 보면 이 말은 완전 틀린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너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지금 이 부부가 40대 중후반인 걸 감안하면 은퇴한 후에도 보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간혹가다 이렇게 월보험료를 좀 낮게 설정하고 싶어서
1: 네.
0: 납입기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물건 살 때 할부 개념하고 똑같아서
1: 맞습니다.
0: 총 보험료로 치면은 납입기간 길게 가져가는 게 더 많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2: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장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보장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1: 네, 이 가입하신 보험 25건 중에 2년 전에 지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벌써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신보험이 보험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뇌와 심혈관 등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구성이 꽉 차 보이긴 했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중복 보장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비싼 암진단 특약들이 많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우리 굿모닝 은혜F의 굿모닝 구조 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자, 가족 사랑이 남다른 우리 청취자님, 웃을 수 있게 가족 여행도 아주 그냥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해결책 내주셨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우리 집의 깊은 문제도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 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보험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 여행 경비, 자녀 학비 마련, 그리고 청취자님 노후 재무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무상담 쭉 나눠보고 있거든요. 해결책 하나씩 만나볼게요. 첫 번째 어떤 걸까요?
2: 네, 먼저 저희가 종신보험에 매스를 댔습니다.
0: 매스를 내셨어요? 네, 칼을 내셨어요?
2: 대버렸어요. 네 건의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인 종신보험 한 건은 납입기간이 3년 정도 남아서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남은 3건의 종신보험들은 앞으로 15년 이상씩 납입을 해야 하고 특약 없이 전부 순수 사망보험금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를 7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춰드렸고 보장도 4억 5천에서 5억으로 더 늘려드렸습니다.
1: 네, 그다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납입기간을 은퇴 시점으로 줄이면서 보장도 그대로 살릴까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30년 납입을 20년 납입으로 줄이면서도 이 보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현재 종신보험을 제외해도 이 4인 가족 보험료가 74만 원 정도였는데 이 4인 가족의 보험료를 58만 원으로 줄여놨고요. 보험료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 이 보장 범위가 달라졌을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없었던 3대 중증인 암, 뇌혈관, 심혈관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치료비 걱정도 없게끔 이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을 넣어서 혹시나 일이 발생을 해도 이 보험으로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2: 네, 보험료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리모델링으로 무조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보험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 납입 기간도 줄이면서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건 앞으로 납입하는 총 보험료도 줄였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보험 유지시보다 약 8,3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4인 보장성 보험료로 16만 원을 줄이고 종신보험에서도 55만 원을 줄이게 된 거니까 한 달 보험료 144만 원을 73만 원으로 조정을 한 거고 총 납입보험료 8,300만 원도 절약한 셈이 됩니다.
0: 그렇군요.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를 이렇게나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에는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비교 분석해서 청취자님 가족 구성원에 딱 맞는 보험 상품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보장성 보험료 71만 원 아끼게 되고요. 총 납입보험료 와 이게 얼마예요? 8,300만 원입니다.
1: 해외여행을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0: 해외여행도 다녀오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 꽁트 속에서 청취자님하고 아내분이 자녀 학자금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셨는데 이것도 덜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자, 보험료 줄여서 남은 매달 71만 원. 이제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한 달에 71만 원이지만 이게 1년이 되면 852만 원이 되고요. 또 10년이면 8,5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건데 이 중에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아뒀다가 그동안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못 가신 이 가족여행을 1년마다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남은 51만 원 중에 30만 원은 이제 두 부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연금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만 원은 아직 부부가 40대이시기 때문에 ETF로 여력이 될 때까지 이제 납입을 하면서 이 수익률 증감에 따라서 더 많은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가계의 현금 흐름이 원활해졌다고 두 분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2: 네, 그리고 이 사연이 올해 1월 상담이었는데요. 이번 7월 초에 리뷰도 하고 현금 흐름의 변화가 없나 하고 2차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12월에 20만 원씩 모은 비상금 240만 원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두 분께서 가장 흡족해하신 부분이 노후 자금도 준비하고 보험료도 줄여서도 좋았지만 가족여행을 준비하면서 유독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저도 너무 기쁩니다.
0: 그러게요. 따님이 원했던 건 근데 북극이었는데.
1: 네. 말씀을 들어봤더니 네. 이거는 한 1, 2년 정도 그쵸? 정도 있다가 네, 현금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고 난 다음에
2: 맞아요.
1: 이제 가기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0: 그리고 제주에도요. 이렇게 뭔가 동남아 분위기 낼 수 있는 곳들 많기
1: 많아요.
0: 때문에 충분합니다.
2: 네. 북극은 너무 더워요.
0: 맞아요. 가족들 이제 얼굴에 웃음꽃이 막 필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청취자분이 아내 앞으로 이제 가입해 주셨던 50만 원의 그 연금 상품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점검을 해 주셨을 때 그 상품은 좋았을까요?
1: 네. 확인해 보니까 이제 10년을 납입해야 되는 변액연금 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특징을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외 펀드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변액연금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8%만 가정을 하더라도 아내분께서 65세 때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70만 원 이상씩 매달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저희 신랑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0: 류은주 팀장님 남편분께서 꼭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잘 돼 있는 상품은요. 그냥 점검해서 아, 잘 돼 있구나. 정말 이제 이거 단단히 유지하면 되겠구나. 마음 먹으시면 되는 거고 잘못된 상품들이 있다면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야 되는지 그 방법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손을 타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굿모닝 구조대원 전문가 분석을 통해 보장은 보장대로 단단해지면서 절감된 보험료 활용에 노후 자금과 자녀들의 이런 목적 자금까지 마련할 수

0: 있는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도요, 고민 걱정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긴 한데, 보험 상담 받으면 항상 새로운 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까 봐 걱정되고 부담돼서 상담 신청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런 분들께 전문가 두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1: 네,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이제 납입 기한도 긴, 이제 정말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긴 이제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저희가 보장성에 대한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 제일 주안점을 두고 기초로 두는 게 바로 이 살릴 수 있는 보험을 최대한 살리자예요. 그래서 뼈대 있는 보험을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이제 삭제를 하면서도 또 보완할 건 보완을 해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이규범 팀장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월보험료로만 보면 한 달에 뭐 몇만 원 그리고 몇십만 원
1: 네.
0: 같지만 총 보험료로만 치면요 외제차 한대 값은 화끈히
2: 맞아요.
0: 하는
2: 맞아요.
0: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니까
1: 맞습니다.
2: 네.
0: 굿 라이프를 꿈꾸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이시라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분석 후 노후 연금 재테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자산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오늘도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재무 상담과 내 통장 잘 가꾸는 방법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올 여름 휴가도 즐기고 내 돈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 상담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제럴드 졸링의 티켓 투더 트로픽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0: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 끝자락에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경주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로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맛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처럼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무창포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부터 청담대교 일대까지 공사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6: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측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해낸 미국 내 선박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입니다.
7: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0: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 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또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신기해 기자입니다.
3: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4: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0: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제

0: 개인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 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1: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2: 오일선 한국 CXO
1: 1%포인트 정도
2: 연구소
1: 낮아지는 게
2: 연구소장입니다.
1: 좋죠.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거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 회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3: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6: 그 10월 2일 날
7: 이준희
6: 새로운
7: 더불어민주당
6: 형사사법체계가
7: 원내대변인입니다.
6: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5: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8: 다음 주 주중으로
7: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8: 전체회의를 여는
7: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8: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5: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9: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7: 박성훈
9: 철저히
7: 국민의힘 수석
9: 외면하지,
7: 대변인입니다.
9: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5: 우여곡절 끝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에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선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0: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1: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 저희가 강력한
3: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2: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0: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5: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6: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7: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6: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9: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6: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11: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8: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그 결과를
11: 당국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친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12: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회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6: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천지 측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실무자들 사이의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검경 합수부는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통해 임의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이 처음 포착됐고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압수물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합수부는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부는 앞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충청도 선관위 등 다른 두 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지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차장은 송파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읍면동에 사정이 생기면 모든 것이 시스템대로 입력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을 분산에 반영하라는 조직적인 지휘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담당 직원 간의 연락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70대 남성에게 방화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집과 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의자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집과 차에서 관련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차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화재로 소실된 CCTV의 포렌식도 의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A씨의 방화로 화상을 입은 8명 가운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CCTV가 꺼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4: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궁금해하니까 내려갔어. 그게 한 30분이 됐는데도 안 올라오는 거라. 내가 내려가는데 한번 빵 하고 불빛이 튀어나오더라고.
2: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끝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나 A씨로 인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 전날에도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관리실 직원과 다투다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A씨가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면서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낮 열기로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 뜨거운 햇볕 아래 관광객들은 양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었지만 잠깐 걷는 사이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6: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서 좀 실내로 카페로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7: 휴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 해가 일단 뜨겁고 머리가 타는 느낌이에요.

0: 경주 황성동은 39.2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주 탑동도 38.8도까지 오르며 기후통계 기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밀양과 대구 시남동 역시 38도를 웃돌았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서 35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난 경주와 포항에는 12일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했고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1: 주말 동안 경상권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쪽과 중부지방은 남서풍이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0: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2: 대구름대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3: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2: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약을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0: 이번 비가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전 본부장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5: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귀가합니다. 최근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연이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경정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을 하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6: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5: 최 경정은 당시 공석인 강력과장 직무대리로 박 본부장에게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판단은 본부장님 지시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거쳐 광산경찰서 형사과로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두 사건을
3: 최인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변호인입니다.
7: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5: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고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전반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박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4: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청은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확정했다며 외부 위원에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장윤정, 정영훈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고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TF에서는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와 수사제도 검토,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으로 경찰은 추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던 대규모 공습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던진 첩보를 빌미로 전쟁 시나리오에 끌려간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0: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1: 이란은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결코 핵무기를 갖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0: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불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이 결합하면서 40년 동안 염원해온 테러 정권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 마침내 가능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0: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약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하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단순히 상대가 약하다고 공격을 감행하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알렉스 플리처스 국가안보 분석가입니다.
0: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운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세 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소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랙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3: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5: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3: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완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십니까. 네,
6: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석 전 총리가 제기한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회의석상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고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근거를 대라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최근 특정 종교 세력이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7: 당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1: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9: 왜 당원들에게 이유 없는 패배감을 안겨주십니까? 신천지 연류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10: 김민석 후보.
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제시하십시오. 김민석 후보 본인이 신천지 가짜뉴스 폭탄을 투척해놓고 왜 자꾸 숨바꼭질을 하십니까? 빨리 근거를 대십시오.
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당권에 눈이 멀어 국힘에게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6: 자, 보신 것처럼 신천지 개입설이 개파 간 충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친천계 의원들은 빨리 근거를 대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는 오늘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11: 네, 조만간 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거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11: 국민의힘 사례에서 보듯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건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까지 다 압수수색이 됐었고. 그런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전당대회 유불리를 떠나서 근절하고 발본색원 해야 될 문제고 예. 그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친천계 후보들은 이게 결국 정청래 대표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성 프레임이다. 예. 이런 어떤 취지에서 반박을 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세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6: 예.
11: 실제 뭐 이게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의혹 부풀리기거나 내지는 상대 후보를 향한 일종의 공세였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역풍이 될 소지가 있지요. 그런데
6: 예.
11: 오늘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민주당에도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가입한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수사 진행 상황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6: 예.
11: 때문에 이게 아예 없는 일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좌우하려는 어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입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핵심인 것 예. 같아요. 조만간 김민석 총리가 아마 뭐 설명이 있겠죠.
6: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경합수본이 신천지가 신도들을 민주당에 집단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나왔는데 합수본을 통해서 이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12: 네, 합수본이 딱 이 타이밍에 그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사실도 흥미로운데요.
6: 예.
12: 이거 자체만 가지고 과연 그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던 반명, 그다음에 분열, 그다음에 신천지 3자 연합이라고 그랬습니까?
6: 예, 예.
12: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조만간 발표해야 될 내용은 신천지는 신천지인데 거기에 반명, 분열 이게 연동될 수 있는 그 신천지라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6: 예.
12: 정리된 입장이 매우 드라마틱해야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의 의미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신천지가 신도들을 민주당에 집단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면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자격은 있는가? 결국은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왜 이러한 사실이 마치 또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밝혀지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예. 가입한 시점이 언젠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거에 여기 지금 합수본의 발표를 보면은 민주당에도 가입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라면 그렇다면은 그것도 지금 발표되는 게 이상한 것이고
6: 네.
12: 또 최근에 지방선거 직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당권 경쟁에는 뭐 권리당원으로서 그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6: 예.
12: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이 검경 합수부는 2021년부터 24년까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민주당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11: 그 발표로 봤을 때,
6: 예.
11: 그 기사로 봤을 때 아마 시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2021년에서 24년,
6: 예.
11: 그 어간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가입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 그런 거라면 이번 전당대회와 직접 관련은 없겠죠.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건 진상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6: 예.
11: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 뭐 반명 세력, 분열주의 세력, 그리고 신천지와의 삼자 비밀 연합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입의 시도가 있었는지,
6: 예.
11: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6: 예.
11: 이걸 일단 뭐 밝히고 규명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 단순히 이제 민주당에 집단 가입시킨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이제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첫 행보가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는 인천으로 가서 박찬대 시장을 만났고요.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찾았고 정청래 후보는 친노적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이제 이후에 고향인 충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 경선에 뛰어든 첫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12: 상징성을 가지고 연대와 지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났다라는 것은
6: 네.
12: 정청래 후보가 줄기차게 말했던 그 적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노, 친문 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마 지금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는 것이 그런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 지금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고 또 본인의 뿌리가 호남이고 그런 상징성인 것 같고
6: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던
12: 그렇습니다.
6: 지역이었죠,
12: 그리고 김민서 후보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친명 뭐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유권자들 특히 권리 당원들에게 부각시키려
6: 예.
12: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이제 한 분이 있죠.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 모른다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름이 오늘.
11: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6: 예.
11: 유시민 작가의 연일 거듭된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언론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6: 그러니까
11: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어요.
6: 예.
11: 근데 이제 이게 노코멘트로 일관할 사안이냐. 어쨌든 유시민 작가 스스로 비평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비평가의 위치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당을 흔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6: 네.
11: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평론이나 비평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평론과 비평의 영역에 그쳐야 되고 또 평론과 비평의 언어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이게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6: 네.
11: 더군다나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계파의 수장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물전 비린내를 넘어서 뭐 썩은 내 본인은 그게 그 지금 이 정권에 썩은 내가 난다고 한 게 아니고 비린내를 방치하면 썩은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6: 네.
11: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선을 넘었다. 근데 이런 반응이나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의 인사라든지 혹은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유시민 작가 시선으로 보기에는 좀 미온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중심적 가치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지지층의 기대, 여기서 어긋나는 거.

0: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진영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쨌든 대통령은 본인의 모든 걸 걸고 국정 운영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유시민 작가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그냥 평론가일 뿐이라면, 평론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꺾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당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원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김민석 후보를 꺾고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침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정당 정치가 저런 뭐 비평이나 혹은 김어준 씨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좌우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정당 정치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발언을 해야 되고, 저런 발언을 했다면 뭐 본인이 사실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 일선에 나서든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왜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시점상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또 남았습니다만, 계속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강도가 이제 어물쩡까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지자들 내지는 지금 그 당권 경쟁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1등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지금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경쟁이 시작됐을 때 모든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의 1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도 앞으로 본인의 주장을 더욱더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이 정치인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글을 쓰면은 김민석 정치인만큼 글을 잘쓴 사람 제가
1: 그래요.
2: 찾아보기가 지금 생각이 안날 정도로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1: 논리적이군요.
2: 그렇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있고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그걸 느끼는데 그러고 그 말과 글 속에 어떤 노선이라든지 또는 그 정제된 논리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말입니다.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를 모르겠다면 사퇴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당대회의 전쟁을 이재명 대 유시민으로 그냥 등치시켜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청래와 김민석은 그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뭐, 진보 세력에게 영향력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대통령과 이렇게 동급으로 그냥 김민석 후보가 올려놓은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8월 17일 이후에도 저는 계속될 거예요. 17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논란.
1: 그렇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할수록 이제 코끼리가 생각나니까 김민석 후보가 자꾸 유시민 작가를 띄워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 우려 속에도 결국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게 결국 이렇게 됐는데, 다만 이 피해자 보호 수단하고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넣겠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아직 법안이 성안된 건 아니고
1: 아니죠.
0: 대강의 이제 아웃라인을 확정한 건데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겠다라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수청에 보안수사를 할수 있는 그런 이 부서를 두고서 경찰 수사에

0: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1: 네.
0: 중수청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7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송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건이 암장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대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대안들보다는 조금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검찰에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1: 예.
0: 오히려 이거보다 나은 대안인데 이게 쉬운 길을 놔두고 그리고 뭔가 더 효과적인 길을 놔두고 검찰 수사권은 절대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1: 예.
0: 어렵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뭐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다면 뭐 민주당이 워낙 의회 다수기 때문에
1: 예.
0: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죠. 다만 이게 이제 국민 여론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은 보안수사권을 악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겨놔야 된다.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로 봤을 때 경찰에만 수사권을 온전히 주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명분에 집착해서 그런 여론을 거스르는 셈이 되잖아요. 그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질 건지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게
1: 네.
0: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당론으로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이고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인데 얼마나 보완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게 아주 법안을 지금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권의 조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방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놔두면은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애초부터 검찰개혁의 뜻이 없다라고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뭐 정권 송치 7개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그냥 보안 수사권 존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괴감과 참담함이 드는데요.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 아무리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전국 정당 아닙니까? 그 전국 정당이라는 전제로 우리의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도 네. 받고 있는데 지금 강성 당원의 정당이 돼서 보안 수사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둘러 그냥 주저리 이런 식으로 지금
1: 예.
2: 누더기처럼 덧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아무리 정치 그리고 표가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그 17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진짜 의원직에 배지를 떼일 망정 이게 진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그러한 그 정책입니다. 이게 선택지입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1: 예.
2: 좀 참담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 앵커님은?
1: 어쨌든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한참 커지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당론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과연 어떻게 이제 본회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통과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점입 가경인데요. 상임위 배정에 반발한 재선 의원이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 재선 의원.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권영진 의원이더군요.
0: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이고
1: 네.
0: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거죠.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항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3: 건
0: 국회에서는 사실 금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같은 당 내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1: 예.
0: 더 어수선한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권영진 의원은 그동안에 대안과 미래의 대표 의원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1: 예.
0: 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 그리고 당의 쇄신 변화 이런 목소리를 주도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은 대구시장을 지내서 이제 중진이라고 예.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저런 중진 의원이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본인도 이제 사과하고 또 징계가 내려진다면 예. 또 징계도 받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0: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당권파에서는 특히 이제 권영진 의원이 그동안의 눈의 가시와 같았던 대한과 미래 소속이기 때문에 이참에 강하게 이거를 이제 공격하고
1: 네.
0: 잘못한 점이 물론 있지만 뭐 그 이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당내에서 이런 반대파들을 좀 누르는 그런 이슈로 활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생산적인 내부에서의 논쟁이나
1: 예.
0: 경쟁이나 다툼 이런 건 전혀 없고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러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징계 정치, 여전히 올림픽 공원
1: 그러니까.
0: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참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이게 참 관심인데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3: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3: 한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5: 권영진 의원님의 행동으로 인해
4: 박성훈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5: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규율과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권영진 의원이 무조건 제 잘못이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차기 대구 시당 위원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 것인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당권파에서는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2: 권영진 의원이
4: 정옥임 전 의원입니다.
2: 네. 별명이 뭐였냐면은. 사성급 초선이었습니다.
1: 아, 같이 18대.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왜 사성급 초선이냐면 그냥 처음 국회에 들어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여의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무적인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1: 예.
2: 초선은 초선이지만 거의 중진급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의 몇 명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 정무 능력을 인정받았던 정치인인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고 그 본인 스스로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하고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기로는 국토위나 산자위나 정보위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2: 네.
1: 행안위 간사로 이제 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 네.
1: 예.
2: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도 전원이라
1: 예.
2: 제가 그 당 사정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소개해 드리자면 어느 위원회에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1: 예.
2: 아마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위원회를 배정하는 거는 원내 지도부의 소관인데 그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고
1: 네.
2: 선호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2년씩 그런데 아마 권영진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선호하는 위원회에 특정 계파의 정치인들은 두 번씩 하고
1: 네.
2: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에 간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대표해서 불만을 예. 제기하려고 했다라는 설이 들리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예.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당에서

0: 공정하게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그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당의 이러한 어떤 그 원내 지도부의 그 당무에서부터 시작해서
1: 예.
0: 형평성 있게 뭔가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권영진 의원이 이러한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지금 그 일련의 그러한 어떤 그 전원처럼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배정에 대해서 그 위원회 안 가겠다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진상 파악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도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뭐 개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과연 이것을 당 지도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많은
1: 네.
0: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텐데 이분이 대안과 미래를 지금 주도하고 있던 정치인이었고
1: 그러니까요.
0: 대안과 미래는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가장 강하게 표출한 그러한 그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의 그 징계는 뭐 당에서 할 일이지만은 얼마나 형평성이 있는지 밖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 예컨대 얼마 전에 최고위원들 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전이 벌어지다가 막말이 오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징계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이
1: 조광한 의원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방송 언어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말 답답한 거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선관위 문제라든지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대한정당으로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씁쓸합니다.
1: 그러니까요. 권영진 의원 쇄신파의 대표 주자고 장동혁 대표의 이제 사퇴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어서 과연 징계를 할 것이냐,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위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나 혹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파에 어쨌든 당을 운영해왔던 모습으로 보면 징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어쨌든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징계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게 이제 후속 뒤따르는 논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조광한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당권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나 아예 징계를 안 하거나 내지는 뭐 이제 당의 그런 뭐 친한계라든지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혹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좀 행사해라라고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또 1심에서 벌금
1: 그러게요.
2: 1,000만 원 받으면서 훨씬 더 어수선한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1: 어수선한 국민의힘 상황, 다음 주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겜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3: 최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0: 은행은 계속 보유하고 노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팀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3: 저의 이 사건으로 이래서
4: 노소영
3: 가정의
4: 관장입니다.
3: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5: SK 역사
4: 최태원 회장입니다.
5: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6: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 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8: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4: 오일선 한국
8: 지분율이
4: CXO 연구소
8: 1%포인트
4: 소장입니다.
8: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엔 강제 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0: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 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2: 워싱턴발 관세 정책이 계속 요동치면서 그 혼란과 타격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입니다.
1: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웃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5: 우리는 행동과
4: speed.
5: 속도, 결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한 약속을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3: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정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3일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위 처분의 타당성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법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조작 정황이 있는 투표소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기존 투표율 조작이 파악된 경기 지역 투표소에 더해 충청 지역 한 곳과 경기 지역 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고, 기초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0: 판단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50일 만에 선관위가 송파구를 찾아 준비 부족으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며 사과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선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1: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송파구청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선관위의 엉터리 사전 지침에서 시작됐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3번 쪽에서
3: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2: 지침 같은 거를 만든 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보였습니다.
1: 송파구는 분노한 유권자들의 항의와 감금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관위의 늦은 사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는 피해 입은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을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4: 잘못은 사실 선관위가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은
3: 서강석
4: 온몸으로
3: 서울
4: 우리 송파구청
3: 송파구청장입니다.
4: 직원들이 받은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우리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 사무원에 대한 위로금을 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읍면동에 사정이 생기면 모든 것이 시스템대로 입력되긴 어렵다면서도 투표율을 분산에 반영한 것은 조직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조직적인 그런 지휘나 이런
3: 강동원
5: 거는 찾을
3: 중앙선관위
5: 수가 없고
3: 사무차장입니다.
5: 그 담당 직원 간에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1: 지자체 공무원의 불만이 커지면서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투표율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불신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을 반복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운전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어두운 새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와 길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그렇게 길을 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자 뒤이어 골목에 들어선 화물차는 결국 후진에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잠들어 있던 승용차 운전자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경기 안산에 있는 주택가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안산에 있는 집까지 약 13km를 이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8: A씨 차량은 이곳 주택가 골목을 막은 채 20분 넘게 멈춰 있었고 길을 지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7: 그런데 A씨 차량을 운전해 옮기려던 경찰의 눈에 뒷좌석에 있던 마약 투약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간이 시약 검사까지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와 통신 내역을 조사해 A씨가 3개월쯤 전부터 검거 이틀 전까지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안산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석 달 동안 필로폰을 반복 구매한 정황을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해보고 있는데 A씨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뒤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자퇴했다가 복학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학교 기숙사에서 우유에 소변을 넣어 마시게 강요하거나 복도에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촬영하는 등 한 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어치 금괴를 훔쳐 달아났던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인근에서 망을 본 중학생 B군을 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A군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괴 한 개를 들고 도망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군의 주머니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A군이 금은방 업주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는데 경찰의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0: 중동위기 장기화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6천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9: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5.7% 하락한 6,691로 마감해 7천선 복귀 하루 만에 다시 6천선으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5.3% 내린 7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주말과 제헌절을 빼고 10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우리 증시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 그 규모는 5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증시 급락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였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점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10: 나스닥도 2% 넘게 하락한 영향과
11: 이승준 하나은행 주식 운용역입니다.
10: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다 보니 브렌트유가 $100 이상 상승하는 등 이런 매크로 이슈 등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요. 미국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채가 장기 금리 쪽 위주로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주식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한 주화에서 20주화로 늘리는 조치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국제유가 상승에도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발행자금 유입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유헌홍입니다.
0: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 지난달 내렸던 가격을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27일 리터당 150원 내린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됩니다. 앞으로 4주간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됩니다.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달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천만 개 수준의 수입 신선란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고등어 물가 안정을 위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다음 달까지 고등어 1,200톤이 추가로 직수입됩니다.
13: 1개월 연속
11: 구윤철
13: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2: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다음 달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사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이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용기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립니다. 용기라면은 평균 6%, 스낵은 5.5%, 음료는 7.7% 인상되며 육개장 사발면과 신라면 컵, 새우깡, 꿀꽈배기, 카프리선, 웰치스 등이 대상입니다. 소매점 기준 육개장 사발면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오는 31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76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가를 평균 8.2% 인상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1%포인트씩 내린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올라 38%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2위가 경제, 민생, 고환율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회동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만 가구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는데 오 시장 측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끝난 뒤 온라인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연을 알린 토론자에게는 주민들을 구했다라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장면 중 하나는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15: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16: 수원 아파트 입주
15: 다만
16: 예정자입니다.
15: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14: 이 발언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친 펠다르크, 잔금 열사라는 별칭이 붙었고 새 아파트 출입구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부동산은 100% 투기,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 같은 발언은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7: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14: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보다 직관적인 내용이 온라인을 더 빠르게 달군 셈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다.
14: 이번 토론회와 온라인 반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올해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해외 순방, 부처 업무 보고 등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는

0: 업무에 매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모두 휴가를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1: YTN은 지난 5월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이 대학 강의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익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감찰 결과 강의를 진행한 검시 조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재작년 한 사립대학 대학원 강의에서는 경기 양주에서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4살 아동의 검시 사진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실명증, 개인정보까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기 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A씨 소속 부서에서는 강의에 쓰인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증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만큼 수사자료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수사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 수사 정보로 본 겁니다. 강의에서는 또 다른 사망자의 검시 사진도 공개됐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 유족이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북부청이 의뢰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차량을 집어삼킨 불길을 향해 소방대원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터널 안 1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선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초입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 한 대에서 불이 나면서 2차를 포함해 바로 앞에 있던 SUV까지 전소됐고 뒤에 있던 차는 절반쯤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4: 차들이 이제 미동도 없이 다 이제 움직이지 않고
5: 목격자입니다.
4: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뒤에 소방차랑 앰뷸런스가 좀 많이 왔었었고
3: 현장 수습을 위해 한때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서울 방향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장애인 활동센터 소속 발달 장애인들과 인솔자 등이 29명씩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국방부 소속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들은 일부 선임병에게서 폭행과 욕설은 물론 고추댕이 섭취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게 하거나 신체 접촉을 요구받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 피해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5: 제12

0: 네,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3: What's your name?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OpenAI의 최신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penAI는 이번 사건을 전례 없는 사이버 사고로 규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OpenAI는 후속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I 모델들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 격리된 환경을 탈출하고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동한 걸까요? 이 AI 모델들은 테스트의 해법 찾기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이었습니다. OpenAI는 이 모델들이 해답을 찾는 데 집착해 극단적인 해킹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인터넷을 뒤지던 AI 모델들은 특정 사이트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해당 서버에 침투해 인증 정보를 탈취한 겁니다. 이번 AI 모델의 해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같은 작업을 사람이 수행한다면 숙련된 해커도 몇 주씩 소요될 수 있는 작업인 것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OpenAI는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모델을 개발할 땐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AI 기반 공격이 더는 이론이 아니라며 방어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채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로날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듀의 토요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의 조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7월 23일부터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등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샤를 리샤르 아몰랭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과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이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함께 맡습니다.
1: 이런 음악제가 열리면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조직합니다.
0: 7월 초 이 시간을 통해 여름 음악제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시즌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여름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대표적이죠.
1: 참 생각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령은 스키로 유명하잖아요.
0: 유명하죠.
1: 여름에는 겨울보다 찾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여름 시즌에 음악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시설을 아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시원하대요. 평창 쪽이 그 이 바람들이랑 그런 것 때문에 한여름에도 막 우리가 막 35도 할 때 한 26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굉장히 휴가 내서 찾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름 음악제를 찾고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 같은 곳이야 너무 멀다 싶긴 하지만 평창 대관령 음악제 정도는 휴가를 내서 찾아갈 만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2023년부터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까 다른 음악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0: 지난주에 이번 음악제를 앞두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양성원 음악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같은 인기 오페라는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곡도 오히려 피하고요. 스타 연주자를 모셔서 매진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1: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0: 인기 오페라 대신 낯선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유명한 연주자 대신 실력 있는 연주자를 초청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을 공연했고요. 올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찾는 음악가의 연주입니다. 비웨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에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음악제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듣기 힘들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0: 이런 프로그램은 양성원 음악 감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초대 음악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 교수였던 강효였고요. 2대 감독은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그리고 3대 감독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첼리스트 양성원이 2023년부터 4대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요.
1: 사실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매년 세계 초연 작품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매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0: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떤 건가요?
1: 이게 강원도는 음악회에 가기 힘든 지역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이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초등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여러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0: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1: 게다가 대관령 아카데미도 있는데 음악을 공부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7월 26일에 공연을 하는 체코의 실내 악단인 파벨 하스 4중주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 2악장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인성입니다.
2: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최태원 회장은 SK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0: 시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4: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진다고 느끼시죠? 실제로 한반도의 여름 더위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 10년 사이에 폭염은 2배 이상, 열대야는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뜨거운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푹푹 찌는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심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최근 한반도 여름 더위는 시작은 빨라지고 끝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연평균 폭염일수는 관측 초기 10년에 비해 2.2배 늘고 열대야일수는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폭염 시작일은 과거 10년 대비해 최대 30일가량 앞당겨져 6월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7월, 8월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폭염이 끝난 9월 상순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5: 기상청은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북상이 폭염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늦은 여름까지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열흘 가도 더 길고 독한 여름 더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위험 등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7: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 인체의 땀 증발을 통한 체온 조절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고령자나 야외 작업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커지는 폭염 위험에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 기상청은 방재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도 북부에서는 한밤중에도 3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에어컨은커녕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

0: 한국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쉴 새 없이 손부채질을 합니다. 인도 북부의 이 소도시는 올해에만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7차례나 기록됐습니다. 새벽에 이미 섭씨 30도를 넘긴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더위는 처참할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낮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으면서 병원 응급실은 탈수와 열사병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고통은 이어집니다. 만성적인 전력난 탓에 선풍기조차 틀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좁고 더운 집을 탈출해 기차역 대합실로 모여듭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불빛 속에서도 맨바닥에 누워 어떻게든 밤을 지새우려 애씁니다. 지자체가 긴급 급수대와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보지만 기후변화가 몰고 온 역대 최악의 재앙 앞에 주민들의 밤낮 없는 사투는 오늘도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4: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3: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5: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3: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6: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재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7: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8: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회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3: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1: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12: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6: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 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건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계 기자입니다.
7: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

0: SK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 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1: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에는 강제노동을 핑계로 보편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밉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4: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3: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이렇게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0: 관세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웃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speed. We believe in the result. And we believe in keeping. We are ready to move quickly. We are ready to deliver $150 billion mask investment.
0: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5: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계 이혼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7: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8: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6: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최태원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의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0: 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1: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는데요.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첫 방문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3: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5: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3: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서 10%에서 12.5%의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관세부과 계획을 예고하고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한 건 대법원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을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밉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 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0: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 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1: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0: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이름표를 붙여줘.
4: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0: 임예진 기자입니다.
1: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 중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건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규 기자입니다.
2: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3: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0: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순방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2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와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에는 강제노동을 핑계로 보편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3: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2: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1: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웃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speed. We believe in the result. And we believe in keeping. We are ready to move quickly. We are ready to deliver $150 billion Musk investment.
4: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0: YTN 박경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잇따라 만나는데요.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첫 방문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5: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4: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6: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4: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미국이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웃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speed, we believe in the result, and we believe in keeping. We are ready to move quickly. We are ready to deliver $150 billion Musk investment.
7: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EU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서 EU가 또 미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구글에 또다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라며 미국은 유럽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현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9: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0: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2: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3: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4: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0: 네,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의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6: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세 개 나라와 독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1: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첫 방문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3: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2: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4: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2: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5: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건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런 가운데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0: 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1: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3: 당 안팎에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5: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4: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6: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4: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7: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8: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3: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0: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9: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0: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9: 쓴소리가 아닌 저주란 친명계 반발 속 예방주사라고 옹호했던 친문계조차 유 작가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견제하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개입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인데 친청계는 즉각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0: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1: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2: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 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사이 공방과 의혹 제기가 전면에 서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의힘 역학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4: 당내 주요 구심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초유의 5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탄핵을 두 번 겪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선거로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중량급 인사였습니다.
6: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5: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의 반기를, 선거 이후에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일축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반장동혁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6: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라고.
5: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오 시장을 향한 당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오 시장을 이른바 쇄신의 한 축으로 꼽던 쪽에선 유죄 확정이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오는 총선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 잊기 어려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탄핵 전국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옛 16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오 시장 1심 판결을 두고 놀라움과 함께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이른바 인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 시장과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8: 시장님께서 뭐 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언급은 없으셨고요.
5: 오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장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아쉬움이 크다.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주변의 이른바 당권파에선 입지가 줄어든 오 시장이 이제 함부로 반기들기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당권 주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은 새로운 구심점을 바라는 보수 진영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있을 상급심 판단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지난주에 열린 부동산 토론회 이후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이 주택 수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비사업이 도심 공급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재개발 재건축 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효과 회의론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10: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
9: 재건축 후 집 크기만 키우거나 빌라 쪽은 세대수에 비해 분양권이 적게 나와 실제 주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론회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1: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9: 반면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반대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에선 정비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 해법이란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 2031년까지 정비 사업으로 31만 호를 착공하면 주택 공급량이 8만 세대 넘게 늘어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지난해 서울 내 아파트 준공 물량 가운데 70% 이상이 정비 사업 물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공급 병목 원인이라며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12: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 정비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의적인 태도가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근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주택 공급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름표를 붙여줘.
14: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2016년 7월 25일 토요일 듀엣토 헤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다이신 카시모토의 바이올린, 베를린 바로크 졸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중심으로 하는 체인보 콘서트가 열려 많은 화제를 모았죠. 베를린 필하모닉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신 카시모토, 클라리넷 수석 벤젤 푹스, 호른 수석 슈테판 도어,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 필 종신단원이 된 비올리스트 박경민과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가 조성진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연주에 참여한 음악가 연주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첼리스트 솔타니가 직접 편곡한 음악이죠.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빠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키안 솔타니와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솔타네가 직접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바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키안 솔타니와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듀엣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룬님입니다. 요즘은 버스 운이 좋아서 저녁 때 버스에서 듀더클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역시 동네 아래쪽이 잠겼어요. 이런.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진 않겠지만 저거 물 퍼내려면 고생 좀 하겠네요. 어째 매년 잠기는데도 대책이 없을까요? 실디는 별 피해 없는지요? 라고 하셨네요. 아, 그렇죠. 이게 제 기억으로 금요일, 토요일, 그죠? 토요일 가는 새벽. 비가, 와. 제가 일이 있어서 그 가평 쪽에 가 있었거든요. 비가 너무 와서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재난 문자가 뜨더라고요. 비가 850톤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와, 진짜 비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비가 오기 전에 어쩐지 너무 덥더라고요. 막 날씨가 너무 덥더니 그게 다 비로 내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비가 오고 나서 좀 날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네요.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제 피가 뜨거운 거군요. 제 평균 체온이 높나? 그러고 보니 요즘 몸이 더운 것 같기도. 에어컨 안 트시면 요즘은 열사병 걸려요, 슬디. 네, 그때 지난주 사연으로 왜 저만 모기가 물까요? 했는데 피가 뜨겁다기보다는 이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가 좀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고 나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모기가 잘 물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씻지 않아서 땀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몸에 열. 근데 씻지 않으면 확실히 그 열이 또 계속 유지되겠죠. 씻어야 몸에 열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저는 근데 에어컨 안 틀고 살려고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한번 이렇게 소형 선풍기 있잖아요. 소형 선풍기인데 강력한 선풍기들. 그 세 개를 다리, 허리, 머리에 이렇게 바짝 틀어놓고 배터리를 꽂아놓고 충전을 해가면서 밀착으로. 왜? 완벽하게. 에어컨 없이도 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방에서 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실 에어컨이 방까지 오려면 거실에서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침대를 놔두고 거실에 자기에는 제 거실은 딱딱한 바닥밖에 없고 집에 이런 편한 매트가 없어서 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에어컨을 자기 전에 한 시간만 켜놓고 공기를 이렇게 차갑게 만든 다음에 바짝 손 선풍기 세 개를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잠들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더운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끄니까 바로 사우나예요. 바로 사우나. 밖에 나가니까 와, 숨이 안 쉬어져. 오! 그래서 진짜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불러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모기 조심하십시오. 4007님입니다. 최근 조성진 체인버 콘서트를 롯데 콘서트홀과 부천 아트센터 두 곳에서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롯데콘에서 관람 후 그 소리가 잊히지 않아 혹시나 하고 부천 아트센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취소표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성진은 말 그대로 젊은 거장이었습니다. 조용한 카리스마로 브람스의 신뢰악을 베를린필 수석들 그리고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와 함께 이끌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이 멤버들의 소리가 주는 울림에 빠져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 4007님은 이 클래식 공연을 다 찾아서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피아노 공연을 꽤 봤는데 거장의 공연은 좀 다르긴 해요. 거장이어서가 아니라 달라요. 아니 근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영상이 아닌 음반으로, 이름 없는 음반으로 피아노를 들려줬을 때 누가 더 잘하냐 구분하라 그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거장을 찾아야 된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거장의 연주는 직접 가서 봐야 한다라는 게 좀 저는 이 공연의 호흡이 다르다. 연주력은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연주하는 거니까. 근데
아, 호흡이 달라요, 호흡이. 제가 그 친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 우리와 동갑인 한수진 씨 바이올린 공연을 초대받아서 그때 보러 갔을 때 감탄을 했어요. 와, 사실 저 입장에서는 클래식 공연을 아직 보고 있지만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솔직히 클래식 크라이모트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이라서. 근데 이렇게 장홍철님처럼 가서 이걸 느끼시고 볼수 있다는 건 진짜 많이 보다 보면 그 어떤 다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클래식은 관심과 집중,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많이 봐야 들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2055님, 슬디, 비가 정말 장마답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뿌옇네요. 그런 하늘을 보면 노르웨이 북부 여행 갔을 때 거기 친구 말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회색이면 구제의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는 뜻이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위험한 하늘색이라는 게 있었군. 내 하늘은 무슨 색일까 생각했는데요. 지금 슬디의 하늘은 어떤 색인지 궁금합니다.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 감정의 하늘을 얘기하신 거네요. 지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야, 하늘이 회색이면 구제의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는 뜻이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 흰색이면 그냥 온통 하얀 구름인가? 근데 비가 오는 거야? 그건 뭐야? 무슨 아니 저 이해가 잘안 돼서요. 이게 왜냐면 제 하늘색을 얘기하려면 이 회색이면 구제의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 이 뜻을 이해해야 제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검은색이요. 그럼 어두컴컴한가요? 아니요. 이제 검은색 위로 뚫고 가려고요. 저 하늘색이요. 그냥 평범한 하늘인가요? 저는 하늘색을 좋아해서요. 빨간색이요. 그럼 막 핏빛인가요? 아니요. 노을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의 하늘은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네, 파란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아, 이거 말씀하신 분의 이 뜻을 좀 설명 다음 주에 설명해 주세요. 회색이면 구제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는 뜻이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8005님, 오늘도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신랑 신부가 모두 중학교 교사인데 각자 다른 학교 교사인 거예요. 영상에 학생들이 각자 자기 학교 담임쌤 자랑을 하며 서로 아깝다 하다가 결론은 천생연분이라며 뭐더 재밌는 내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멘트로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신랑 입장 하는데 너무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슬리도 재밌는 결혼식 이야기가 있나요? 썰 풀어주세요. 듀엣 옆 사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의 에피소드인데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부의 친구의 축사였어요. 축사. 보통 축사할 때 이제 편지를 낭독하죠. 근데 하필 그 신부 친구의 이름이 슬기였어요. 저희가 이제 한참 바쁠 때 결혼식 축가로 3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 경기도, 그리고 지방이었을 거예요. 오전 결혼식, 점심 결혼식, 이제 저녁 결혼식. 딱 서울 결혼식 축가를 하고 이제 경기도로 기억해요. 이제 친구가 나와서 축사 다음에 축가거든요. 우리는 빨리 축하를 해드리고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분이 축사를 자 편지지를 6장을 가지고 오셨다라고요. 편지지가 딱 보니까 6장이야. 아 5장이야 6장 이거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딱 읽으시더라고. 예를 들면 신부 이름이 뭐 인태면 인태야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인태야 기억나? 우리 중학교 때 인태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마지막 장이야. 아,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이 다들 다 끝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편지를 뒤집어요. 뒤집었는데 5장 그대로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한숨을 아 저희 입장에선 아니 지금 축가를 하고 가야 지금 차가 막혀서 지금 주말에 지금 지방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축가 가서 이렇게 멘트 하고 이렇게 축가를 해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겠습니다. 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잖아요. 바로 진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와, 잊을 수 없어요. 그 결혼식. 뭐 감동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잊을 수가 없다. 감동받았던 결혼식이라 뭔가 감동받았다. 특별하다.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 때쯤이죠. 제 친형 결혼식에 제가 제 학교 후배들 그리고 인태 씨를 불러서 성악가를 5명을 불러가지고 결혼식 전에 이제 결혼식 식전에 하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때 오프닝 공연을 제가 시켰어요. 오프닝 공연을 마치 팬텀싱어처럼 여러 가지 노래를 5곡을 시키고 이걸로 이 친구들로 신랑 입장 노래 시키고 빠바방 신부 입장 노래 시키고 빠바방 축가 내가 솔로 해서 시키고 빠바방 퇴장 시키고 빠바방 이미 그냥 사람들이 인사할 때 제가 오프닝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냥 사전 공연 마치 리허설처럼 편하게 하객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때 노래 시킨 거고 축가도 같이 하고 내가 하나 하고 형도 하나 하고 딱 하고 아 그때 제 인력을 다 동원해서 그때 인태 씨도 왔었죠. 인태 씨가 와서 먼 길까지 와서 도와줬죠. 아 기억나네요. KSY님 국립극장의 공연들이 진정한 크로스오버인 듯해요. 귀토 재미있겠어요. 국립극장의 다양한 공연 시도에 감탄. 홍보를 너무 잘하셔서 슬기님 숨이 찬가 봐요. 부목을 풀어서 너무 홀가분해요. 많이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빨리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극장 공연들은 진짜 들으면 되게 가고 싶죠. 귀토 꼭 가서 많이들 보시면 좋겠네요. 6745님 넬라 판타지아 틀어주세요. 제발! 오늘 듣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넬라 판타지아 버전이 많은데 아, 그 가수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넬라 판타지아 왜냐면 넬라 판타지아가 원래 연주곡도 있죠. 노래도 있죠. 그럼 제일 유명한 사라 브라이트만 틀어야죠. 그죠? 1819님 일하느라 제방에 참여했습니다. 노년의 일자리에서 머그컵에 따스한 커피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아, 머그컵에 따스한 커피 진짜 좋죠. 일하시는 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일하는 분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449님, 듀엣의 더 클래식 청취율 1위 달성하길 기원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지난 20일로 끝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듀엣의 더 클래식 우물전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넬라 판타지아, 세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듀엣의 옆사람 듣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슬기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 빈 피라모닉은 매년 1월 1일 신년음악회를 여는데요. 여름이 시작되면 빈 쉔베른 궁전에서 여름밤 콘서트를 열죠. 올해 공연은 6월 19일에 열렸는데요. 지난주 이 공연 실황이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음반 중에서 주페 경기병 서곡, 로렌초 비오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3: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요.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첫 방문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5: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4: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6: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4: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

0: 매진 기자입니다.
1: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최태원 회장은 SK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5: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0: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네, 이어서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2: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4: 그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3: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5: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3: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6: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7: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등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고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론으로 확정하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8.17 전당대회 민주당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2: 본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9: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8: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10: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8: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1: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12: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0: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2: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회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1: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선 의총 소집에 징계론까지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6: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5: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7: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5: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4: 김나입니다.
13: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4: 네.
9: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영화 주라기 공원 테마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배우 샘 닐이 78세 나이로 지난주 별세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얼굴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4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오다 불과 3개월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화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무용단 기획실 정혜훈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 여러분, 경기 아트센터에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앞에랑 뒤가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 공연 기획?
1: 원래는 기획 홍보팀.
0: 기획 홍보셨죠?
1: 네.
0: 근데 무용단 기획실, 거기다가 정혜훈 대리님으로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뭐 이게 듀더클 덕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현 대리님께서 능력자셔서 인정받은 게 아닌가.
1: 아유, 다 슬기님 덕분입니다.
0: 아닙니다. 능력자시니까 여기도 뽑혀서 오신 거잖아요.
1: 그럴까요?
0: 그렇게 밀려서 할까요? 오셨을 수도 있으나 네. 이걸 들으신 이제 경기 센터의 이제 센터장님께서 대리로 승진시켜! 이렇게 하고 바로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네. 아, 정말 듀더클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둘씩 다 승진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기획 홍보팀에서 무용단 기획실로 가신 거면 뭐 상관없나요?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기획이기 때문에?
1: 네, 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홍보를 담당을 했고 네네. 이제는 무용단 공연 제작하는 PD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획 공연, 제작 공연, 초청 공연 아니면 해외 공연까지도 제가 다 담당을 하게 될 거고.
0: 오호.
1: 그래서 홍보보다는 조금 더 무대 뒤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근데 무용단이면 전혀 다른 분이 아닙니까?
1: 그렇지요.
0: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 네, 아직 베이스가 별로 없어서 네네. 많이 공부해야 되긴 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0: 마인드가 이제 승진하실 만한 마인드네요. 좋습니다. 바빠지셔서 이제 못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그래도 듀더클 함께 해야지요.
0: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지난 5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그 되게 재밌었던 그 G팜 공연 기획부터 어떤 대규모 이벤트였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1: 네, G팜은 일단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 동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0: 아, 네.
1: 공연예술 관계자들이랑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연 유통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대화

0: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공연장 23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1: 아오.
0: 양일간 총 2천 명 정도 방문객이
1: 어휴.
0: 함께 해주셨습니다.
1: 아유, 정신없었겠는데요?
0: 예,
1: 오.
0: 정말 들썩들썩했어요,
1: 이야,
0: 센터가.
1: 이게 지팜이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연 제작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예술과 관객, 공연장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팜이라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이게 관객들 반응. 궁금하네요.
0: 첫 행사였지만 관객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팜이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1: 네.
0: 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뭐 부스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1: 네.
0: 관객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한편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유통과 교류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1: 네네.
0: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1: 아, 보니까 기간으로는 26, 27일 하신 거고, 뭐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0: 네.
1: 그럼 그 기간에는 공연들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1: 아, 지팜에 연결된 공연들.
0: 네.
1: 아, 그럼 뭐 지팜에서 뭔가 뭐랄까, 보여준, 선보여준 그런 공연들을 하는 건가요? 설명해준?
0: 설명해준 공연들, 뭐 해외 초청작도 있고요.
1: 네네.
0: 아니면 주로는 경기도 예술단의 기획 공연들이
1: 아.
0: 라인업으로 쭈루룩 되어 있었어요.
1: 아, 그러면 이제 7월 30일까지는 공연이 계속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올해 상반기는 이제 지팜을 통해서 마무리되신 것 같고, 경기 아트센터의 하반기 어떤 기획 방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상반기에는 지아츠 페스티벌을 주축으로 해서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는데요. 이제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구축을 하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하반기에는 예술단의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어요.
1: 네.
0: 창작과 제작 그리고 유통을 연결하는 공공극장으로 역할을 넓히고자 하는 건데 극단의 제작 공연, 그리고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기획 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경기아트센터는 G가 많이 들어가네요. G 아츠. 지팜.
0: 그렇지요.
1: 그렇지요군요. 야,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정된 공연 어떤 공연 있습니까?
0: 일단 하반기의 첫 공연은 7월에 선보이는 가족 음악극 엄마랑 아기랑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 공연이 굉장히 특이한 게 0개월에서 24개월령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공연이에요.
1: 예? 영결해서 이게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건가요?
0: 예, 뭐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1: 어.
0: 옹알이를 겨우 하는 아기들도 있는데
1: 네.
0: 엄마 아빠랑 함께 와서 공연에 촉감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1: 아.
0: 소리를 먼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1: 오.
0: 감각을 깨우는 오감 만족 공연인 거죠.
1: 아, 공연이라기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참여형.
0: 네네.
1: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연이 될수 있군요. 뭐 그런데 진행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 보네요.
0: 네, 실제로 배우분들이 공연을 진행을 하시고요.
1: 아.
0: 연기와 함께 뭐 넘버벌 퍼포먼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모래놀이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냥 임산부도 참석 가능하다는 건가요?
0: 네,
1: 연결은?
0: 가능합니다.
1: 아. 와,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가보시고요. 엄마랑 아기랑 되게 뭔가 눈물 나는 그런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영유아 공연입니다. 이게 어떤 기획을 통해 나온 건가요?
0: 일단은 이 공연의 슬로건이 우리 아기 공연 첫걸음이에요.
1: 네, 아,
0: 네.
1: 오호호.
0: 과연 0개월 응애응애 아기도 공연을
1: 네.
0: 관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된 기획이고 생애 첫 공연인 만큼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춘 예술적 자극을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복지 영역이기도 하고요.
1: 네.
0: 결혼이나 뭐 태교, 출산, 그리고 육아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문화복지를 실현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1: 이 대리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기 아트센터 말고도 이런 영세 공연 있습니까?
0: 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연은 많지만
1: 네네.
0: 0개월에서 24개월령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 기획하신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0: 그렇죠.
1: 그분이 임신 중이셨나? 나를 위한 공연을 만들어야겠어.
0: 그런가요?
1: 근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2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임신 중이신 분들이나 자녀에게 예술을 시키고 싶을 땐 이런 경험부터 시켰을 때 발달할
0: 그렇죠.
1: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좀 전국에서 와서 참여하시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실제로 작년에 처음

0: 시작된 공연인데
1: 네네.
0: 올해 지금 방송 나가는 7월 25일을 마지막 공연으로 이 행사가 종료가 되거든요.
1: 네네.
0: 모든 공연 전 회차 매진됐습니다.
1: 아, 이게
0: 네.
1: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공연은 잘 돼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어린이 극이 진짜 엄청 잘 되는 거 아세요? 어린이
0: 맞습니다.
1: 극은 뭐 표를 못 구해요. 표를 35분, 45분 가량 공연인데 보니까 해외 시리즈네요.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해외에서는 벌써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0: 네.
1: 어떻게 영세부터 이걸 생각하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마 경기 아티스트에서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니까 조만간 쫙 퍼지지 않을까라는
0: 그쵸. 좀
1: 생각합니다.
0: 확대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임산부나 아니면은 영유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렇죠. 벌써 이게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는 이미 이 공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계속 있을 테니까 또꼭 기억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공연 알려주시죠.
0: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방송이 나가는 바로 오늘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창작 공연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의 의미를 국악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역사적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고 우리 문화의 가치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음악극입니다.
1: 음악극이라는 거는 약간 연기도 있는.
0: 네.
1: 거기
0: 배우분들이
1: 네.
0: 함께 나와주시고요.
1: 예.
0: 연기, 그리고 소리.
1: 아, 판소리 하신 분들이.
0: 네,
1: 아.
0: 판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정말 뮤지컬처럼 노래도
1: 아,
0: 부르시고요.
1: 진짜요?
0: 예. 그리고
1: 오.
0: 경기도 무용단이 함께 협업을 해서 춤도 있고요.
1: 어허.
0: 용인 시립 합창단이 함께 해서 합창도 있습니다.
1: 거의 오페라 앤 뮤지컬인데요?
0: 예, 오페라 앤 뮤지컬 사이즈로 지금
1: 오.
0: 제작을 했습니다.
1: 그럼 이제 오늘은 토요일, 어제 공연했고요.
0: 네.
1: 오늘 이제 4시에 공연인데 이거 뭐 리허설 보셨어요?
0: 봤어요.
1: 어때요?
0: 연습 과정을 계속 보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1: 네네.
0: 굉장히 음악과 춤이 웅장하기 때문에
1: 오, 창작인 거잖아요.
0: 예.
1: 이야.
0: 너무 좋더라고요.
1: 진짜요?
0: 네.
1: 야, 이거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오늘 뭐 방송을 듣고 가시면 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해라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아주 뜻깊은 공연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김구 선생은 문화의 나라, 문화 강국을 꿈꾸셨죠. 지금 대한민국은 K-팝과 K-드라마 등 정말 세계에서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 됐는데 아주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보신 분이 뭔가 기획하신 분들도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게.
0: 네.
1: 왜냐면 이거 경기 아트센터 자체 기획인가요?
0: 맞아요.
1: 아, 그러면 이제 보통
0: 네.
1: 이런 걸할 때는 이거 만들 거니까 이게 부탁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거 생각하신 거잖아요.
0: 네.
1: 혹시 대리님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대리로 승진을.
0: 아, 그런 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아니고요.
1: 네네.
0: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1: 네네.
0: 유네스코 기념의 지정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나라를 가장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자
1: 아하.
0: 해서 기획된 공연입니다.
1: 그럼 이 공연하는 것도 다 경기 아트센터 소속 단에서 공연하나요? 연기도 배우님들을
0: 네.
1: 이렇게 섭외해서 오는 건가요?
0: 네. 배우님들은 외부에서 섭외해서
1: 오.
0: 같이 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그 외에는 용인 시립 합창단에서
1: 아,
0: 함께 또
1: 해주시고.
0: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1: 보니까 지금 오케스트라는 경기 신화인데 이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는 1996년 경기 도립국악단으로 창단된 단체이고요.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거는 2020년입니다. 몇년안 됐죠. 경기도 대표 국악관현악단이고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면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 야, 시나위. 이게 시나위 오케스트라니까. 오케스트라니까 여러분들 관현악 생각하셨겠지만 국악 관현악단입니다. 예,
0: 맞습니다.
1: 국악기. 자, 이렇게 음악극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공연도 연극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9월 18일 금요일에서 20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경기도 극단의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입니다. 이 작품은 조은주 작가의 작품이고요. 급식 조리사 3인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좀 특이한 점으로는 2024년에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0: 대본부터 낭독극 그리고 연극 형태로 관객들과 만나는 순간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한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 급식소?
0: 네.
1: 급식 요리사요?
0: 네.
1: 세 분의
0: 네.
1: 이야기?
0: 네네.
1: 그 타오르는 설명한 게 요리를 할때 불타오르는 이런
0: 그렇죠.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은 게
1: 아,
0: 제가
1: 노동과 이런
0: 네. 맞아요.
1: 되게 뭔가 어떤 건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0: 보러 오십시오.
1: 9월 18일,
0: 네.
1: 9월 20일. 이게 저희가 매주 공연장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보고 싶은 공연들이 많거든요. 진짜 가고 싶네요.
0: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제가 꼭 이거는 이 창작 희곡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이 창작 희곡 공모를 경기 아트센터에서 한건 아니죠?
0: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1: 아, 자체에서?
0: 네.
1: 아,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0: 네.
1: 아.
0: 지금 벌써 5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1: 아, 이게?
0: 네.
1: 오.
0: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취지는 경기도의 이야기를 담은 희곡을 발굴하자.
1: 경기도의 이야기를.
0: 네. 뭐, 경기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실
1: 네네.
0: 뭐, 특별히 경기도라기보다는 우리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될수 있잖아요.
1: 네네.
0: 경기도의 우수한 희곡 작가를 발굴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1: 5회나 했으면은 꽤 이런 연극을 계속 한 거네요.
0: 네, 맞아요.
1: 오, 그래서 연극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 있나요?
0: 네, 지금 버닝 타오르는 삶 같은 경우에도 낭독극으로 작년에 선보였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1: 그냥 말로만,
0: 네.
1: 연기로만,
0: 네네. 그냥
1: 네네.
0: 리딩 수준이었는데도
1: 네네네네네.
0: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1: 오.
0: 이번 공연 때도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다시 찾아주시지 않을까
1: 그러면 이게
0: 생각하고
1: 다
0: 있습니다.
1: 경기 아트센터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0: 그렇다고 봐야죠.
1: 그러면은 내가 작품만 내면은 거기서 다 지원해서 공연이 올려주는 거고.
0: 네, 대상 작품 하나, 그리고 우수상 작품 하나, 이렇게 두
1: 아,
0: 작품이 선정이 됩니다.
1: 네. 그러면은 티켓값도 싸겠네. 이게 경기 아트센터니까.
0: 뭐,
1: 아마.
0: 기존 연극들보다는
1: 훨씬.
0: 조금 공공극장이니까 조금
1: 네.
0: 저렴한 부분도 있지요.
1: 아,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화생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잘 찾아보면 진짜 편하게 볼수 있는 공연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아트센터는 퍼주는 곳이라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0: 아낌없이 드립니다.
1: 진짜. 경기에 상관없이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 상관없이 경기 아트센터는 여러분 편하게 갈수
0: 네.
1: 있습니다. 네. 자, 또 소개해 줄 공연이 있습니까?
0: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네 번째 무대, 베토벤 교향곡 7번입니다. 극단 공연이랑 일정이 겹쳤어요. 9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경기도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휘자 이얼 그리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1: 이게 백건우 선생님이 오시면은 또 이것도 난리 났겠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좀 국내외에서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이고 계시니까
1: 네.
0: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도민분들도 관심이 좀 많으세요.
1: 그렇죠.
0: 특히 작년 10월에 리사이틀로 경기 아트센터를 한번 찾아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또
1: 네.
0: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또 경기 필하모닉이랑 마스터피스 4, 베토벤 교향곡 7번. 여러분, 9월 18일입니다. 하필 버닝 타오르는 삶 하는 날이랑 겹치지만 버닝 타오르는 삶을 낮에 보시고 저녁에 이걸
0: 그렇죠.
1: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완벽합니다.
1: 이미 간 김에
0: 네.
1: 두개 보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열 지휘라고 들었습니다. 젊은 지휘자인데
0: 네.
1: 젊다고 하기에는 83년생. 네, 83년생이면 젊은 거죠, 지휘자 치고.
0: 젊으십니다.
1: 네,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차세대 거장 지휘자라고 하는데 우리 대리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열 지휘자는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세요.
1: 네.
0: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근 지휘자,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를 역임을 했고요. 2022년에는 세계적인 권위의 게오르그 솔티 지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1: 어우, 솔티요? 굉장히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네, 아무튼 이 이열 지휘자님은 야, 이름조차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탄사잖아요.
0: 열.
1: 이거 아니면?
0: 아, 진짜 상상도
1: 예,
0: 못했어요.
1: 지휘자님이 정말 이름이 감탄사기 때문에 지휘자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지휘자님 젊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백건우 선생님께서는 1946년생. 46년생이면은 저랑 이제 40살 차이가 나시네요. 네. 올해 80. 네. 두 사람의 호흡.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0: 네, 아무래도 거장의 깊이와 젊은 지휘자의 에너지가 만나서 어떤 베토벤을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들어낼 음악적 시너지가 어떨지 이번 공연의 큰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 자,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 경기 안센터 세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이 우리 대리님은 딱딱딱 굉장히 편해요.
0: 그런가요?
1: 네. 하실 말만 탁탁탁. 아주 그렇게 개그감도 탁탁탁. 자, 3회차 꿀팁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공연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경기 아트센터의 명당 좌석은 어디일까? 대극장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0: 대극장 기준으로요?
1: 네네.
0: 아, 사실 저의 기준은 다 똑같은데요. 저는 콘솔 바로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1: 이거는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콘솔 앞자리.
0: 그게 좀 공연장 다녀보신 분들이면 비슷한 맞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맞죠. 네.
0: 아무래도 콘솔은 그 모든 음향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모든 소리가 골고루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음향이나 그 시야 모니터링이 굉장히 잘 되는 곳에 FOH가 있어서
1: 그렇죠.
0: 그 바로 앞자리에 앉으면 소리도 너무너무 잘 들리고 밸런스도 좋습니다.
1: 이게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경우도 콘솔이 있나요?
0: 오케스트라 콘솔이 있기는 한데 네네. 거기서 따로 뭘 조작을 하진 않지만
1: 거기가 뭔가 잘 모여있다?
0: 예.
1: 어쨌든 이 네. 공연장의 공연의 흐름이 이렇게 지용
0: 그렇죠.
1: 두 가지 같은 국립극장이었죠? 콘솔 자리를 추천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저도 항상 콘솔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0: 정말요?
1: 이게 왜냐면 저도 놀랬어요. 예전에 공연하다가 리허설하면서 객석에 내려왔는데 앞자리에서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0: 맞아요.
1: 뭐지? 하고 이제 뒤로 쭉 가니까 들리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음향 감독님께서 이게 앞에를 맞춰버리면 뒤에가 허허해지고 뭐 뒤에를 맞춰버리면 앞에가 허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연 그 후기들 보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이런 분들 계시고 난 뒤에 좋던데? 이런 분이 계시고 뒤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앞에 너무 좋더라 이게 그 공연장의 차이거든요. 음향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경기 아트센터의 정혜연 대리님의 꿀팁은 콘서트 앞자리다.
0: 네.
1: 여러분들 거기가 VIP석이에요 사실 진짜로. 네. 자, 지금까지 무용단 기획실 정혜연 승진하신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날 때는 무용단 공연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0: 네, 무용단 하반기에 준비 중인 공연들 그때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정말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는 9월 18일과 19일에 있을 경기 피라모닉 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카프리치오 작품 번호 76번의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7월 25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경기의 피라모닉의 연주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말러의 교향곡 5번. 이 곡은 4악장 아다지에토가 유명한데요. 오늘은 마지막 5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텐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냉방기기 없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요즘이죠.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26.8도, 대구 27.5도, 부산 27.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폭염특보체계의 최상위 단계인데 폭염경보보다 위험한 상황이라서 꼭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은 벌써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에서 서종까지 각각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서양양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일산 부근 6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량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남경주 부근에서 문무대왕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공사 중인데 장기 차단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문경휴게소에서 문경세제 가는 길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8: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AI 투자 의지를 밝히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7: 네, 조금 전 들어온 화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지 시각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요. 조금 전에 Open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8: 네, 이 대통령 올트먼 대표와 회동은 작년 10월이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OpenAI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챗GPT를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AI 기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AI 투자 의지를 밝히고 OpenAI와 협력 구상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대표 외에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 또 엔트로픽, 브로드컴 CEO들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7: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을 만나서 AI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8: 네, 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이어가는군요.
9: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는 24일 오전, 한국 시각으로는 25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샌프란시스코시 관계자와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영접하러 나왔는데요. 대니얼 룰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이죠. 이정후 선수의 사인볼을 환영 선물로 건네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이동해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1대1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기업인은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에 이르는 AI 공급망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만났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요소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CEO 등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7: 네, 이 대통령 글로벌 AI 리더들과 1대1 회동에 이어서 한미 양국의 AI 대표 기업인들이 총 집결한 행사에도 참석한다고요?
9: 네, AI 산업의 중심지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AI 서밋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만난 미국 기업 CEO들은 물론 대표적인 국내 경제인들도 참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0: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한국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선 한미 양국의 AI 리더들이 각사의 AI 혁신 전략과 투자 계획,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발표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인 HBM 장기 공급 계약을 새롭게 발표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미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삼성, SK, 네이버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장기 계약을 발표하고 아주 큰 숫자들이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이전에는 2035년까지 한국 내 건설을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투자 희망 기업과의 확정적인 협약 내용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0: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 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2: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0: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규입니다.
1: 최태원 SK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4: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5: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서
4: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6: SK 역사가 전부
5: 최태원 SK 그룹 회장입니다.
6: 조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0: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3: 유시민
2: 모든
3: 작가입니다.
2: 어물전은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1: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4: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1: 쓴소리가 아닌 저주란 친명계 반발 속 예방주사라고 옹호했던 친문계조차 유 작가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견제하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개입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인데 친청계는 즉각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5: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마음의 상처를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5: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1: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6: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6: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0: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사이 공방과 의혹 제기가 전면에 서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의힘 역학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내 주요 구심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초유의 5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탄핵을 두 번 겪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선거로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중량급 인사였습니다.
3: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2: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의 반기를, 선거 이후에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일축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반장동혁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3: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라.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오 시장을 향한 당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오 시장을 이른바 쇄신의 한 축으로 꼽던 쪽에선 유죄 확정이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오는 총선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5: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 믿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탄핵 정국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오시장 1심 판결을 두고 놀라움과 함께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이른바 인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시장과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6: 시장님께서 뭐 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언급은 없으셨고요.
2: 오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당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아쉬움이 크다.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당대표 주변의 이른바 당권파에선 입지가 줄어든 오 시장이 이제 함부로 반기들기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당권 주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은 새로운 구심점을 바라는 보수 진영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있을 상급심 판단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합니다.

0: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삼북 더위 중 중복인데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져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몸보신하시면서 체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일부 지역과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시에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고요. 경주는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효 중이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토요일 아침엔 나들이 차량들로 벌써 정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날이 더워져서인지 오늘은 한산합니다. 서울에서 강원 지역 가는 일부 구간만 정체고 대부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가량 정체입니다.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고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에서 초월터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 부근에서 서행 중이고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 터널 무학교에서 차령 터널 중앙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용인 방향 서판교 나들목 북측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도 보수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다양한 뉴스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브래드의 If.

0: 가장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YTN 라디오입니다. 7시 뉴스 뮤직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하루 보내면서 꼭 들어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문자 채팅통에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스윗 베이비 제임스, 엘튼 존의 Your Song.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AI 산업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1대1 면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뵙게 돼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거라며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기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 분야로 짚어준 데 감사하다며 많은 부분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등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고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론으로 확정하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이전에도 주변에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당원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2시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신장식 의원이 단독 출마한 당대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진행되고 두 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직을 두고는 황현선 전 사무국장과 차규근 의원, 이수균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경쟁합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이에요. 김동률의 출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김동률 그리고 김현철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2030 세대 보수화 현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과 이양수, 김용태, 김재섭, 박중권, 오재주, 이양수, 조지현 의원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2030 남성은 안보 때문에, 여성은 경제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진다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소희 의원 역시 국민의힘 지지가 아닌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익으로 생각한다며 청년 기탁금 제로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청년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등학교가 출전정지 6개월을 처분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긴급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대한체육회의 재심 결과 배재고 야구부의 출전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긴급구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배재고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를 상대로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소라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shit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역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욕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회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회군병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3: 독립운동가 김원수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5: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오후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중북부 산지에 최대 60mm, 충청 이남 지역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서울 32도, 전주 34도, 대구 37도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정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비룡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천안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7km 정도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4km 정도 막힙니다. 춘천분기점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방향 신월천교에서 경기광주분기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에서 초월터널 구간 정체고요. 광주방향은 서원주나들목에서 동양평나들목 구간 지정 2터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7: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구리휴게소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8: 오늘 포 미쳤다
9: 미쳤다
1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1: 미쳤다 오와
1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번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그림, 젠슨 황 CEO와 만나는 그림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목적은 좀 뚜렷해 보입니다.
2: 이번 이제 그 방미가 기존의 외교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1: 예,
2: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0: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2: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잖아요. 인프라가 HBM도 예. 그렇고 통신 같은 거, 전력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이제 인프라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예.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AI 센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될 겁니다만, 한미동맹은 우리 주로 이제 그 안보동맹을 생각하는데 이제 안보동맹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경제 기술 동맹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 업체들과의 어떤 계약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물론 당장 그렇게 되긴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 규모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
1: 예.
2: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예. 지금 그 잠시 후에 AI 그 한미 기업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AI 서밋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그 방미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고리를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 일단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열리는 걸 겁니다.
1: 예.
3: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저런 AI 서밋과 같은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AI 깐부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예.
3: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깐부회동을 생각해 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을 봐서 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죠. 그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 공급망의 핵심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1: 예.
3: 이미 충분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마 적절한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회동하는 뭐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또 뭐 그 다리와 모델이라든가 젠슨 황, 샘 올트먼 이런 CEO들은
1: 예.
3: 회동을 통해서 소위 AI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를 부식시키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공급망 또는 수요처를 확보해야 될 본인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정상이나 혹은 정부가 끼어들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봐요. 오히려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한국에 AI 팩토리를 유치해서 조기에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AI 팩토리의 부지라든가 인프라에 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인가. 그 다음에 AI 관련된 그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죠.
1: 예.
3: 이런 수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빨리 그 숙제를 정부가 달성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그림에서 빠져있는 걸 보여드리는 게 평론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이틀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남미 순방을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의 현안이 많잖아요. 미국 무역법 301조에 의한 이른바 강제노동관세
1: 예.
3: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강경화 주밀대사가 이례적으로 국내에 귀국해서 나흘 동안 정부와 뭔가 긴밀한 논의를 하고 돌아간 것이 불과 지난주 일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에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정부와의 유의미한 대화는 많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시기에 과연 대통령이, 물론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1: 예.
3: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일정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마련 마련돼 있는지 이것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른바 미국판 깐부 회동의 모습 저희도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이 부정평가 이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어제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직무수행평가 긍정이 51%가 나왔고요. 부정이 3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평가의 이유 1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차지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틀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자리였는데 대토론회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2: 글쎄, 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토론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근데 아무튼 대통령과 이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모든 사안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동산처럼 아마 각자의 위치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주로 이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세금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어떤 세제 정책으로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게다가 지금 이제 뭐 트리플 뭐 강세란 말을 하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이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세제를 손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기조가 깔려 있어요.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요즘 보니까 답정론 아니냐,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건 정부가 어느 정도 기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대신 그러나 이제 왜 어떤 문제들이 갈등의 하나의 원천이 되는 것인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들어보고 좀 140명이 거기 참석을 했잖아요. 많은 비판도 나왔고 또 정부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동의하는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들도 많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거 뭐 공급이 일단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보여줬고 또 똘똘한 하체가 이게 사실 투자가 우리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똘똘한 한채라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보였습니다. 보이고 특히 이제 이 현재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걸로 좀 보이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헬기타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딱 어느 한두 가지 정책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뭐 효과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집값 더 올랐으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뭔가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하면 자꾸 오르는 면이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전혀 이걸 방관할 수만도 없고 세제 문제라든지 이제 이게 공급 문제가 같이 다 가야 되는 건데 공급이 보유세 문제잖아요. 결국 보유세를 세 배로 인상시키면 선진국 수준인데 그게 뭐 폭등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은 또 이제 보유세를 내게 한 이유는 일단 고가 아파트에 사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 자본주의고 시장 질서에

0: 예.
1: 최대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정부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 이렇게 좀 깎아내렸고요.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박 토론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2: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토론회죠. 자,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보여줘야 될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공급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급하게 매매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두 가지 신호를 일관되게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습니까? 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와도 상반될 뿐더러 시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공급이 잘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0: 예.
2: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 주는 순공급 효과는 굉장히 커요. 누구나 아실 만한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강동의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원래 5,930세대가 재건축에서 12,032세대가 됐습니다.
0: 예.
2: 두 배가 넘어갔죠. 송파구의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원래 6,600세대였습니다. 재건축에서 9,510세대가 됐죠. 그러면은 2,900세대가 넘게 증가하면서 44% 이상 호수가 늘어났어요.
0: 예.
2: 그리고 마포구의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3,710세대인데 5,100세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완성이 된다면은 3분의 1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하게 돼요. 목동 신시가지 경우 1단지부터 14단지를 전부 재건축하면 2만 6천 세대가 5만 세대가 됩니다. 왜 순공급 효과가 적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게다가 보유세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해봤지만 그 종부세 2년 차였던 200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에 24%나 올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전세 시장에 있는 30대, 40대 부부들은요, 조금이라도 빨리 매매 시장에 진입해야 되겠구나.
0: 예.
2: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 대출마저 막히고 주거가 막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0: 예.
2: 것들이 모두 다 대통령의 잘못된 메시지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가 야당으로서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류의 토론회를 하기보다는 정말 정부 내에서의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앞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본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지금 부정평가 지금 1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이런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2: 앞으로 부정평가를 가속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저희가 본 데이터 자체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그 근저당권 설정 매각. 그러니까 17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권을 본인이 매각하는 아파트에
0: 예.
2: 설정하면서까지 잔금을 다안 받고 집을 파는 이른바 집주인 사금융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0: 예.
2: 그리고 말씀하신 부동산 토론회가 목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한국갤럽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조사를 쉬고 3주 뒤에 조사를 공표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여론의 흐름에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정평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22%,
0: 예.
2: 이 비중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0: 예.
2: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아마 대통령 긍정평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0: 예,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의 향배를 좀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의총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가 결국에는 추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의 없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1: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바뀐다고 좀 보여져요. 홍기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잖아요.
0: 예.
1: 또 홍기현 의원이 그 당사자였는데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1: 보안사건 완전 폐지. 거기 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좀 모순되는 것 같고. 전당대회가 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게 보안사건 완전 폐지라는 게 이제 이른바 그 강성 권리 당원들에게는 이제 부합하는 그들의 생각과는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0: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 등 이른바 비명 후보들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1: 예.
0: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구도예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당원 대민심이 7대 3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완전히 뭐 불가역적인 방향입니다.
1: 예.
0: 방향이고 10월 달에 어차피 공소청과 중소청이 나눠지잖아요. 검찰청은 폐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라든지 뭐 별건 수사, 기획 수사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별건 수사나 기획 수사는 거의 지금 사실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1: 예.
0: 아무튼 간에. 검찰이 지금 이제 이 완전히 법이 바뀌면 10월 달부터는 사실상 수사 개시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뭐 장기 사건 얘기가 숱하게 나왔으니까 저도 그 말씀 잠깐 드리면 그 사건도 그랬고 여러 사건들이
1: 예.
0: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에서 어쨌든 검찰이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는데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던 거
1: 예.
0: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건이 앞으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이번에 살인 사건이었는데 살인 사건이 그 정도면 살인 사건이 아닌 사건에는 그러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묻힌 것들. 그렇다면 어쨌든 이거 좀 보완을 하고
1: 예.
0: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던 것도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뒀던 거 아니겠어요? 성폭력이라든지 약자라든지 뭐
1: 예.
0: 장애인들 등등 그런 걸좀 해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1: 예.
0: 그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그 보안수사 요구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 보안수사 요구권이잖아요. 경찰에게 물론 이 요구권을 안 요구를 하자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는데 결국은 경찰이 그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뭡니까 지방선거 때 이거 꼭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가 저는 민주당이 그 압승을 하리라는 전망을 많이 저는 그 약화시켰다고 봐요. 결과가
1: 예.
0: 12대 4로밖에 안 나왔던 거
1: 예.
0: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그랬고 이거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 법안과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론을 보면 아무튼 보안수사권을 어떻게든 조금 필요하다 검찰이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는
1: 예.
0: 소리만 가지고 할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1: 예.
0: 여론도 그렇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이른바 진보적인 그런 법률 집단인데 거기서도 변호사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상당수가 보안수사권이
1: 예.
0: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당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당대회 때 영향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는 좀 약간 가라앉는 그런
1: 예.
0: 상황입니다 지금.
1: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퇴를 표명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반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보안수사 금지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토론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 문제에 관해서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걸 번복하고 토론 안 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 160명 의원들 중 누구 하나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러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정책이면 왜 국민 앞에 나와서 이유를 설명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지 못합니까?
1: 예.
2: 거기서 이미 결론이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고 오죽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아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의를 표명하겠습니까?
1: 예.
2: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나면요, 아마 그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쌓아온 사회의 안전망이 전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결국은 정치적으로 큰 손해로 귀결되겠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후과를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 폐지만큼은 안 된다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1: 예.
2: 아직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1: 예.
2: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서 이 보안수사 금지 문제만큼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됩니다.
1: 자, 추가적인 토론의 과정이 생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3: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CEO들과 만나 AI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에 삼성과 SK 등

0: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AI 서밋에 기업 간의 투자 협약 체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정치권 소식들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0: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부정 평가 이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5: YTN News FM.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15: 7월

중순 이후가 본격적인 무더위라서 지금 그 시기인데요. 8월 중순까지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챙겨 드시면서 건강 신경 써주시고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도 관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7.6도, 부산 29도, 제주 3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토요일 아침보다 고속도로 정체는 적은 편입니다. 현재는 남양주에서 강원 지역 이동하는 길이 가장 밀리고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열리는데요. 집회 준비로 인해서 벌써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 앞 일부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3시 반까지 집회 이어지고 이후 5시까지 경복궁 교차로를 거쳐서 효자파출소까지 2개 차로를 통해서 행진도 있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주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에 집회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화문 KT에서 출발하는 행진도 있는데요. 동식자가 교차로와 광화문 삼거리를 거쳐서 다시 KT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테인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드디어 길고 지루했던 장마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강원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남부에는 찜통더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본격 폭염 대비도 잘해야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말에 꼭 들어야 하는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전해드릴게요.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에릭 카멜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7월 25일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얼른 오세요. 3025번님 기다리셨죠? 제가 왔습니다. 뉴스 앤 뮤직이 있는 주말 함께라서 정말 좋습니다. 8920번님. 뉴스 앤 뮤직 들으면서 용달 출발합니다. 오늘도 친절을 무기 삼아 한 바퀴 갑니다 하셨어요. 안전운전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아침 산소 같은 방송과 함께해요. 0120번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9702번님은요. YTN 경제라디오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주머니, 아주머니, 이거 어떨까요? 돈 들어오는 주머니와 영어 돈을 합쳤습니다. 어쨌든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넣어주신 김에 소개해드릴게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외에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이름 공모전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너의 이름은 해서 YTN 경제 라디오의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에 딱 맞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최우수 한 명에게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우수 4명에게는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장려 20명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을 선물해 드립니다. 참여는 문자와 유튜브 채널 댓글로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참여 소개해 드릴게요. 신청곡 보내시는 그 번호와 같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유튜브 채널명과 왜 그렇게 작명했는지 간단한 의미를 적어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노래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음악 두 곡도 전해드릴게요. 9849번님 신청곡입니다.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인 HBM 장기 공급 계약을 새롭게 발표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삼성, SK, 네이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장기 계약을 발표하고 아주 큰 숫자들이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 빅테크 기업과 한국 메모리 넘버 원투 기업의 파트너십이 아주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기술 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 서울 송파구청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김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지침을 만들고 투표용지 부족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감금되는 등 온몸으로 대응해야 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바로 또 이어갑니다. 쿨의 아로하 듣고 올게요.

8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올해는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통상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잡히는데 부동산 대토론회와 해외 순방, 부처 업무 보고 등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는 업무에 매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모두 휴가를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27일 미국 방문길에 오르며 28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첫 대면 회담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회담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고요. 간추린 뉴스 전에 들려드린 두 곡, 쿨의 아로하, 플라워의 엔들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막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오전 9시 뉴스에서 관련 뉴스도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조이의 좋을 텐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9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와 무더위가 며칠째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종일 내리는 비는 아니라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광화문과 강남, 잠실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은 오전부터 시작이고요. 3시 반까지 이어지고 이후로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는 5시부터 6시 반까지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6시에서 저녁 시간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에서 월계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충청권 정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에서 천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각 진행 중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의 목소리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1: 지금이야말로 한국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0: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1: 정말 25년 동안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의 PC 게임이 25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처음 소개한 이래로 엔비디아와 한국의 PC방은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HBM 메모리의 혁신이 없었다면 슈퍼컴퓨터도 엔비디아는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파워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회이고 또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기술을 풀스택 소프트웨어 회사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도 엔비디아는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우리는 한국과 함께해 왔고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한국의 황금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파트너십을 함께 발표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SK그룹과 함께 오늘 저희는 저희 양사가 새로운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여 사업 관계를 이제 5천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게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구입할 것이고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포함을 해서 AI 인프라 회사로서 함께 확장을 하고 한국의 인프라를 더 갖추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슈퍼컴퓨터를 SK텔레콤에 판매하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다른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우리는 확장을 하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네이버를 육성하고 또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삼성과 이재용 회장님 친우와 그리고 또한 AI를 위한 모든 여러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과 함께 차세대 AI를 발전시키고 칩 제조를 만들며 또 로보틱스를 위한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대와 ES를 통해서 우리는 로보틱 시스템, 디지털 팩토리,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 트윈 팩토리 등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이 훌륭한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AI 스택의 모든 한층 한층을 다 같이 쌓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LG와 함께 구축할 것이고 또 칩 매뉴팩처링은 여러 모든 저의 친우 기업들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각 모든 산업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네이티브 네이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서 직접 장려하고 지원을 해주셨던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술 개발 산업 발전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한국의 산업 발전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정말로 시기가 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다음은
3: 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